0: 배치.
1: 어? 실장님.
0: 왜 아직 모냥을 안 잡는 거야? 아니면 못 잡는 건가?
1: 그게 잡힐 듯 말 듯 하는 게.
0: 술래잡기 아냐?
1: 아, 아니요.
0: 인간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선계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선계에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 곧 모두가 어둠에 휩싸이고 말 거야. 인간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1: 모냥 말고도 다른 악당이 나타났어요.
0: 그것 때문이겠군. 배치, 힘을 보태줄게. 막아야 해.
1: 네.
2: 자자자자자.
3: 주윤호
4: 나온다.
3: 공원 가는 거 알지?
2: 그럼. 빨리 가자.
5: 뭐가 그렇게 급해?
6: 마법 기운이.
2: 리아야, 뭐해?
6: 아니야.
2: 가자.
4: 찾았다.
2: 자.
4: 애들 오고 있어.
2: 숨자. 응? 자전거 가져올게.
7: 나도 다녀왔습니다.
4: 여기가 좋겠다.
2: 어이,
4: 야, 깜짝이야. 뭐냐?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2: 수상하네.
4: 너희들? 아, 날 몰라보겠구나.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2: 숨었는데.
4: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냐?
3: 가자.
4: 응. 가자.
2: 쟤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4: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이렇게 빠르냐? 안 되겠다. 릴리리야. 됐다. 어디까지 왔냐? 응? 저기 온다.
3: 자전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해요.
2: 좀 쉬었다 가자.
3: 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7: 나도.
4: 어디까지 간 거냐?
2: 물 좀 사올게.
6: 어?
4: 찾았다.
8: 지금이야.
4: 너 잘 만났다. 혼자 있을 때 해치워주마. 으라치야! 힘이 솟는다. 밀리리야.
7: 뭐야?
6: 일단 피해야겠어. 뛰어.
4: 어디로 도망갔냐? 응? 저기 있다.
1: 어? 나타났어.
6: 어?
1: 저기야.
4: 까꿍.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갈 거냐?
6: 그렇다면 삐요삐요.
4: 릴리리야. 그게 다냐? 그럼
7: 도망님. 정말 주먹 맞네.
2: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4: 너희
2: 어디 갔었어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9: 주먹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10: 정말. 그럼 뭐 한 건데?
4: 아, 잠깐. 나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0: 좀 이따가 얘기하자. 에치! 니들 때문에 아까운 기회 놓쳤잖아.
1: 우리 때문에?
2: 아, 우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 보소.
1: 얘들아 조용.
0: 닐리리야!
3: 알아리오! 헛! 아자자자!
0: 닐리리야!
3: 어?
0: 하차!
1: 와! 골목 뒤에 조심해요!
0: 뭐냐?
1: 뒤를 조심하라잖아!
0: 아, 깜짝이야!
3: 얼레리요!
1: 꼴레리요!
0: 아이쿠야! 간지럽게 뭐 하는 거냐?
1: 어?
0: 닐리리야! 어떠냐?
3: 아라리오!
0: 아차! 이게 다냐?
3: 아라리오!

0: 괜찮아?
1: 고마워. 두루왕님 정신 차려, 야!
2: 이제 선계로 가자.
3: 이젠 비상작전 개시!
1: 이때다. 일일이요.
0: 어?
2: 아휴, 또 놓쳤네.
4: 리아야!
5: 어디 간 거야?
4: 리아야!
5: 어? 미아다. 어디 갔다 온 거야?
6: 아, 공원에 잠깐.
7: 그런데 아까 벤치가 날아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6: 벤치가? 몰라.
3: 기껏 마법 능력을 올려줬는데 그런데도 쳐버리다니.
1: 걔들 만만치 않다니까.
6: 여기 홍나빠.
7: 건들지 마!
3: 그런데 얘네들은 또 뭐야?
8: 우리... 나비의 나, 어시의 워,
6: 심심이의 심,
8: 나우심 특공대입니다.
3: 아이씨구,

0: 광대 바이오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광대 바이오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0: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1: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대원이 되어보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0: 파이트!
1: 이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2: 알겠어. 응? 찾았다!
3: 솔레이움, 이거!
4: 응, 그때와 같다.
5: 이 에너지 파형은?
3: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
4: 네.
3: 모두, 테이크백! 역시 안 돼!
2: 사제야, 루캅을 나한테 업혀! 잠깐! 세프라,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6: 해볼게.
7: 다 태웠어. 출발해.
8: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잡고자게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1: 그거 날 믿었으니까.
8: 고맙다.
9: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10: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1: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11: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12: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11: 시간이 필요할 걸세.
13: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4: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11: 정제?
14: 카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5: 그릇을 채울 불신의 문이 저 요술량 탄자랑 관련 있나?
14: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1: 고속열차!
16: 제우야.
17: 웨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14: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량 탄자는 그중 하나고.
13: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14: 그럴 가능성이 높아.
1: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10: 그럼 다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8: 증오일 거야.
1: 증오라고?
18: 다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1: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19: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재료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재료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1: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19: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13: 다른 먹잇감을 누릴 거란 얘기군.
3: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아이언 아니야?
15: 역시 그 양반인가? 근데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0: 또
1: 고집불통?
2: 집착이다! 어? 파괴심이 용가리 알지 않는 극하더라.
3: 극덕 질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백합수.
0: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4: 김희진님! 재앙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파괴심 눈에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5: 녀석은 어디 있지?
6: 재료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0: 굳이 왜 그랬을까?
5: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7: 대의? 국회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밤의 빛을 뽑아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뭘 원하는 거지?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0: 그럼 헤비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6: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1: 파괴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0: 응? 뭐라고?
1: 아무것도 아니야.
6: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2: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나타키 봉인되기로 결단.
0: 뭐? 그래도 되겠어?
2: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겉도는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누나!
1: 처음 본 타키가 돌아간 것 같네.
8: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2: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0: 물론이지.
1: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2: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공인될까요? 양동, 땡동, 방향, 콩!
0: 뭐? 이렇게 정한다고?
1: 와일드 카드볼, 체인지 업!
9: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워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10: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9: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0: 너 뭔가 알고 있지?
6: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1: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7: 움직이기 시작했군.
1: 헤비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9: 여기에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11: 정신! 네가 가운데 건데!
12: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1: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0: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7: 놀란 얼굴더라군. 이거 너무 갑작스러웠나?
13: 쭉! 잃어버렸던 오버나이저 찾았어!
14: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게로 와라. 응?
12: 목표물 시약 확보. 서킹을 즐기고 계셔.
15: 나이트 편대는 들어라. 우린 파괴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1: 준팀이 헤비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0: 맡겨둬.
9: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15: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0: 부탁할게, 페로로.
1: 응, 나중에 보자.
12: 걔를 위함으로 용서할 시간이다.
1: 스카이갤러
15: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16: 나이트 투 예발 발사.
15: 나이트 쓰리 포 출격하라.
12: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신가?
9: 그냥 우리 자유롭게 부는 건 어때?
1: 강요와 킥파이터
12: 나이트 파이트 강화. 저 녀석 기아이 저 모습은 야 목지게 한번 사이 살이 반짝 끈끈 포기하지 마.
16: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카 플레이오 세로
12: 오메가 히트 알파볼트 기아이. 원주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 파괴신 날이
14: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12: 어떠셨는지?
17: 중간 더 보내드리죠!
14: 역시 너의 분신은 쓸모가 없구나.
0: 페로로! 뭔가 따라오고 있는데?
13: 설마?
14: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분신이 뭔지 지켜보군!
15: 직접 아이언 공에게 갈 심사는
13: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15: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1: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낸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16: 블루캅 블레이! 리얼 유나이트!

0: 나선 녀석의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해주세요!
1: 지금
2: 아저씨! 스카이갤러! 내가!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보람 못한다!
4: 가면 안 돼, 헤비아이언! 모르겠어!
5: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익혀라! 응. 이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잖아, 헤비아이언! 그랬지! 그 생각이 나지! 나약하게 만들었다!
4: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5: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마귀신을 쓰러뜨려버려!
4: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인을 실망시킬 거냐?
0: 친구를 근심을 위해서 친구 나의 필요한
2: 헤비아이언!
4: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업까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성이야. 흰머리 난 전부다.
6: 고결한 분리씨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3: 나무라!
6: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7: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4: 어?
0: 그래!
2: 울부짖는 천둥!
7: 포유하는
0: 흐려!
8: 가오로와!
4: 헤비아이언, 기다리고 있을게.

0: 나 아까운 짓을.
1: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0: 너 쓸모없는 브리싱.
2: 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3: 딥바이트 세덕. 싫어 세덕.
1: 갈자 툴. 나이트 그리폰 세덕. 피치 오버.
4: 좌표 전송할 겸.
3: 지금이야 기간 플렉스.
0: 잘 들었다.
3: 스카이갤러 세덕 프록시마
5: 에이크.
0: 여긴
1: 성공이야. 어서 닫아.
6: 뭐하는 거야.
7: 잠깐 다녀올게.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0: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구조가

0: 마그마 X의 부활!
1: 저건 뭐지?
0: 이만 헤어지자꾸요!
1: 둘 다 사라졌잖아.
2: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3: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2: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0: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0: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4: 그만.
3: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5: 아니, 그냥 놀라서.
6: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2: 고온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7: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6: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기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2: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제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클리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버,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5: 이카루스, 액션!
0: 오맹아, 가자!
7: 어?
5: 정말 싫어!
0: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2: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0: 대형!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2: 어때요? 재밌죠?
0: 잡았어! 너무 무거워!
2: 가만 안 두겠어.
0: 마찬가지야.
2: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맹아, 어?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2: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3: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0: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레스큐! 우메랑!
0: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3: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4: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5: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4: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단 얘긴가?
5: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4: 왜 그러나?
5: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6: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7: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8: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9: 오!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5: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0: 안전!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2: 네?
0: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5: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0: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5: 야, 더럽게.
0: 어쩔래? 어쩔래?
6: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7: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0: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7: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3: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4: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8: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1: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4: 헤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8: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5: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6: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0: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5: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1: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4: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봇은 케이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7: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엑스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엑스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3: 그러면 그 뒤로 케인은 어떻게 됐죠?
4: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케이도 마그마 엑스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5: 이게 무슨 일이야?
4: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6: 제우의 한 명!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0: 파이어로보!
3: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캐런!
4: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1: 알았어요, 테디 오빠.
5: 아, 내 다리.
1: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4: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3: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6: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1: 어? 어?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6: 아, 아! 우와! 우와!

0: 조사!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브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파이어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0: 이럴 수가.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1: 아, 지진이야! 사람 살려!
3: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고등은 사실 수소 에너지.

0: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포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1: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또, 또, 또. 물고기의 마음은 너무 축축해. 젖은 노랫소리에 소스라쳐 달아나네.
2: 아,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송수지의 시집을 보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1: 그냥 세미회원님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두 사람 친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2: 괜히 경계심만 높아지면 곤란해요. 방심시키는 편이 나을 겁니다. 방심하면 뭐라도 흘리기 마련이니까요.
0: 48, 49. 역시 한 건이 비네. 얼렁뚱땅 넘어가길 바랐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둘이 회원님은 똑똑하고 끈질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지야, 그녀가 널 찾아내기 전에 돌아와줘.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게

0: 이영보, 박진희 회원이 실세기 교실 고인물이군요. 안면만 터두고 밖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1: 그런데 부장님, 실세기 교실은 준비물 같은 게 별로 없나 보네요.
0: 아니요, 기록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리고 지인의 마음이요. 강사가 현직 시인이라 그런지 아주 감성이 넘치네요.
1: 부장님,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확실히 회사보단 센터에 계실 때.
0: 아닌데요, 수업 시작이네요.
1: 참, 부장님, 제가 모은 자료들을...
0: 괜찮습니다. 동네 노인들 대상 시 수업이 얼마나 어려울라고요.
2: 고요한 흥성이여, 울부짖는 여인의 절규야. 죽음은 그렇게 포탄처럼 풀어뜨려게 찾아드느라.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할까요, 말해보라쌤? 이호덕 작가가 말했죠.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만 마음의 숨은 표현으로 쉰다고. 코가 막혀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듯이
3: 입으로 쉬면 되지 않나. 사람은
2: 죽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진실한 시로 호흡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로 꾸며대고 기름칠하는 학생은 깨라! 간단한 트레이닝을 해보죠.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시적 문장으로 5개 이상 써보는 겁니다.
0: 시킨 상자로 무슨 시적인 문장을 쓰라는 거야?
2: 시킨 상자. 당신은 시킨 담기 위해 태어난 상자. 뭐야 이게? Get out!
3: 전 아직...
2: 진실? 하지만 시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이름이?
0: 고두리입니다.
2: 고두리 학생의 문장에 간단한 시적 장치를 써보죠. 한 문장씩 선창하세요.
0: 아, 네. 빨간색 뚜껑이 달렸다.
2: 벼슬 같은 뚜껑을 열자.
0: 네모난 상자다.
2: 사각의 지붕 아래 차례를 기다리는 기름덩어리.
0: 치킨은 맛있지만 닭은 불쌍하다.
2: 아, 이것은 소리 없는 고기요. 아시겠죠? 진실하게
0: 잠깐, 시라는 게 저런 식이란 거지? 그렇다면
1: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0: 똑똑똑 두드린다고 했으니까 물이 아닐 수도 있어. 어, 그래, 파란 문. 그 다음엔 물고기의 축축한 마음이랬나? 물고기라면, 아, 세미 회원님 별명인 납세미. 물고기는 바로 세미 회원님이야. 그 방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4: 와, 대단하세요 부장님. 시 수업 한 번 만에 이 정도로 해석하게 되시다니.
0: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5: 우리 집에서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요? 어머어머, 나야 당연히.
0: 리모델링 공사요? 언제까지요?
5: 한 1년쯤? 톡으로 추천책 리스트 보내줄게요.
0: 아주 티나게 피하더군요.
1: 그럼 어쩌죠?
6: 손님, 죄송하지만 곧 영업이 끝나서요.
1: 실세기 교실 고인물 이영보 회원님, 토리동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0: 아, 시만 쓰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
6: 시를 쓰세요? 혹시 시교실 신입 회원 맞죠?
0: 추천인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시쓰기 커뮤니티가 있더군요. 약간의 난관은 있었지만
3: 무사히 가입했습니다.
1: 표절하신 거네요.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설탕 나오는 맷돌? 바이 로키송.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나는 전생에 요술 맷돌 훔친 도둑이었나 보다. 바다 한가운데서 맷돌 돌리며 김미더 슈가, 김미더 슈가 했나 보다.
0: 이 시 송수지 씨가 올린 겁니다.
4: 대박! 시만 읽고 누가 쓴 건지 아신 거예요?
0: 글 올린 사람이 럭키송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바요? 송수지라는 이름을 언급한 댓글도 찾았으니 확실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송수지 씨가 어디냐는 건데. 시 속에 힌트가 있죠. 자,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뭐가 떠오르죠?
4: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
0: 꽈배기입니다. 다음 년에 몸이 배배 꼬이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에 남세미 씨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꽈배기 모양 볼펜을 봤습니다.
4: 정말요? 그럼 세미 회원님은 송수지 씨 행방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0: 아마 그럴 겁니다. 안 알려주겠지만요. 이게 다 송수지 씨 시입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숨어있는 동안에도 매일 단서들을 뿌려대고 있더군요. 우리에겐 잘된 일이죠. 밤새도록 그녀의 시 100여 편을 분석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취합한 결과 송수지 씨가 현재 머무는 곳은 맷돌 해변 내 꽈배기 가게로 추정됩니다.
1: 꽈배기 가게가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0: 어디 단서가 더 없으려나?
4: 아니요, 부장님. 그냥 제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찾을게요.
0: 네? 아니, 이 시대...

0: 사실을 좀 더 분석해.
1: 어? 꽈배기 한 상자 살 건데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2: 어차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지만
3: 오리지널이랑 코코아 슈가가 특히 잘 나가요.
2: 맞아요. 수지랑 나 절대 친구였어요.
0: 절대 친구?
2: 절대 반지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절대 친구. 나만의 보물. 내 인생의 테마는 늘 베스트 프렌드 찾기였어요. 나의 다이애나는 어디 있을까?
4: 수학여행 버스에서 우리 꼭 같이 앉자.
2: 당연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소보루빵 사올게. 부모님 가게가 잘 돼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친구 관계만큼은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내가 갑자기 왜 싫어진 건지 이유를 말해줄래? 내가 왜 좋은지 말해주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떠나는 이유를 말해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60을 먹도록 단 한 명도. 오키쌤! 홍춘이 연락 없었어요?
5: 아직도 가 찾고 있나? 좀 잊어버리라. 나는 네가 그냥 그 정도 친구다 하고 선포한 긴데 와 혼자 알았었노? 자존심도 없나?
2: 못 깨쳐먹은 할맛이 똥이나 밟아라!
5: 뭐라고? 저 가시란 말버릇 좀 보소!
2: 나도 알아요. 사람 사이엔 다 선이 있다는 걸. 짜잔! 남세미 동장! 반가워요 여러분!
6: 활기찬 분이시네.
2: 사람들은 그걸 넘으면 부담스러워하죠. 예쁘다. 시크해. 똑똑해 보여. 친해지고 싶어. 안녕하세요. 신입 회원이시죠?
7: 네.
2: 그치만 이해가 안 돼. 제목 위로. 우울한 공룡에게 명랑한 공룡이 말했다.
5: 걱정 마 친구.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2: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카르니안절 우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일이었다. 우리가 다 선을 지키면 어떻게 친구가 돼요? 누군가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7: 잠깐만요. 남세미 회원님. 아까
2: 그날은 참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7: 아저씨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
2: 웃으라고 만드시 맞아요.
7: 식사하러 가세요?
2: 어머, 네! 같이 가실래요? 못 먹는 거 있어요?
7: 고수?
2: 어머, 나둔데! 길은 보지도 않고 서로만 바라보며 걸었는데 둘 중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죠.
1: 사랑 아니에요?
2: 그렇게 나와 수지는 절대 친구가 되었답니다. 수지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7: 집이 어질러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집안의 모든 물건에 자기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스페셜티 혼돈의 서랍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2: 늘 혼나던 내 단점들을 귀엽다고 해주는 친구 있잖아. 하나만 약속해줄래?
7: 뭘?
2: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면 꼭 이유를 말해줘.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말아줘.
7: 엉뚱하기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2: 하지만 그 여행을 마지막으로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8: 역시 땅이 바짝 말라붙다.
9: 도자님 오셨습니까?
8: 미스터 유, 이번에 생이 그게 뭐고? 붉은 기운은 자네한테 상극이야. 물기를 바짝 말려버린다고.
9: 죄송합니다. 당장 염색하겠습니다.
8: 안 그래도 요즘 느낌이 쎄하더라니. 그나저나 도토리 땅은 오래됐노?
9: 도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고부장이 지금 세 번째 소유주와 컨택 중이고요.
8: 고부장이 겨맞지? 금으로 되나?
9: 서쪽에서 온 고시 귀인, 서부 지점에서 온 고두리 부장.
2: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수지가 날 떠난 건.
0: 아직입니까?
2: 제 이야기처럼 지겨운 가을 장마가 이어지던 해였죠. 수지는 집에 빗물이 새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7: 정말 한 달이나 있어도 돼?
2: 매일같이 붙어있다 보니 우린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죠. 센터 땅 지분을 샀다고?
7: 얼마 안 되는데 센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솔직히 너 왜 보탬이 될까 싶기도 했고. 샘이 너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돈에 너무 무지했더라고.
2: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응원해주고 속상할 때 위로해주며 그야말로 우정의 르네상스를 이뤄가고 있었죠. 수지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마음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0: 순수로도 알 수가 없다는 게.
1: 심신이 복잡해. 잠깐 떠날게. 잘 지내, 수지. 이런 바닷가에 방 하나 빌려서 실컷 글만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
0: 겨우 찾아낸 수지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신 안 본다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딱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요,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다시는 미련 안 가질 거야. 나도 이제 새 절친 생겼으니까. 자요? 자요? 진짜 자요?
1: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센터 없어지는 거 아니죠?
2: 물론입니다, 송사장님.
3: 우리도 이제 슬슬...
0: 오랜만이야, 송수지.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수성훈의 박각순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0: 믿을 수 있는 1등 성적, 프리들 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3: 아, 더워. 우와,
4: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어,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5: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6: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7: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6: 아, 깎아야 잘 살지.
8: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0: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8: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8: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3: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9: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13: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8: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3: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4: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3: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8: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0: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지금 39도.
6: 또 나왔어. 아씨.
7: 우와, 냄새 죽인다. 진짜. 똥 무한리필이에요?
6: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혈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8: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의 무대라서.
9: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10: 박카슨 하자. 박카슨!
11: 대현이!

0: 너무 좋은데.
1: 와, 나일강 보면서 수영할 수 있다. 대박.
0: 수심이 괜찮나? 아니, 기본이 여기는 1.7이야. 키즈에서 놀아야겠네.

0: 나도 물안경이 죽여.
1: 오. 너무 차이가 나는데?
0: 근데 얘 프로 선수래.
1: 아 진짜?
0: 이게 휴일이지. 휴가철. 아 수영아 진짜 좋더라. 잔다고 못 간 게 진짜 아쉽다.
2: 나 잤어. 나 완전 꿀잠.
0: 수영장 LA인 줄 알았다 진짜.
2: 나 거의 11시에 일어났어. 너 수영 잘해? 너 발 안 닿으면 무서워하잖아.
0: 발 닿는 데 가세요.
2: 아.
0: 발 닿으면.
2: 어, 오라버니.
0: 아.
2: 어머니. 밤 뭐 했어요?
3: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나는 이제 오늘 이동만 하는 거잖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공항에 가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0: 굉장히 공항 비싼데.
3: 비싸, 그렇지.
0: 근데 빚도 있어 이 반.
2: 아 맞다, 갑을.
3: 근데 빚을 갚는 거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갚는다고 하는 약속은 안 했잖아.
2: 그러면 개인적으로.
3: 그럼 아니 개인적으로 2만 원만 줘. 아 일단 있으면
2: 오케이.
3: 가자.
0: 아 배고파 진짜. 배 너무 고프다.
3: 가자 가자.
2: 아니 근데 확실히 공항이 좋긴 좋다. 라면 냄새 나지 않니 어디서? 약간 컵라면 냄새.
3: 여기 라면 있잖아.
2: 여기 라면 파네?
4: 맞아 맞아.
0: 치킨 플레이버 치킨 라면.
2: 치킨 라면
3: 저는 같은데.
2: 치킨 라면 한번 먹을까? 돈 되나?
0: How much this one?
3: 150. 150.
2: 150. 세 개에 4,500원?
0: 한 개에 4,500원.
2: 한 개에 4,500원? 그럼 두 개만 시킬까? 두 개만 시켜서 맛만 볼까?
3: 어, 그렇게 하자. 좀 비싸다.
2: 궁금하다. 이집트 라면? 딱 좋다.
0: 땡큐.
2: 땡큐.
0: 수프를 안 넣어주네.
2: 수프를 나중에 넣나 보다.

0: 이성규 선배님이 했던 라면 브랜드.
1: 볶면.
0: 볶면 맛나지.
1: 좀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네. 죽이네. 아침에 저기 수영하니까. 성훈이 형은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0: 배가 아프시대요. 근데 오히려 준빈이 한 개를 온전히 먹을 수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 보인다.
1: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0: 수영하고 또 먹는 라면이 맛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제 농장일도 하고 또 어제 우리가 그 배 위에서 또 판매도 해보고 우리가 돈을 어제 한 얼마를
1: 어제 번 거를 어제 번 거 세볼까요?
2: 500, 600, 700, 800.
0: 괜찮아. 오랜만에 돈 봐서
2: 870.
0: 870.
1: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0: 안 끝났다고?
1: 그 라면 먹고도 돈이 남았어. 540. 550.
0: 550. 우와.
3: 어이구. 그러면 지금 4만 원 정도 있는 거 아니야?
1: 우리 빚이 2만 500원이니까 빚 갚은 2만 원 남아요.
0: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3: 아니 그러면 만 원만 갖다 드려. 네? 먼저 만 원만 갖다
0: 드려. 일단 만 원만 줄까?
1: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든든한 채무자예요.
4: 720 갚기로 하신 거예요?
1: 720 빌렸으니까. 720.
0: 350만 갚자. 350. 오케이. 받겠습니다. 네. 네. 그 난 개인적으로 뭔가 카이로 갔다 룩소로 왔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잖아요, 오빠.

0: 열심히 돈 모아서 나는 정말 해산물 파티는 좀 한번 하고 싶어.
1: 거기 디저트도 유명한데.
0: 디저트가 유명하지.
1: 디저트랑 해산물이 유명한데.
0: 그거 두 개는 꼭 한번 누려봐야 돼.
2: 그래, 한번 먹어봐야 돼.
0: 또 잘 한번 가봅시다, 알렉산드리아로.
2: 자,
0: 또.
2: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자.
0: 바깥 파러 가야지. 네.

0: 지금부터 2시간 55분 걸리네.
1: 아, 몇 킬로야?
0: 190킬로야.
1: 190킬로?
2: 와, 시간 걸리겠다.
1: 차가.
0: 언제까지 차가 막히면? 저 앞에가 꽉 막혔는데?
3: 진짜. 간다, 쭉쭉 가오. 쭉쭉 간다,
0: 쭉쭉 가자, 알렉산드리아로.
4: 아, 배고파.
5: 나도 배고파.
0: 우리 라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1: 오, 캄, 야, 앞에 캄판 봐봐, 캄판.
0: 와, 지기네.
5: 지기네.
0: 아, 살아있네요.
5: 야.
0: 어, 빨리 피자.
5: 우와, 우와.
0: 또 있나? 드라이브스루 하면 안 되나?
5: 우와, 드라이브스루.
0: 아, 드라이브스루 하면 돈이 없구나, 우리가.
5: 어, 가봤다가, 우리 나 갈 수가 없어.
0: 그럼 진짜 쓸
1: 그래요, 수루만 하면 돼.
5: 아무것도 안 사고. 샀습니다, 샌드위치. 어. 우리가 300?
1: 300?
0: 300 썼어요.
5: 어, 300 썼어.
0: 확실히
5: 여기 앉아서 먹을까봐요.
0: 어,
1: 그냥 앉으자.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네.
5: 어, 먹어봐.
1: 자, 어. 야, 이거. 어, 샌드위치.
0: 맛있다.
1: 와, 샌드위치도 진짜 엄청 심플하네.
5: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뭔가. 얘네도 세 명이네. 얘네도 세 명이서 지금 밥값하네.
0: 그래, 그래.
5: 미모가 또 밥값이니까. 근데 우리 숙소를 예약해야 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애플에서 그거 할 수 있거든. 호텔이 또.
5: 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네.
1: 근데 야, 그럼 원하는 거 뭐 있어?
5: 원하는 거?
1: 그럼 따로 반, 반은 따로 있고.
5: 네. 어어어, 뭐 그런 식으로.
1: 화장실.
5: 저는
1: 없어도 돼?
5: 화장실은 있어야지.
0: 화장실이 없으면 숙소가 아니죠, 형님.
1: 10번 자면
5: 뭐? 1박 리워드를 준대.
0: 오, 쿠폰 같은 거네. 와,
1: 근데 10번은 그냥 몇 번 가면 바로 10번 자잖아.
5: 바로
0: 그러면 1박이 또 리워드가 되네. 그럼 우리도 지금 1박 해버리죠?
1: 그러니까
5: 네.
1: 여기서
5: 좋아.
0: 감튀긴 뭔데 어. 보여, 뭔가.
5: 뭔데? 아, 오빠 왔다.
0: 아,
5: 그날이다, 그날이야. 봐봐. 잠깐만, 두 장이고 일단 모집 인원 한 명, 인당 320파운드고, 출근 시간이 근데 오전 5시예요.
0: 5시, 지금.
1: 야, 지금 몇 시인데?
0: 지금 10시.

0: 60분인데 5시. 와.
1: 근데 오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새벽 출근하시는 분은 오전 7시에 퇴근이야.
0: 그리고
1: 모집 인원 2명. 인당 220파운드. 이게 확실히 세요. 100이 더 세. 원하는 생선으로 점심을 준대.
2: 우와, 준다고?
1: 생선 가게 알바생인 것 같아요. 또 할래?
0: 배달할래?
1: 너 하자.
0: 와. 아, 일하자 하니까 갑자기 고개 돌리네.
1: 고개 돌리네.
3: 그럼 마지막에 나는 그러면 한 명 이거 제일 비싼 거 나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볼게.
0: 열심히. 300파운드 9,000원짜리요? 우리는 생선 가게 알바생이네, 그러면.
2: 오케이, 오케이.
1: 생선 가게에서 처음 일해봐.
3: 생선? 그러네. 빨리 가자, 우리.
1: 오케이.
0: 오케이.
3: 여기서 또 몇 분 걸리지?
0: 여기서 1시간 반.

0: 지금 몇 시야?
1: 지금 새벽 5시. 지금부터 혼자 일하러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0: 와, 냄새 장난 아니네.

0: Alright, let's meet it.
1: Let's go.
0: Let's go. Yeah. 이게 생선 사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1: 아.
0: 10 가격이랑 이거 다 지금 네고시에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뭐야 이름?
2: 이슬람.
0: 이슬람.
2: 이슬람.
0: 이제 추.
2: 이슬람.
0: 이슬람. 어 추. 여기는 아침에 몇 시부터 해요?
2: 사드니.
0: 두 시. 와. 여기서 몇 년 그 일을 하셨어요?
2: 네, 하와리 18년. 예.
0: Long time.
2: 나 안디 37년.
0: 와, 네 완전 아기 때부터. 와, 대단하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정도 인데 치러야 돼요?
2: 야네, 뭔가 밑에 아, 다만이.
0: 와, 무슨 말이야, 어머.
2: 알.
3: Come on.
2: Hey, one. Nice.
0: Okay.
2: Come on here for. 알.
0: Oh yeah. Oh, okay.
2: One. Here. Let's give here. Okay. Jila ala zala titil. Shway. Mash.
0: Wow, my hips are up. Oh, yeah.
2: Something
0: I've been wanting to tell you for a long time. Wow, 근데 예쁘다. Hope you don't lose your mind. 여기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2: 어.
0: 어때요 여기는? 좋아요.
2: 아, 나 봐라. 아로스 아로스 때 봐.

0: Adam with the Oz.
1: See, I love you, Papa. You did all you could do. They say the truth hurts, so I lied.
0: 다가가요, 잠깐만.
2: 어, 이거 뭐예요?
0: 네, 안에 비해 끄다 MC 왔어. 아. 라, 헤프, 헤요, 헤프, 마나, 끄다, 뒤로, 뒤로.
2: 그러면 쉬는 날이 있어요?
0: No.
2: Oh, no. 와, 쉬는 날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0: 빌아얏 바스.
3: 명절 때.
0: 에디 키비로 올라야
2: 돼. 명절.
0: 사마알리쿠. 와. 아메리바 아틀레이.
2: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하는 거는 말도 못 하겠네.
1: 사나 알로. 아야.
0: This is here.
2: 어.
0: 오케이. 오케이. 열라 봐. 아울 지분이 힌. This is here. Come on. 알라. Enough. Come on. Uh-huh. This is. Go here. Let's see that.
2: 여기 여기 체크 하는 거네 하나씩.
0: 네 살이 안 나게.
2: 이. 이거 매일 매일 혼자서 하세요?
0: 어.
2: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도. 와.
0: 아, 네, 아메리카. 여보. 가자. 와, 또, 아. Come on. Come on again. Come on again.
2: Okay.
0: Come on. This is here. Rather fire, Sabra. This is here.
2: Ah, 괜찮겠습니다.
0: This.
2: Yeah. 어, 아무래도 그 지인분 타이밍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걸 처음에 보면서 어떤 속도에서 움직이는 건지 옮기는 습관 같은 거 어떻게 옮기는 건지 그거를 보면서 쉬고 싶다고 하는 말이 못 하겠어요. 네.
0: Come on. Let's grab some. Come on. This. Come on. احنا كده خلصنا.
2: Okay. Okay.
0: انت تعبت معانا و thank you
2: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0: Okay, انت تعبت معانا النهارده.
2: Oh, yeah.
0: Yes,
2: oh, thank you.
0: Yes.
2: Thank you,
0: yes,
2: thank you. Thank you so much, everybody.
0: Okay,
2: okay. Bye-bye.
0: Salam. Mm-hmm. Bye-bye.
2: 300. 딱 300. 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냄새 같은 걸 좀 싫어서 그렇지만. 아, 근데 계속 있으니까 좀 익숙해가지고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는 건데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일단 300 받았다. 자, 가자, 그러면.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수고했다.
4: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신기한 건물.
5: 유럽의 생선가게 막 그런 데 가나, 그러면?
4: 어제 생선가게라고 적혀져 있었으니까.
5: 그러니까 유럽의 느낌의 그런 이탈리아 시장 느낌인 것 같아?
4: 어. 이거 엘리베이터가 왜 안 되냐?
6: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5: 크크크. 여기 잘 고장났더라.
4: 땡겨볼까?
5: 와 있구나.
4: 나 이게
5: 오
4: 너무 신기해. 나 이렇게 개방형
5: 슈퍼 오픈.
4: 어 슈퍼 오픈. 이렇게 사람들이랑 인사도 할 수 있어.
5: 어.
4: 나 이거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야.
5: 그러니까.

0: 성훈이 형은 잘 갔다 왔겠지?
1: 성훈이 오빠? 성훈이 오빠가 5시에 나갔으니 다 일하고
0: 이제 오시겠네.
1: 오실 것 같아. 우리 출근 걸어서 하나 보다.
0: 걸어가는구나.
1: 야, 여기 너무 좋다, 준빈아.
0: 그래?
1: 약간 저기 막 저기 속초 중앙시장 이런 데인가? 그

0: 우와, 이건 뭐야?
1: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0: 오징어 진짜 많다.
2: 야, 생선 특이하게 생겼네.
1: 우와, 크다, 생선. 생선 냄새 이제 확 올라온다.
0: 괜찮겠냐?
1: 와, 여긴가 봐, 진짜.
0: Today we work here?
3: Yes.
1: 오!
4: Hi,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4: That's good?

0: Bus.
1: Hello, Bus.
2: We start from wood.
3: Fish outside.
2: Come inside. Okay, okay.
0: Okay, inside. Hello, Bus.
2: I will learn you how to clean fish.
0: Oh, clean fish? Not clean fis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4: 야, 여기 내장. 야, 여기 내장이.
2: We'll do like what I do. You can do it?
0: Okay.
4: 난 이거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5: 나도 해본 적은 없긴
4: 한데. 어우, 준비라. 나 배 갈라야 된다. 어떡해.
5: 가위 잘라서 또 내장 꺼내.
4: 준비나 이거 어떡해.
0: 아, 비닐 벗기고. 오! 아, 오케이. 클린, 클린, 클린, 클린.
2: We eat it for
0: cats. 강아지 고양이한테 주래. 오케이, 오케이, finish.
4: 아, 준비라. 나 이거 어떡하니.
2: Not difficult. You try. Just try.
0: From here. Ah, okay. Here.
2: Yes. So where?
0: 위에. 느낌이 서걱서걱해.
5: 위에. 근데 왜 계속 나는 안 시켜?
0: 너는 안 시켜줘.
5: 난 되게 자신 있거든.
4: 준빈이는 사실. 이렇게.
5: 나는 되게 재밌긴 하다.
0: 이렇게.
2: 아,
0: 이게 다 약간 각도가 있네, 나름에. 아우, 준빈아.
2: Continue.
0: 비닐. 비닐. 반대.
2: Yes.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비닐.
2: Yes, yes. It's okay, it's okay, it's okay.
0: 오, 근데 비닐이, 오, 되게, 되게. 오, 오.
2: Yes, yes.
0: 오, 준빈아. 오, 준빈아. 너무 잘했다, 준빈아.
2: Yes, yes.
0: 이렇게.
5: 나는 뭐, 부산 사람이라.
0: 아, 오케이, 오케이.
2: This is like this.
5: Like this.
0: 근데 비닐이 되게 잘 벗겨진다.
5: 어, 그러니까 오늘 어려웠는데 것 같아. 이 비닐도 되게. It's good?
2: Yes, it's good. Very good.
0: 이거 잘했다.
2: Just clean.
5: 나 재밌어 이거.
2: Hey, hurry up, hurry up. Clean this. This one and this one.
0: It's sorry. <one.
5: laughs> Thank you.
4: Sorry, boss. 어우, 야, 얘네 또 왜 이렇게 크냐. 어우, 준빈아, 너 이거 내장 어떻게 뺐어? 느낌이 약간 내가, 이상해.
5: 이렇게 하자, 나누자, 그러면. 내가 내장을 뺄게. 너가 잔디밭 정리하자. 아니,
4: 너 이거 어떻게, 내장 어떻게 뺐어?
5: 내장? 와, 얘는 내정이 많네. 왕도이네.
2: Finished?
0: No, no finish. 이거 알려줘요.
2: A loser.
0: 알려줘요.
5: 아, loser 안 돼.
0: 나 루저래?
2: You can't
0: Sorry, I'm loser. Okay?
2: I will not pay for you.
0: Uh-huh.
2: You will pay for me. For me.
0: 돈 안 주신대?
5: 아.
0: Sorry. Sorry, teacher.
2: Come with me.
0: Come on. Why? Why? Come on.
2: Why?
4: Why? 근데 선배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눈이 너무 아픈데? 눈 안 아프세요? 어. I miss you, my mom. I miss my father. Oh my god, so sad. So sad.
0: 이거라도 쓰고 해야겠네. 이거 쓰고 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4: 아, 눈 아파. 이게 연기가 이게 선생님 이거 몇 도 정도 돼요?
5: 나 혹시 모르니까 나와요.
4: 500도. 500도.
6: 샤워 데려와야지.
0: 오케이. 하 알겠습니다.
6: 하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 어디?
0: 알겠습니다. 여기 줄.
6: 데려와야지.
0: 알겠습니다.
6: 얄라.
0: 지금 바로 구워요.
6: 얄라. 샤워 깨자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무슨 가루예요? 뒤집어요?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아.
6: 사우샤 미리 사이라 말고 뭐라 그래 갖다 놓고 아시지 사이라.
0: 아우 눈 아파.
4: 와 눈 안 아프세요?
6: 2 بوري شاوي احمد انور
4: انت وصلت
6: انت شاوي احمد انور دلوقتي
0: اوكي
1: 내가 전화 CBD 봐.
4: 오케이.
1: 오, 아니, 좀 알아.
4: 알겠습니다.
6: 그때 샤우, 아흐마드 아노.
4: 알겠습니다.
6: 나우.
4: 나우. 나우. 나우. 오케이.
1: 네?
4: 이렇게, 이렇게. 다레 마리, 다레 마리오. 다레 마리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따닌. 따닌. 따니? 따니? 자, again, again, again. 오케이. 따닌. 따닌. 조금만.

0: 나우 선배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감신찬.
0: 5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거겠네요. 여기서 태어났다고요? 와, 대박이다.
1: 아무리게 사베이.
0: 70살? 너무 영하세요. So young.
1: No.
0: Oh my god. 아니, 27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2: 이제 빠르지. 이 작은 건 껌이다, 껌. 이번 일이야말로 정말 밥값은 해야지 걸맞는 일이 아닌가.
3: 이제 직접 손 찍어서 드시면 되겠네요.
2: 아, 그니까. 이게 이제 유부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Where did you learn?
4: 제가 그 구웨이트 동아의 구웨이.
2: 아, 구웨이트?
4: What's your name?
2: 존빈.
4: 존빈.
2: What's your name?
4: 와엘.
2: 와엘.
4: 와엘.
2: 와엘.
4: I speak the Kinyan Hill.
2: 김영일?
4: 예. 김양일.
2: 김영일? 김영일?
4: 예. It's a big boss in Korea.
2: 아? 아, 미 사우스 코리아.
4: 사우스.
2: 미 사우스. 노 노스. 노 노스. 미 노 김정일. 예. 아, 김정일이냐고. 너 김정일이냐고.
5: 에이, 커밍.
2: 아, 커밍.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1kg.
2: 1kg당
5: 140바원.
2: 아,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2: 키로당 4,000원밖에 안 하네.
3: 그러네, 좋네.
2: 어,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
3: 괜찮다.
2: This 1kg당 how much?
5: 18바원.
2: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5, 6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싸요?
0: 있는데요. 여기도 시장에서 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골라 골라 잡아 잡아.
6: 리세게
0: 리세게
6: 베테 알마디야 리세게
0: 다샤과 리세게
6: 알마디야.
0: 선배님 70살이신데 목청이
2: 70살이죠?
0: 어. 선배님 70살이셔.
2: 어.

0: 목청이 왜 이렇게 크세요?
1: 어, 알토야, 알토. 우리 세계!
2: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1: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2: 어!
1: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0: 멧돼 알마! 야 우리 세계! 우리 세계! 세계!
2: 멧돼 알마 아띠야
1: 우리 세계!
3: 헬로!
1: 헬로 브라더! 오늘이 제일 싸요! 메야 메야 투데이 메야
3: 스페셜 디쉬 예스
1: 1킬로 오케이 오케이 1킬로 1킬로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담아드릴까요?
3: Very fresh
2: 엘바 안다위
0: 안다위
2: 1킬로 엘바 안다위야 우리 세계
0: 1킬로
2: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3: 안티엔식
0: 원키로
2: 원키로
0: 원키로 몇 개지?
1: 원키로 노노노노노노노노
0: 원키로
1: 투파이브 투파이브
0: 세 원키로
1: 투파이브
2: 투파이브
1: 이거
2: 원키로
1: 투키로 노노노노
0: 오케이 원키로
1: 투
0: 원키로
1: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2: 우리 세계 우리 세계 우리 세계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1: 우리 세계
2: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1: 아, 브라더 브라더 코리아 올드 피플 퍼스트
2: 라라 아워 디프
1: 아워 컬처 유 퍼스트
2: 아워 디프
1: 아 땡큐
0: 선배님 여기서 일 오래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또 70살이셔서
4: 그렇다 먹는
0: 진짜 죽을 때까지요?
4: 나도 싫어 안 만들었어
0: 와 안 쉬고요?
1: 안 힘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2: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0: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2: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1: 멧돼 알마 아띠야 우리 세계
0: 아 땡큐 땡큐
2: 리세계!
1: 리세계!
0: 이거였나? 이거는 이거야. 돈 없어. 맞나?
5: What are you doing? You are fired. I'm also fired.
0: No fire! No fire!
5: Choose what you want to eat.
6: Hello.
5: And come inside and eat it.
1: I want to try Nile fish.
5: This one is okay?
1: Yeah, I'm good.
5: In Arabic, booty.
1: 어, 숭어구이 맛있겠다. 나이가 계산 거네.
5: You what?
0: 난 바다, 난 바다.
5: 옥토퍼스.
0: 옥토퍼스 굿. 옥토퍼스 굿.
5: 오케이?
0: 오케이, 굿.
1: 아, 배고파. 아, 일할 거 재밌다. 기대된다. 나이강 생선. 오, 나왔다.
0: 와.
1: 와.
0: 와. 땡큐.
1: 땡큐.
0: 와, 이것도 구우시더라고. 가지도 엄청 구우시더라고.
1: 다 탔는데?
0: 그치.
1: 우리 일 못해서 다 태워졌나?
0: 탄 게 아닌 것 같아. 열어볼까?
1: 우와.
0: 껍질만 탔다. 너무 맛있다.
1: 아, 진짜 맛있네 이거.
0: 진짜 맛있어?
1: 응. 진짜 맛있다 이거.
0: 아, 너무 맛있잖아. 우와. 모든 맛있는 게 밖으로 절대 새 나가지 않고 안에.
1: 이게 태우니까 안에 그 기름이랑 그 살이 촉촉하게 해가지고 와. 그냥 지중해다 여기 와
0: 너무 맛있잖아 우와
1: 와
0: 그리고 이게 너무 맛있어 이라고 먹어서 더 맛있지
1: 라임이 1등이네 짜니까
0: 색스푼
1: 야 이 집 1등은 이유가 있네
0: 맛있네
1: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그 맛의 도시라던데 진짜네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한번 보고 여긴 꼭 와야겠다
0: 꼭 와야 돼
1: 진짜 와야겠다
0: 일하고 나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1: 아, 이거 밥 제대로 했다, 오늘. 소스가

0: We want to try dessert. Dessert place. Okay, dessert. Good dessert.
1: Go, go, go dessert too.
0: Okay, let's go. 가도 돼요. Let's go.
2: 오빠, 창문 여는 거. 이거 돌리는 거다요? 밑에?
1: 그렇지. 옛날의 스타일이지.
2: 옛날 스타일.
0: 이게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인가 70년대 만들어진 러시아 차예요.
1: 60 정도, 그 정도 되지, 이거는. 50년 이상 되는 차 아니야?
0: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가면은 시골 가면 있는 차예요.
1: 대박이다. 처음 더 봤다.
0: 가는 게 신기한 수준?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1: 맞아, 맞아.
2: 근데 오빠, 여기 건물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1: 옛날에 붙어 있는 건물이 다 100년 넘었대.
2: 100년이 다
1: 100년, 다 넘었대. 근데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 크락션 안 나네 싶어서 크락션 그게 없어, 여기.
2: 크락션이요, 노 크락션이요.
0: 이게 보통 여기 정도 왔으면 클락션 10번 이상 올리는데.
1: 그러니까, 한번 놔드렸는데 보니까 크락션 없어.
2: 와, 완전 클래식이다. 와. 그래도 여기는 나름 또 약간 요즘 스타일의 또 가게들 많이 있네.
1: 그러네. 이쪽에는 조금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
2: 약간
1: 봐봐.
2: 있고, 옷도 이쁘고 약간 동대문 같아.
1: 동대문이야 여기.
2: 동대문. 여기도 전철이 있나?
3: 사장님 안 더우시나? 골덴 바지 입으셨어. 골덴 바지. 골덴 바지가 겨울 바지잖아.
1: 그러니까.
3: 대단하시다.
0: 대단하다. 진짜 단 한 명도 반바지를 안 입는구나.
3: 남자들도 그치?
1: 아 그래 남자도 반바지 안 입는다.
0: 남자들 반바지 입는 게 거의 그거래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죽음을 달라 이 정도로 안 입는데.
1: 아 그래?
0: 네, 여기 무슬림 분들은 남자 중에 반바지 입는 한 명도 없잖아요.
1: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입는 거를 진짜 여기 사람은 희한한 거네.
0: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신기하고. 신기하게 본대요. 반바지 입는 것도.
4: 여기 따라 왔네.
2: 여기예요?
1: 쿠란.
2: 쿠란. 오케이. 여기 다시 또 날씨가 그날씨다.
0: 잠깐만 나 너무 바지가.
2: 오빠 얘 너무 하이 실종 아니에요? 바지를 좀 올려.
1: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2: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근데 색깔. 그리고 지금 너 옷이 어디 나라 옷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이집트 옷인지 어떤 원주민의 옷인지. 뭐
0: 국적이 좀 모호하네.
2: 국적이 좀 모호해.
0: 발음 날리는 것 같은데.
2: 조심.
1: 자, 어디라고 했지? 이쪽이라고 했었나?
2: 이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0: 일 끝나고 여기 길거리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다.
2: 너무 편안하다, 마음이.
0: 마음이 이제 그 다음날 일 뭐 할지 걱정이 없잖아.
1: 여긴 것 같아. 야, 은지야.
0: 우와.
2: 귀엽다.
0: 여기 그거야.
2: 우와, 스위트.
1: 미스터 스위트.
0: 우와, 맛있겠다. 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2: 가보시죠, 오빠. 우와.
0: 우와, 여기서.

0: 맨날 먹던 건데 여기 오니까 너무 감동이다 이러고
1: 너무 좋다.
2: 근데 은지는 뭐 먹고 싶은 거 뭐가 있었어?
1: 이런 거 아 이런 실 이런 아, 맞아, 맞아. 실
0: 이거잖아
1: 실.
0: 이거잖아
3: 어. 이게 뭐야?
1: 이런 실 같은 거
0: 이게 그
2: 과자?
1: 과자
0: 터키식이랑 히트샤 섞인 건데
1: 맞아 어. 오 맛있겠다.
2: 와, 얘 누바이 초코 같이 생겼네 이게.
0: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와
1: 대추 들어갔다 이거 대추. 와 여기서 시켜야 되나?
0: Order here.
4: I want to buy in the internet. Yeah.
0: By kilo? Kilo로 판다는데요?
1: 아,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0: 아? Minimum weight, how much?
4: Quarter.
0: Quarter? Just quarter. Quarter kilo? So minimum weight, please. Minimum weight.
4: Here you go, this one. 아이스크림 먹을까?
0: 아이스크림 먹자. 와, 드디어.
1: 오빠 아이스크림 골라요.
4: 아이스크림, 어.
0: 유후. 알아보네. 우리 비주얼로 골라야 되네. 랜덤 뽑기 가죠.
1: 랜덤 뽑기.
0: 오케이. 아이스크림 랜덤으로 가죠.
1: 난 상큼을 골라볼게, 핑크.
0: 올? 올 투게더? 250?
4: 260.
0: 주시려나
1: 보다.
4: 옛날 커피
0: 아이스크림
4: 맛이 난다.
0: 목다 끝나고 좀 해난 거.

0: 맛있겠다.
1: 야, 우리
0: 상큼하다.
1: 먹어보자.
0: 상큼해.
1: 자, 먹어봐봐. 커피.
2: 전 잘못 산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내 거는 미친 듯이 달아.
1: 달아?
0: 오빠 거 그거다. 더 아이스크림 더위 그냥
2: 더위. 와, 이거 완전 더위. 어. 내 거 너무 달지. 광적으로 달아, 이거.
0: 야, 이거.
1: 아, 진짜 딸기.
0: 상큼해. 야, 준빈아, 이거 너 너무 달다, 야. 와.
2: 나 거의 각설탕 떠. 어, 야. 어. 얘는 또 너무 시다.
0: 치지.
1: 아, 그래, 맛있는데?
2: 어우, 셔. 이건 너무 달아. 우리 둘이 섞어야겠다.
0: 어, 맛있다, 근데.
2: 네 건 콤살콤 맛이야.
0: 상큼해.
2: 아, 근데.
0: 상큼하다.
2: 맛있 거 안 먹고 떠나서 아이스크림 자체를 처음 먹잖아요, 우리.
3: 맛있다.
2: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먹었잖아, 디저트.
0: 우와. 이게 그거구나, 산 거.
2: 4,500원이야.
0: 아, 포장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1: 어. 그럼 먹어볼까?
0: 네. 이 약간 실 같은 거가 난 되게 맛있었거든, 옛날에 저기 아부다비 갔을 때.
3: 피스타, 아,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다. 야.
2: 어, 맛있다, 이거.
1: 맛있네.
2: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신사래 그거 해가지고 명동에서 팔았던 거.
0: 꿀타래, 꿀타래.
1: 어,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0: 맛있네, 생각보다.
2: 진짜 맛있다. 야, 근데 이거 먹고 싶은 맛하다.
1: 와, 이거 맛있냐.
2: 와.
0: 사치 부리는 맛이야.
2: 아, 이게 행복이다.
1: 아, 그렇다.
0: 아유.
1: 달기. 오, 달라. 오케이, 가자, 가자, 그래. 와.
2: 아,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갔다. 이제 여행 온 것 같아.
0: 달달한 거 하고 오니까, 그지?
2: 아, 너무 좋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1: 어, 진짜 나 여행 갔 오는 느낌 있잖아. 네. 그냥, 그지?
0: 저거 옷 멋있다. 방금 봤어요? 검정색? 블랙? 블랙? 이 블랙 옷 멋있지 않아? 김... 야, 이렇게 세트로 이게...
1: 한번 가보자.
0: 한번 가보자.
1: 나는 여자 거 많이 사거든?
0: 원래도?
2: 아, 원래도?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근데 형님.
1: 그래, 큰 거. 그러니까.
0: 사이즈만... 여자...

0: 아니 이런 거 나 또 잘 어울리고.
1: 그러니까 그 어. 이런 거 아니 집에 안에서 야, 입는 거야.
0: 가운 대신.
1: 그러니까 그런
2: 원래 너가 입는 거 아니야? 어, 봤는데 분명히.
1: Hey bro. 부살라 어디 갔어?
2: 그거 입어보려고요?
1: 어, 이 색깔이.
2: 브라더.
0: 아,
2: 지나가다 난 딱 지하철을 그냥 여성복 매장인데 여기서 옷을 찾네.
0: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2: 지금 저기 아저씨가 신났네.
0: 아, 오 이거.
2: 이거는 한복 느낌인데?
0: 헉? 오빠 이거 멋있다 이거.
2: 이건 갔으면 딱 맞겠는데?
0: 오 오빠 이것도 괜찮은데요?
2: 이거는 되게 집에서 혼자 샤워하고 그 와인 한 병 들고 있으면 진짜 부자같이 보일 것 같아.
3: 부자같이 열심히 해야지. 그럼 이것도 하나 할게. 이거 스윗. 오케이. It's done.
2: 어, 세 개나 사요?
3: 됐어, 이제 됐어.
0: No.
3: How much?
4: Is it? 5,519.
2: All. 아? 어. 다 해서 15만. 브라더.
3: 5,000만 하면 돼.
2: 브라더.
3: 4,500
2: 가자. 브라더, 오케이? 밥입 굿, 오케이?
4: I don't have discount.
2: 아이, 디스카. 아키야마 also good.
0: 뚜리, 세 개, 쓰리.
2: Come on, man, come on.
3: 누가?
2: 안 깎아도 돼.
0: 너무
5: 확실하다. Why no discount?
2: 정찰제네.
0: 정찰제인가?
2: 아, 안 깎아도 되네.
0: 너무 비싸다.
3: 오케이, 그럼 credit card? Credit card?
4: Yes.
3: 이거는 사비로 사야지.
0: 사비로? 오케이.
3: 진짜 이런 거 입고 와인 먹으면 진짜
2: 바보 같더라. 드라마 중.

0: 그러니까.
1: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2: 배장하들, 배장하들.
1: 아, 배장이 주단태.
2: 배장.
1: 주단태.
3: 원하는데.
2: 추회장. 추회장 룩이었어요.
0: 오케이.
2: 오케이. 바이바이.
0: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바이바이.
2: 이잘라.
0: 근데 너도 눈치도 빠르네. 내가 보는 거 알고.
1: 왜냐면 이렇게 싹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
2: 여성금목매장 쇼핑은 처음이야.
0: 아, 뭔가 쇼핑하니까 내가 기분이 풀리네. 뭔가 열심히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살려지네, 진짜.
1: 갑자기 텐션 확 오르죠?
0: 올라가네. 오, 바다. 와, 느낌은 캘리포니아네.
2: 와, 진짜 휴가다. 와, 여기 너무.
1: 에레이다, 에레이.
2: 너무 산타모니카인데?
0: 바다 냄새 난다.
1: 그니까요. 짠내 난다, 짠내. 여기 하루 있는 게 너무 아쉽다.
2: 여기가 진짜
1: 여기가 진짜 예쁘다. 지금 타, 지금 타, 지금 타!
0: 여기 앉아, 여기.
1: 오케이.
0: 여기.
2: 아니, 너무 매력 있는데, 열차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0: 이것도 오래됐지.
2: 우와, 수동으로 닫아, 수동으로. 다 수동. 얼마지, 공짜인가, 이거?
1: 이거 돈을 아마 내야 될 것 같아, 그치?
0: 내릴 때 내려야 되나? 왜 또, 왜 안 가지?
2: 사람 차야 되나 봐요.
1: 얘가 종점인가 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나 보다.
0: 이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바다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2: 이거 타고 밥 먹을까요? 해산물 같은 거.
0: 그렇지. 해산물도 먹어야 되잖아, 여기 왔는데.
1: 맞아요, 그치?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거 타고 가다가 바다 보이면 내리죠.
1: 좋아.
2: 또 여행의 묘미가 아무데나 내리는 거니까.
0: 오, 소리 봐. 이제 가는 건가?
2: 이가 다 소리 나는데? 우와.
0: 저기 갑자기 출발.
2: 와, 소리 정겨워.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나온 소리다.
1: 이 소리가 무슨 소리? 돌아가는 소리인가?
0: 네, 세라, 세라, 이게.
1: 부딪히는 소리.
0: 와, 야, 이건 극장이야, 이건 시네마.
2: 시네마, 와.
1: 극장.
2: 와,
0: 그치?
2: 진짜 옛날 세트장.
0: 완전 세트장.
1: 아, 와서 이제 돈 받으시다.
0: 아, 이제 왔다. 돈 받으러.
1: 가자. 아, 여기도 민증을 보여주니까 공짜야.
2: 바다냄새 난다. 1, 2, 3. 5. 1인당 5파운드. 1인당 150원.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말버스 180원이었는데.
1: 종이가 되게 사전에 있는 종이 느낌인가?
2: 옛날 전에. 옛날에 우리 변수에서 초등학교 때 했을 때.
1: 이거 몇 년생이야? 혹시
2: 싸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가 확실히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못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낭만이네.
0: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1: 급한 게 없는 거야.
2: 여행 가면 꼭 이렇게 뭔가 미울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낭만이 있는 거야.
1: 맞아.
2: 와, 시원해. 와, 좋다.
0: 뭐 2층이 있는 것도 있네.
2: 우와.
1: 우와.
2: 바다다.
1: 가자, 가자.
2: 바다에 내릴까요, 그냥?
1: 그래.
0: 야, 여기서 내리자.
1: 내리자.
0: 바다 보였잖아.
2: 아,
0: 내리자, 내리자.
1: 우와.
2: 식당 맞는데?
0: 근데 여기 바다 옆에 다 그거 뭐 식당이야.
2: 우와. 우와. 아, 수영하고 있어.
1: 우와, 너무 부럽다. 우리
2: 여기 수영장이네, 바로.
0: 바로 그러네.
2: 여긴 이태리인데, 이태리 그냥.
0: 이태리 그 남쪽으로 있는 나폴리나 저쪽으로 있잖아. 이런 데서 맥주 마시면
1: 대박이지.
0: 그치? 여기 들어가자.
2: 우리 남은 거 다 씁시다, 이제.
1: 써버리자, 플렉스 하자.
2: 마지막 플렉스.
0: 야, 해산물 좋아해?
2: 전 너무 좋아해요.
0: 아, 너무 좋아해?
1: 난 찐 건 좋아요, 찐 거. Hello.
3: Hi. Hi. Oh. Three person? We will sit here? Okay.
2: 되게 죽이네. 바닷바람 진짜 너무 시원하다.
1: 원래 이렇게 바다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2: 야,
3: thank you.
2: Thank you.
3: 아이고, 야.
1: 아이고.
2: Only Arabic? 아, 오케이. 와. 전부 아랍어.
3: 아이씨, 아무것도 모르냐.
4: 여러분, 근데 돈 얼마 남으셨어요?
2: 저희 지금.
3: 10만 원 정도 남았지?
2: 아니, 저희.
3: 아니, 진짜 이게 시즌2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어. 다 써버려.
2: 돈 안 갚으면 돈 돼요.
3: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어. 다 써버려.
2: 돈이 다 꼬깃꼬깃 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1: 어, 진짜 찐.
2: 300, 400, 500, 600. 860 있어요, 파운드.
1: 와.
3: 아, 860? 그러면.
4: 350 남으셨잖아요.
3: 응? 무슨 말이야?
1: 그럼 그 값, 그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860에서 350 빼면은 510. 15,000원 남아요.
1: 15,000원. 15,000원으로
3: 사면 되지.
1: 수가 있나 모르겠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4: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 한 끼는 그냥 사드릴게요.
3: 아, 그래?
2: 이 돈 어떻게 해요? 15,000원은.
4: 시즌2 하면 가져가요.
3: 없어, 없어. 시즌2 없으니까 써버리냐고. 그걸 기대하지 마.
2: 그럼 막 먹어도 돼요?
4: 막 먹어. 네, 막 드세요.
2: 진짜로?
1: 와. 진짜 처음 먹어.
3: Can I have a beer? Can I have a beer?
1: 대박이다.
3: Oh, beer.
2: Can I have a beer?
3: Beer? Beer, beer. Beer. I know alcohol.
2: No alcohol.
3: 아, very. 아, 여기서 맥주 없었네.
2: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네요, 드디어.
3: 그렇지.
2: 오케이,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세 개 달라 할까요, 그러면?
1: 좋아.
2: 메뉴 알아봐도 모르는데.
1: 좋아.
2: 우리 그렇게 한번 시켜보자, 가격표 안 보고. 나 이제 지쳤어, 가격표 보는 거에.
1: 힘들어.
3: 오케이.
2: 아, the best menu 3. What, which one? Price doesn't matter, okay?
1: 와우. Wow. Thank you.
2: Thank you very much.
3: 고생했다. 아, 고생 많았다.
2: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일자리를 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1: 알렉산드리아.
3: 마지막. 아, 받아보면서.
1: 알렉산드리아를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좀 아쉽다.
2: 이렇게 좋은 도시를.
1: 또 아쉬우니까 또 재밌는 것 같고.
2: 여행은 원래 아쉽게 끝나야 돼.
1: 맞아.
2: 나는 진짜 만족했던 데는 다시 안 가고 싶더라. 오히려 아쉬웠던 데는 또 가게 되는.
1: 또 가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맞네. 땡. 그때 번 돈을. 어머, 오빠 아들 같아. 오빠 아들 같아.
2: 바이바이.
1: 슈크란, 슈크란.
2: 하이.
1: 귀엽다.
3: 애기 남자야, 여자야? 딸이야?
2: 아직 안 나왔어.
3: 아직 안 나왔어. 슬슬 나오잖아. 아직 언제 이게.
2: 얼마 안 됐어요, 저 얼마 안 됐어요.
3: 그치. 네.
1: 긴장되겠다.
3: 이거 노 알콜 비어.
1: 땡큐.
2: 노 알콜 비어는 있네요.
3: 있어서 다행이다.
2: 논 알코올릭.
3: 아이고, 자, 건배하자.
1: 오케이.
3: 아이고.

0: 노란 콜이 아니라 맥주가 아닌데? 탄산 보리차 느낌이다.
1: 그래.
0: 아, 맥주에서 알코올 빼면 보리차구나.
1: 그래도 같은 그 보리에서 만들잖아.
2: 뭐 왔어?
3: 후무스. 후무스다. 오. 오. Thank you.
0: Thank you. 오.
1: 자, 아이고, 맛있게 와. 먹자. 아우, 짜다.
0: 짜. 아, 이 거잖아. 눈물 대전빵.
1: 뭐, 그래도 뭐, 이만큼 맛이라면 성공한 것 같아, 이.
0: 이 빵은 진짜 평생 기억할 것 같아.
1: 그것도 맛있잖아.
3: 맛있어. 비트 아니야, 비트?
1: 어. 우리 꿈 같은데.
3: 도와달라고.
0: 사이즈 봐. 와, 우와, 저거 터키즈 케밥 아니야? 우와.
1: 야, 파티가, 이거 친구 이거야.
0: 우와. 아까 사진에 있던 거네.

0: 우와,
1: 우와.
0: 어떻게, 오. 아, 열받아.
2: 우와, 우와.
1: 파이야.
3: 파이야.
1: 어, 이거 맛있겠다.
3: 항아리 파이야.
1: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3: 항아리 파이야.
1: 아이고, 아이고.
2: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1: 아, 먹자.
3: 파이야 먹고 싶어 했잖아요. 파이야.
1: 맛있어.
3: 항아리 빠이야 처음 보아.
2: 항아리 빠이야.
3: 빠이야보다는 그거네. 커리.
2: 커리 쪽이야.
1: 원래 그냥 커리야.
3: 리조또 아니에요?
1: 아니야, 파스타.
3: 파스타 이거?
2: 아, 그러네. 안에 파스타네. 이거 되게 특이하다. 뭔가 퓨전 느낌이 나. 커리, 커리.
1: 맛있는데?
3: 크림 리조또 같다. 크림 파스타.
1: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해.
2: 어. 이것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3: 저도 크림이야?
2: 어.
3: 여기 크림, 크림 전문점인가 보다.
1: 크림 맛있어.
3: 야, 맛있다.
2: 싱싱하네. 확실히 해산물, 바다 앞에서 먹는 해산물이 맛있어. 기분인가? 야, 너무 귀엽다, 얘. 뜨거.
3: 음식 자체는 완전 이집트 쪽은 아예 아니고
1: 아닌 것 같아. 어. 약간 스페인 쪽으로.
2: 어.
1: 야영.
3: 스페인이나 이태리 쪽인데 어. 전체적으로 크림 베이스, 치즈 딱 해가지고 간을 잘한다기보다는 재료가 신선하니까.
2: 맞아.
3: 쭉쭉 들어갔다.
1: 근데 맛있다.
2: 이런 소스나 이런 것들도 되게 풍부해요.
3: 뭐야, 이거 생선 알도 들어있네. 명태 알도이 들어있네.
2: 엄청 크네.
3: 알이 있네, 알. 알을 먹는 나라, 우리나라 맛도 또 있구나.
2: 야, 새우 큰 거 봐봐.
3: 이야. 아, 그 시장 있었잖아, 우리.
2: 어,
3: 모하메드 서드 시장에.
2: 녹진해. 나 여기다 라임 좀 뿌려봤어, 라임.
1: 맛있다?
2: 라임 뿌려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덜 느끼해. 진짜 최고는 내일 일 걱정 안 해도 돼서 진짜 최고다.
1: 그거 최고야?
2: 어.
3: 나는 아직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2: 어.
3: 저 하트 밑에 공구 붙었을 것 같아.
1: 아니야, 여기, 야, 여기 밑에는? 여기 안에.
2: 잘 봐, 하트 붙었을 수도 있어.
3: 와. 그냥 평소에 여행 와서 먹었으면 이런 맛은 안 났을 것 같아.
2: 맞아.
3: 못 먹게 한 다음에 먹으니까 맛있다.
2: 그리고 또 일 끝나고의 밥은 늘 맛있는 것 같긴 해요.
4: 맞아.
3: 맞아. 그게 본질인 것 같아. 밥값은 어. 해야지.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돼. 와, 파도 치는 거 보면서 씨, 이 귀한
2: 요리를. 최고다, 최고.

0: 와 진짜 잘 먹었다.
1: 야.
0: 와 대박이다 대박. 아니면은 저쪽 풍경 예쁘던데 이거 먹고 풍경 한번 걷는 건 어때요?
2: 마지막에 바닷가 한번 쫙 돌아보면 좋겠다.
0: 그러니까.
2: 떠나기 전에.
0: 풍경 오케이. 한번 보자.
3: 오케이. 그렇게 하자.
1: 야.
0: 오빠 준빈 고생했어.
1: 아니 안 돼.
2: 아 끝났네. 와. 너무 예쁘다 여기.
1: 끝나니까 재밌었다.
2: 아, 너무 재밌었어.
0: 추억이에요, 추억.
1: 진짜 좋은 추억이 됐어. 확실히 외국에 나가니까 또 친해졌어. 그렇지 않아?
0: 같이 또 일을 같이 하고. 아, 같이
2: 나 너무 걱정.
1: 아, 보여줘, 보여줘.
0: 시원하겠다.
1: 그래도 마지막에 이게 우리 사진 세가지 찍자. 이게 뒤에 좋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2: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0: 밥값 쓰겠다.
2: 형님 밥값 쓰나고 우리가 다 해야죠.
1: 자,
2: 위로.
1: 마지막 위로.
4: 밥값은
0: 해야지.

0: 클래스. 야, 이렇게 해가지고 10일로 안 나오면 진짜 죽겠다.
1: 고생했다. 아, 고생 많았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 잘 왔다.
2: 중국에서 뭐 했지?
1: 중국에서
3: 고층 빌딩 청소.
1: 그거 해.
3: 마오타이
1: 갔고.
4: 너무 고생했다 진짜. 아.
3: 유독 이집트가 좀 몸 쓰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4: 맞아. 체력적으로 빵했고 배했고.
3: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한 것 중에?
1: 재미? 나는 거기 그 이게 옷이 있잖아. 옷을 그거 하는 거.
4: 염색 공장?
1: 염색. 어. 그거 하는 거 나는 맞는 것 같아. 약간 그 분위기 있잖아. 어. 와, 진짜 옛날에 그 분위기 있어서 그게
3: 영화 웅박에 넣을 것 같아.
1: 약간 너무 좋았어 나는.
4: 약간 무술장 같은 그런 느낌.
5: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1: 이제
0: 요로시코 내가 있지만 요로시코 내가 있지만 아까 신혼 남아이와 아까 신혼 남아이와

0: 자연꽃 향기미 팽팽 민여상 분위기와 와타시와 자연꽃 팽팽이노 팽시게스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일본입니다 후! 제가 일본에서 펜싸기를 해체했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있어요.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묻힙니다.
1: 근데 펭수 아는 사람이 좀 많으려나?
0: 아,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본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1: 우리 펭수 아는 사람 많은지 한번 가볼까?
0: 좋아요. 한번 왔으면은 몸소 느껴봐야 돼요. 자, 가시죠. 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1: 고. 그게 무슨 일본어예요?
0: 오니까.
1: 아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0: 펜사인이 있으니까 미리 공부했지. 나의 오아슈 짱깨빵. 아리가토.
2: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맞다니. 미나상 고니키와. 와타시와 펜스 데스. 와타시 이마스카?
2: 이마스.
0: 본토?
2: 이마스카 아리마스.
0: 와우!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아신다고 하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2: 감사합니다.
0: 이제 아이스테그.
1: 와, 펭수 벌써 아는 사람 한 명 만났네.
0: 자, 보셨죠?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스마케 고아이.
1: 이게 울렸어.
0: 고니키와.
2: 왜?
0: 제가 말하는 거에도 놀라시네요. 히메사마 고치니키테 고니키와.
3: 고니치와.
0: 하지마시테.
3: 하지마시테.
0: 와타시 테이마스카. 저도 데키마스.
4: 기가 잘 들려?
0: 아니, 다시 데키마스가.
4: 하이.
0: 본소. 오. 본소. 오. 오. 오.
4: 오. 오.
0: 난데. 난데 키마. 데키마스가.
4: 산도 스키라카라.
0: 아, 본소. 와타시노 나마에와.
4: 펜스.
0: 와타시노 나마에와.
4: 펜스.
0: 오이 가이. 와타시노 나마에와.
4: 펜스.
0: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를 다 아시는데요.
1: 진짜 이름을 아는 게 대박이다.
0: 저 살짝 지금 어깨 올라갔거든요. 보이세요?
1: 어깨 엄청 내려가 있는데.
0: 지금 어깨 올라가 있거든요. 고치키테, 고치키테! 오늘가 이지만.
5: 안녕하세요.
0: 오, 뭐야? 이혼진이니까?
5: 이혼진
0: 네. 어, 한국어 샤베르 데키마스카?
5: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네.
0: 어? 아, 한국어 공부해요?
5: 네.
0: 오, 정말로? 혹시 저 아세요?
5: 네.
0: 와! 오!
5: 네.
0: 와! 오! 도모타치とか, 가족とか, 있나? 와타시, 스테이마스카?
5: 에, 스테이요? 아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
0: 오, 진짜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저를 무조건 안다 이 말입니다.
1: 오.
0: 와타시 니온데 신주쿠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과 있으면 한번 오세요.
5: 네.
0: 안 오는 거네. 안 오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지금 일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 사람마다 다 알고 계세요.
1: 근데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0: 아, 바쁘신 거죠. 네, 희소가시, 희소가시. 또 일본은 맛있는 게 아주 천지예요.
1: 평소 귀에 파리가 붙었어요.
0: 아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0: 우동? 오이시 됐을까? 어, 진짜로? 오! 내가 먹어야겠다. 오! 기대기네! 오! 오! 오! 스마트! 장인은, 장인의 느낌이 나. こんにちは!
1: こんにちは!
0: 주문 느낌이
1: 나. 아, 주문 느낌 왔어요. 도서.
0: 야수!
2: 빙수,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0: 당연하죠. 볼래요? 우동! 아, 고민나사이. 이 맛이 오스스메가.
1: 오스스메와. 타니아 스페셜을 띠.
0: 스페셜로!
1: 하이, 스페셜을 띠.
0: 스페셜로, 오니가 싶었어.
1: 하이.
0: 저, 여기가 맛집인 것 같아요. 오. 저 앞에서는 반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자, 지금 앞에 지금 사장님께서 오, 저 단련된 숙달된 그 손길을 보세요. 면을 꺼내고 면을 만지는 손길이 예상치 않습니다. 와, 이거 무조건 맛있다, 이거. 이거 온다! 와라! 하리가 뜨거자 이마. 파랑 보면은 이건 다시마인가요? 쪽파랑 레몬 그리고 여기 그 교동고기랑
1: 다시요. 붓가게도 가사이.
0: 아, 소카.
1: 소데스.
0: 쭈쭈쭈쭈.
1: 아, 소데스.
0: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랍니다. 여기 안에 국물이 들어있거든요. 와. 와, 이 면발 보세요, 면발. 띵띵띵띵띵띵띵 통할 때 튕겨낼 것 같은 이 친구야.

0: 오, 잠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난데, 난데 오이시?
1: 하이, 아시의 흔데.
0: 아, 좋다.
1: 하이.
0: 그래서 맛있구나.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펜사인이 전에 붓거든요? 펜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힘낼 수 있을 만큼은 먹고 잘 짜겠습니다.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와,
1: 아리가또.

0: 알라라라라라라.
1: 오, 에이, 에이, 오, 오, 오, 오.
0: 미시야, 미시야, 미시야.
2: 지금 한 시간 전이야, 한 시간 전.
0: 아니야, 정신 차려. 난 잘할 수 있어. 와타시가 펜지대. 그, 밖에 가봤어?
2: 아까 카메라 설치하는 가봤는데 많이 없던데.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8명 이나는 거지. 지금 1시간 전인데 누가 1시간 먼저 와? 영화 보러 갈 때 1시간 전에 가?
2: 근데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 이런 거 좀 미리 가지 않나?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0: 네, 빨리 말하세요.
2: 행사 시작 안내 및 입장 그 13초 50분에 10분 전에 이제 입장합니다. 그리고 딱 14시부터 팬사 소개 및 사인회 안내를 하고요. 1부 사인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0: 잠깐만! 네. 사인회 진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2: 그 상대방 이름요?
0: 응.
2: 그거 약간 한글로 쓰는 게 뭔가 좀
0: 한글로 쓰라고요?
2: 미나.
0: 오, 그거 천진데?
2: 미나상 이렇게. 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야죠.
0: 아, 그쵸.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하치님 맛있게 와타시와 EBS 렌슈테이 자이언트 팬티비노 팬수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테루. 그 말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더 인사합니까?
2: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막 다른 분들 막 사인이 다 있네.
0: 야, 저도 여기다가 영역포시 한번 하고 갈게요.
2: 어? 저기 딱 비어있어. 저기 딱 한 자리.
0: 그러니까 나 지금 봐봐. 고질라.

0: 있잖아. 승질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래퍼 중에 쟤네도 질나.
1: 갈 수 있겠어요?
0: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포토타임 게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형수 이제 시간 된 것 같아. 가자.
0: 가자. 재팬.
1: 갈 수가 없네.

0: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이 있어. 와, 하이. 고니기와, 고니기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지금 피하기 위해 피해.
1: 고니기와, 평하.
0: 고니기와.
2: 이야. 감독이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1: 아리가또고사이마스!
0: 앞으로도 많은 분들 드리고,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생선을 시켜먹어도 아니고.
1: 本当に 아리가또고사이마스! 진짜 우리 시카타였어. 아토데 또 보자. 맞다네. 아이스테르요.

0: 그거 봐. 일본 숙소 좋다 그랬는데 이거. 이야 침대입니다 침대. 와우. 오 북식 북식. 오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자. 하. 욕조도 있네요. 오늘은 반신욕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 어? 엉덩이 착. 조심합니다. 야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순식간이네. 대체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이제 끝이 났는데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네. 하, 일본어 공부를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세요?
1: 펜수.
0: 임무식이세요?
2: 아니, 오 이거 좋다.
0: 우리 좋지. 오.
2: 아니 일본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
0: 아니 아니야.
2: 내가 봤을 때 영어보다 훨씬 나.
0: 와.
2: 영어보다 훨씬
0: 나. 와, 나 이거 터키 나다. 잠깐만. 아 근데 배고파. 아 긴장 풀렸으니 갑자기 배고파졌습니다.
2: 아 뭐 먹으러 갈까?
0: 편의점 가자. 다음 편.
3: 기사지불이라네.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0: 인력거? 아 넓네 넓어.
3: 아 잠깐만.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어디 있어?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라고 하면 낭만적이지, 가을에 읽으면 어울리지, 나도 한때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그런데 시 좀 어려워, 현대시 어려워, 난해해,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갈까? 근데 꼭 시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를 혹은 이 원작자의 의도를 감상하면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작가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정서와 감정과 사유를 표현할 때 왜 어렵게 표현할까? 빙빙 돌려서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게 할까? 혹시 그것이 잘난 척 같은 것인가? 현악을 부리는 것인가?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즐기려고 그런 것인가?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변론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전달하냐면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하면 더 좋아요. 제가 시인으로 살지만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감성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그 기획을 보다가 아, 이건 마치 송편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듣고 있던 사람이, 제 동료가, 아니야, 찹쌀 도너츠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제 지식과 제 정보를 담아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개미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다 집에 왔는데 집에 개미가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빠르고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죠. 개미약 팔아요? 라고 하면 이분이 저한테 또 정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냥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더 친절하시면 저 앞에 약국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살지 않아요. 뭘 전달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달하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할 때는 너무 빠르게 서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뭔가 궤변 같지만 제가 이것이 왜 궤변이 아닌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감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난히 뜨거워질 때, 강렬해질 때, 막 요동칠 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언제일까요? 일단 화났을 때, 분노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 안 할 수 없죠. 화가 안 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감정일수록, 뜨거운 감정일수록, 혹은 의미 있는 사유일수록 말로 전달하면 잘 안 되고 글로, 텍스트로 전달해야 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글로 전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으로 좀 녹여볼까요? 내가 내 친구한테 혹은 내 연인한테 분노하고 있어.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언쟁과 논쟁을 벌입니다. 다툰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말로 내 화를 표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 실수를 하거든요. 상대는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붙잡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역공을 해오면 내가 지금 논의하고 끝내고 싶은 문제는 이건데 문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로 언쟁과 다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어떤 메신저로 화를 낼 때는 전송 속도가 빨라져요. 내가 전송, 정말 전송, 하다하다 전송, 이제 전송,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전송, 이렇게 빨라지죠.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막 입력을 하던 와중에도 길게 무엇인가를 적었다가 지우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지만, 에이, 이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상처가 되겠지? 라고 지웁니다. 그러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화를 조금 더 에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죠. 네. 이게 글쓰기가 가진 혹은 텍스트가 가진 가장 무서운 혹은 강력한 힘이에요. 정제한다는 것, 필터를 거친다는 것, 내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만 내고 살진 않죠. 일상을 살면서 내 감정이 뜨겁고 요동칠 때 언제일까? 고백할 때예요. 고백할 때.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진실되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음날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글로 쓴다 하더라도 흰 종이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 종이를 가득 채워서 접어서 상대에게 주면 상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뜸 눈앞에서 말로 표현해서도 안 돼요. 사귀자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상대는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고백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장소에서,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에둘러서. 천천히 서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남산타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타워 구경하고 그다음에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오자.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남산타워 가자.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혹은 DM을 보낼 때는 곧이 말의 뜻은 사귀자라는 거죠. 만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사귀자하고는 다르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평소 좋아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편하게 덜 불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약속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절할 수도 있죠. 지금 케이블카 타자 그랬잖아요.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자 그랬잖아요. 나 무릎에 무리 찼어. 그럼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그랬잖아요. 나 요즘 밀가루 안 먹어. 그러니까 사귀자, 싫어. 이렇게 단발마적인 직선에 오고 가는 돌직구 같은 화법은 서로에게 상처가 줄수 있으니, 상처가 될수 있으니, 완곡하게 에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생각이 오가야 되는 바른 방식이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편지가 됐든, 그렇게. 근데 글을 쓸때 놀라운 점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초고, 처음 글을 적는 시간보다 이 글을 고쳐서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이 시간이 훨씬

0: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퇴고의 시간, 고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외로 별거 안 해요.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한 3시간 째려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찾아내요. 아, 여기다.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을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은 먹었다로 적어야지. 그래서 을을 은으로 조사 하나를 바꿉니다. 근데 또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또 째려봐요. 다시 한 2시간 만에 문제점을 찾아내요. 며칠은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을 먹었다가 돼야 돼. 다시 은을 을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개 박수를 치면서 끝났다. 퇴고 끝났다. 난또 대작을 썼다라고 밤 아주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잘 보면 5시간 전에 이 작품과 5시간 후에 이 작품은 달라진 게 없어요. 3시간 동안 퇴고 끝에 을을 은으로 바꿨고 다시 퇴고를 2시간 동안 이어나가면서 은을 을로 바꿨으니까 5시간 전과 5시간 후가 똑같은 거죠. 작품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네. 내가 이것을 쓰는 마음 혹은 이것을 내보내는 나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깊게 생각해, 오래 생각해. 이게 마치 작가로 따지면 퇴고의 시간인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3시간을 고민합니다. 짧게 고민해요. A와 B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래요. 신중하게 생각하래. 오래 생각하래.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고민했다고 가정해보죠. 10배의 시간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3시간 고민했을 때 2개의 안을 떠올렸으니까 30시간 고민하면 20개의 안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2개밖에 안 떠올라요. 끊임없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더 보낸다는 거죠. 근데 왜 오래 생각하냐?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자기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해 보죠. 내가 짧게 고민했어요. 3시간만 고민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 A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대충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했는데, 망했는데 어떻게? 나 망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죠. 잘 찍은 거야. 3시간 짧게 고민하고 B를 선택했는데 B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삶의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운에 맡겨요. 근데 30시간 길게 고민했어요. 신중하게 장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고 끝에 악수를 뒀어요. 내가 길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한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는 그때 나의 최선을 한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게 생각해서 B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시간마다 이 신중함을 더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숱한 말들 중에, 들리는 말들 중에, 오래 생각해, 신중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쓴 글을 고칠 때, 퇴고를 할때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돌이에요. 단단한 돌인데 이걸 던지는 건 아니고요.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찾아냅니다. 돌을 쥐고 있다 보면 돌이 당연히 인간의 체온이 옮겨가죠. 온기가 들죠. 그러면 더 이상 쥐고 있기가 싫어져요. 그럼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요. 또 그럼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다가 다시 책상에 혼자 올려져 있던 돌을 쥐면 차가워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 다 스스로의 마음을 몇 번씩 돌처럼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뒤집고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끝에 스스로 나와 화해하고 타협하고 혹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이런 계기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 혹은 가까운 곳에 차가운 동시에 따뜻한 돌 하나를 두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꿔놓지 않더라도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과 부침을 겪었는가, 그 끝에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붙이는데요. 에라 모르겠다는 처음부터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끝낸 다음에 그때는 내 손을 떠나보낼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보내야죠. 그것이 작가가 글을 퇴고해서 완성해서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과정, 결국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잘 화해하고 잘 타협한 끝에 좋은 에라 모르겠다를 거두어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처지를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소질을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진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을 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대단히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알게 된 말을 그다지 확신 없는 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AI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SF 작가 아서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너무 신기해서 마법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뉴런입니다. 왼편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게 수상돌기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밧줄처럼 생긴 게 축사기고 그 아래 있는 게 축사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상돌기로 왼편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오른편에 있는 축상 말단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가 충분히 크면 옆에 뉴런한테 전달하고 일정한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0이거나 1이죠.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논리기계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943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뉴런은 충분히 강한 신호가 오면 옆으로 전달하고 충분히 강하지 않은 신호가 오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뉴런을 연결하면 AND, OR, NOT, NOR 같은 논리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주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 영희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이라고 한다면 111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준다죠. 그러면 10도 0이 되고 01도 0이 되고 00도 0이 돼요. 철수와 영희가 다 오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죠. 철수만 와도 열리지 않고 영희만 와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OR, 철수 혹은 영희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0은 1이고 0, 1은 1이고 1, 1은 1인데 0, 0은 0이에요. 모든 논리 연산이 이진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반도체가 발명이 됩니다. 반도체로 이진법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연결해서 뇌랑 같이 작동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시도해서 만든 게 딥러닝입니다. 왜 딥러닝이라고 할까요? 딥은 깊다는 뜻이잖아요. 뉴런의 연결고리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베꼈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할까요? 최신형 GPU, 엔비디아의 GPU 베라 루비는 1초에 50 페타플롭스 계산을 합니다. 1초에 5경번, 그러니까 5경은 경은 만조죠. 조를 만 번, 5만 번, 5조, 5만조 번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이런 GPU를 수천 장, 수만 장을 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발달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경지에 온 거예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 한 변의 길이가 2m니까 반지름은 1이네.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A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엄청나게 많은 점을 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이 원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원의 바깥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의 숫자에서 원 안에 들어간 점의 숫자를 구해내면 그게 원의 넓이가 돼요. 정사각형 넓이는 알고 있죠.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잖아요. 4제곱미터에다가 저 원 안에 들어간 점의 비율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하면 더 쉽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1초에 5만 조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 라는 과제를 준다고 해요. 사람은 그냥 알죠. 대여섯 살만 되면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스를 하면 못 씁니다. 글로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써보라고 하면 6살짜리 아이는 못 쓸 거예요. 털이 있어요. 다리가 4개예요. 꼬리가 있어요. 코에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다 소술해서 몇 점 이상이면 고양이로 하라고 했던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런 접근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타난 거예요. 딥러닝은 다른 점들을 네가 다 찾아서 점수를 매겨 라고 AI한테 시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5만 장, 20만 장의 고양이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줍니다. 이 사진들 간에
차이점들을 네가 다 뽑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 개의 차이점을 뽑아냈다고 하죠.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그 1억 개의 특징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패턴과 굉장히 밀접할 거고 어떤 것은 고양이랑 패턴과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낸 특징들에다가 가중치를 매깁니다. 처음에는 점수를 아무렇게나 매겨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느니까 금세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최적의 가중치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패턴과 밀접한 특징들의 높은 점수를 주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징들의 0점을 주거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 그 점수의 조합이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해서 만든 게 현대 AI입니다.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개의 매개 변수. 지금은 조가 넘습니다. 보통 2조까지 가는데 최신 프론티어 모델은 2조가 넘습니다. 2조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AI는 무슨 일을 하는가? AI는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패턴인 거예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그러면 왜 이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몇 천만 차원, 몇 조 차원, 몇 천억 차원에 걸쳐서 연결된 다양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걸 가령 천만 개의 매개변수로 찾았으면 걔는 천만 차원에서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3차원이 넘어가면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아무리 고차원이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을 보태면 되니까. 2차원이면 XY에 2차원 축을 그리고 3차원이면 XYZ에 3차원 축을 그리면 3차원 축에서는 입체를 그릴 수 있죠.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몇 천만 차원, 몇 억 차원, 몇 천억 차원에서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사람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말이 마음보다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풀어볼 수 있는 거죠.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에는 그릴 수 없어요. 입체를 평면에는 못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차원인데 마음이 60차원이면 사람은 마음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년씩 같이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러면서 싸웁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맥락이 달라요. 이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그대로 해도 그 단어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정이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른 거죠. 왜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기 전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좁혀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에이젠틱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제 그래프를 보시면 GPT-3.5보다 GPT-4가 매개변수가 10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샷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질문을 한 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질문을 하면 당연히 GPT-3.5, 챗GPT죠. 챗GPT가 GPT-4보다 훨씬 성장이 못해요. 그런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쓰면 별안간 챗GPT가 자기보다 10배나 큰 GPT-4보다
훨씬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앤드류 원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AI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요? 라고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예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예요. 다섯 번째는 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예요.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일을 했더니 혼자 한 것보다 10배 이상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AI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여서 일을 하니까 능력이 10배 이상 올라갔죠? 인공지능은 인공으로 뇌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다가 잘안 풀리면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본이 이거니까. 거기 힌트를 얻어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다시 응용을 하고 그래요. 뇌는 2%, 몸무게 2%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첫 번째 목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다 뇌가 시킨 일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거든요. 시험 전날 만화 보는 것도 뇌가 시킨 일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에너지 훨씬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할 때도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해요. 이 뇌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볼때 뇌에서 눈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고 눈에서 뇌로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놀랍게도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보는데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더 많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들을 막 적용해 보면서 맞는 패턴이 나오면 그걸 인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이 인식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추상적인 패턴을 잘 만들어내냐 하면 점을 두개 찍고 밑에 반원만 그려도 우리는 그게 사람이 웃는 얼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지경으로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잘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지? 그런 흔히 하는 생각은 고정밀도,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뇌에 저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뇌가 터져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억이어도 불러올 때는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이 엇갈리는 일이 생기고 옛날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편집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를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새 글이 피고 소리를 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이 비슷해지는 걸 설명합니다. 인간의 두개골, 뇌는 계속해서 커져왔는데 놀랍게도 3000년 전부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나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년 전쯤부터 인간이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서로의 뇌를 연결된 뉴런처럼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기억을 나눠 갖습니다. 집에 관한 기억은 집집계에 관한 기억은 몫을 주고 요리에 관한 기억은 숙수를 주고 연결된 뇌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에 관한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기억을 넘겨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작동한 지 3000년이 됐다. 사실은 연결된 뇌로서 가장 잘 작동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별의 두뇌로서 측정했을 때의 지능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집단지성의 한 축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지능의 표현이다. 왜 그럴까요? 친절이 뉴런을 연결하는 대단히 강력한 매개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된 뇌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신자

0: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집단 지능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판이 마른 시멘트 가루처럼 쌓여요. 보통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판이 굳죠. 남을 존중하는 상태로 산지 20년이 지나면요.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층 높이점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쓸수 있습니다.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4: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5: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물고기 도똥. 망망대해에서 그 전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 왔다! 빨리! 버티죠, 버티죠!
5: 낚싯줄 하나를 두고 펼쳐지는 괴물 도똥과 인간의 치열한 사투.
6: 우와! 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5: 악전 구투 끝에 마주한 도똥. 인간을 압도합니다.
7: 저도 이 배 바다 생활하면서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5: 그 전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법.
8: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은 넘겠죠? 예. 이거 지금 아까는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9: 아유 다 벗겨졌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봐봐요.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가. 와. 가방을 이제 오래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10: 보강제 씀을 하나 붙여주네.
5: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명품 가방 수선.
9: 이 수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5: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9: 진짜 깔끔하게 실용성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5: 노력과 정성이 쌓이는 시간. 쓰임을 다한 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봅니다. 부산 광역시 동이 트기도 전 항구가 소란스럽습니다.
6: 우와! 아이, 잠깐만.
5: 성인 3명이 달라붙어도 버거운 이것. 엄청난 대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6: 너무 멋있죠.
11: 우와, 얼마나 큰 거야.
5: 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니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대 물고기, 대체 정체가 뭘까요?
12: 전설의 고기 도똥입니다.
13: 어제 저희도 나가서 잡았거든요.
11: 어제 나가서 잡으셨다고요?
13: 네. 1m 60에 85kg입니다.
12: 와, 웅장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11: 이거 뭐예요, 선생님?
12: 도똥 비늘.
14: 아, 일본에서 도똥 네. 비늘 갖고 기타 삐꾸를 만들면은 최고 비싸답니다.
11: 아, 진짜로요?
14: 예.
5: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최대급 어종 중 하나인 도똥. 전설의 물고기답게 옮기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11: 이거 이불이에요, 이불?
13: 네, 이불.
11: 그 냉동기.
5: 크기 160cm에 무게는 85kg.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도똥이 향한 곳은 국내 최대 어시장. 매일 전국에서 모인 각종 물고기들이 위판되는 곳이죠. 도톰은 대부분 경매로 팔리기에 이곳으로 온 건데요. 귀한 도톰, 혹시라도 선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15: 가리만 나는 하늘을 먹기 때문에 네. 얼어도 안 되고 네. 딱 그 영하 1도로 해서 올라가면 아. 딱 좋아요.
5: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존재감.
16: 아, 진짜 크네.
9: 도톰이 자주 들어오나요?
16: 아니요, 저희도 거의 5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2020년에 한 번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 한 3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5: 전설의 물고기 등장 소식에 들썩이는 시장. 어느새 오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9: 아, 낚시로.
15: 네?
9: 낚시입니다.
15: 네, 낚시입니다.
9: 낚시. 오, 우와.
5: 자, 이거 팔겠습니다. 한 해 잡히는 양이 손에 꼽히는 귀하신 몸.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과연 오늘의 낙찰가는?
15: 400만 원에 또 한 마리 또 나갔습니다. 뭐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0: 애들 잘, 애들 잘 나왔습니다.
1: 전설의 물고기 도톰. 과연 어떻게 잡는 걸까요?
0: 안녕하세요. 도톰잡이 10년차 선장. 저는 김광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톰은 1년에 20마리 내로 나오는 고기로 제가 알고 있고 수심 보통 400에서 600m 사이에 서식하는 고기인데 항상 지금 시즌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조금 얕은 바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명의 선원들과 같이 출항을 할 건데
2: 도톰도 저도 참 잡아본 중에 제일 멋진 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몇 마리 걸어봤는데 너무 힘이 좋고 기분도 좋고 올리는 그 순간에 참 짜릿하고
0: 중요한 건 오늘 한 마리 잡겠나 안 잡겠나.
2: 아,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0: 안 잡으면 바다 일이 내리소.
2: 야, 잠수를 했어요. 잡겠습니다.
0: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 출항 전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3: 안에 고기 있는겨.
1: 입맛이 까다로워 웬만한 미끼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도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톰이 좋아하는 미끼를 찾아냈습니다.
0: 아, 씨알 딱 좋은 사이즈로 된 붕장어거든요.
4: 네.
0: 이게 도톰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고등어도 무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끼우는지 하고 이런 게 보시면은 아, 이래서 붕장어 쓰는구나 하고 할 거예요.
1: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자 선원들이 하나 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출발 전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0: 많이 주십시오.
1: 잡기 어렵다 보니 기도는 필수라는군요.
0: 보통 인사를 드려야
5: 네.
0: 또요. 한 마리 안 주시겠어요. 4월, 5월, 6월 조업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4번 도전해서 3번 성공했는데 둘째 날에 3마리,
5: 네.
0: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4마리. 그런데 어제부터 입질이 조금 약은데 오늘은 지금 어제보다는 기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상성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채비도 단단히 하는데요.
5: 뭘 단추래요?
2: 얼어.
5: 선들을 위해서 20kg? 아, 20kg짜리 네. 아, 6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2: 네.
1: 도톰이 워낙 크다 보니 신선들을 위해 준비하는 얼음 양도 상당합니다. 북서 태평양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도톰. 평소 수심 400m 이상 심해에 숨어 살다가 산란기인 4월에서 7월 잠시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5: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일찍 출발하세요?
0: 지금 현재 저희가 도톰 잡는 거리가 2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5: 네.
0: 거진 위치가 대한해협 거의 끝입니다. 끝.
1: 우리나라에선 남해와 동해 일부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5: 확률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0: 보통적으로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1: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장비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6: 우리 도톰 낚시 때는 일반 낚싯대하고 틀리서 이게 사람이 후하고 이 정도로 안전합니다. 어지간한 낚싯대는 도톰 걸리면은 낚싯대가 다 부러지는데 이 낚싯대는 도톰하고 참치하고 잡기 위해서 이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
5: 아, 안 부러지는 거예요?
6: 예. 아무리 큰 거 잡혀도 안 부러져요. 아, 이게 도톰 바늘입니다.
5: 아, 이게 도톰 바늘이에요?
1: 이 정도면 무기 아닌가요?
6: 이 손가락 길이보다 더 크니까 한 7cm, 8cm, 7, 8 정도 일반 물고기 잡는 바늘이고 요거는 도톰 바늘이라고 바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도.
1: 낚시 바늘만 큰 게 아닙니다. 낚시줄도 차원이 다른데요. 200kg까지 버텨내 참치와 상어 잡을 때 쓰는 줄이죠. 낚싯대에도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0: 것이 일, 전동립입니다.
1: 아, 전동 감아주는 거예요?
0: 네, 전동립. 우리 일반 전동립 갖고는 이 고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130kg 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 가동일입니다.
1: 와, 그럼 힘이 엄청나겠네요.
0: 예, 엄청납니다.
2: 2시간 30분을 내달려 조업장소인 대한해협 끝에 도착했습니다.
0: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있기 때문에
2: 낚싯대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도톰이 즐겨 먹는 것은 오징어와 불볼락, 우럭같이 암초 주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미끼로 선택한 것은 붕장어. 머리를 바늘로 꿰면 바다에서 오래 살아있어 입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3: 요왕님! 한 마리 주십시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요왕님한테 비시는 거예요? 네.
2: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조업. 하지만 날이 밝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선장의 눈이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데요.
5: 밑에 여기가 돌이거든요.
4: 네.
5: 돌 위에 오타메 보면은 도톰의 확률이 높아요.
4: 아, 저 노란색?
5: 네네. 여기가 있고.
2: 오랜 경험으로 찾아낸 도톰 서식지.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6: 60m, 70m.
0: 130에서 140m 사이. 이제 땅에 딱 대이거든요. 대면은 우리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바닥에서 띄우는 거예요. 고기 입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4: 다른 분한테 운전 맡기고 직접 나오셨네요?
7: 원래 이 자리에서는 두 마리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낚싯대 해놓고 하면서 했었는데
2: 갑자기 낚싯대에 포착된 이상징후. 선장의 손놀림이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워진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 건드리 부서요.
4: 아, 건드리 부서. 하신 거예요?
7: 이 분이 이게 아니냐 건데.
2: 그 순간. 아하, 이런. 이번에도 허탕인 모양입니다.
4: 방금 입질이었어요, 선생님?
7: 입질이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아웃질 안 하는데. 악하게 툭 물어갖고 돼야 되는데.
4: 아,
7: 지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고기를 톡톡 치고 건들기만 돼.
4: 아, 그 미끼를.
7: 이게 맨날 나오는 고기 같으면, 뭐, 벌써 뭐, 저 때부터 돼가지고, 뭐 이거 안 하고 있겠죠.
2: 서둘러 미끼를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7: 꼬리만 살짝 쳤는데.
2: 근처에 도톰이 있다는 증거. 선원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7: 붕장어가 살아 있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어야 확 물어봅니다.
2: 하지만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럴 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8: 아버지! 한 마리만 주세요!
2: 전설의 물고기 도톰. 명성대로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9: 왔다!
1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7: 아이고 나갔다 이거는.
9: 뭐야?
2: 손끝에서 놓친 대물. 아쉽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4: 확 뛰었잖아요.
7: 아이고 좀 잘 좀 못 갚아야 되는데 잘못했네. 바늘 벗기진가 이거? 이거 터졌다 바늘.
0: 바늘 터졌다.
4: 아, 어떻게 된 거예요?
0: 이 상쾌 갖고 이 줄이 자아들 입이 빼빠로 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썰어보면은 야돌도 끊겨버려요.
10: 그러니까 바늘 통째로 삼키면서 줄은 끊어진 거예요. 네,
0: 그렇죠, 그렇죠.
11: 아까울 정도가 아니죠.
10: 돈인데. 네.
11: 미치죠, 미치야.
7: 돈 400만 달러.
11: 아이고.
7: 오늘 마음을 내가 비웠어. 지금 성질을 안 내지. 안 그러면 욕 패바가지 얻으면 죽는다, 자태. 저 줄이 지금 200호를 쓰는데 잘 안 끊어지거든요. 고기가 많이. 최고도 높고 힘도 엄청 좋네요.
2: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그 시각 배 아래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 돛똥. 미끼인 장어가 눈앞에 나타나자 덥석 삼켜버립니다. 돛돔이 지칠 때까지 완급 조절을 하며 버텨야 합니다.
12: 배만 딱 들고 있으면 된다. 버텨라.
2: 물속에서 황소처럼 힘을 쓰는 돛돔.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어 선장도 달려들었습니다.
12: 와, 아따 이만 오늘 막 극한 직업 왔다고 오늘 힘 더 쓰네 이놈의 새끼. 와, 승치가 상당합니다. 와. 이거
2: 계속되는 힘 겨루기에도 지칠 듯 지치지 않는 돛돔. 어느새 20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방심은 금물.
7: 하카테 빼갖고 딱 손에 들고 있어라.
2: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7: 밑에 위에 잡으면 안 된다. 밑에.
11: 다 왔다.
7: 다 왔다. 자, 이제 올라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9m. 8m. 와! 나왔습니다.
10: 보이다.
2: 마침내 전설의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10: 우와!
7: 여기가 저 옆에.
10: 빨리 낚시 빨리 가라. 낚시 때리라.
2: 갈고리가 빗나간 아찔한 상황.
7: 하카 찍어 하카.
12: 빨리 걸어. 아가미에 넣어라. 여기.
2: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10: 우와.
12: 줄.
10: 와, 큰일 났다.
2: 성인 남자의 육박하는 무게라 올리는 것조차 허겁습니다.
7: 내 잡아라.
2: 줄을 아가미에 넣어야 간신히 올릴 수 있죠.
12: 됐다. 가만히 있어봐. 됐다.
7: 자, 올라온다.
2: 네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올렸습니다.
11: 아, 이쪽으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7: 아, 와,
11: 잡아.
7: 에이!
2: 이야, 진짜 대물이라 불릴만 하네요.
0: 좋겠습니다.
11: 그냥 죽겠어, 힘들었어.
0: 사람이 그 정도 땡길 수 없는 힘이에요.
10: 아, 뭐, 이렇게. 쟤는 이제 땅바닥으로 다시
0: 그냥 떠나... 우리가 밑에 뭐 걸린 것 식으로. 네. 아예 꼼짝도 안 하다시피.
2: 무게가 엄청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 우와! 진짜.
7: 조심해라, 저기 뒤에 뭐 있다.
10: 우와!
7: 이게 덧덤입니다, 이게. 이것도 놓칠 뻔했습니다.
10: 아, 왜요?
7: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10: 바늘! 네,
7: 큰일 날 뻔했어.
10: 낚싯바늘이요? 네.
2: 그래도 잡힌 걸 보면 오늘 용왕님이 크게 마음을 쓰신 모양입니다. 돛돔이란 이름은 도처럼 우뚝 솟은 등 진.

0: 씨를 빼가지고, 네. 저희가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피를 쫙 빼면은 비린내도 안 나고, 나중에.
1: 아. 전설의 물고기 돗돔. 맛도 전설급으로 좋아, 최고급 횟감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잡으면 비싼 가격에 팔려, 어부들에게는 복권 당첨과 다름없죠.
2: 실감이 안 납니다. 와, 이런 고기가
3: 칼 안 챙긴다.
2: 있다는 게 와, 정말 신기하고요.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 진짜 올라올 때 보니까 심장이
3: 얼마나
2: 타는데.
3: 와,
2: 굉장합니다. 굉장해.
0: 이건 좋게 또 일주일 고기 많이 들어가 있다. 오늘 또 몇 마리 더 잡아가자.
1: 기사를 몰아 다시 시작된 조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잠시 후 입질일까요?
3: 오겄다 고기 누구나. 고기 오겄다. 어? 까라. 아니 너무 빨리 깠다.
4: 아이고
3: 너무 빨리 갔어.
4: 근데 그 방송에 낚시 확 쉬신 거죠?
2: 예,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다시 쉬어지는 낚싯대. 과연 돗돔이 있는 걸까요?
3: 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4: 오!
3: 잘한다, 화이팅! 어, 됐. 딱, 딱, 딱. 너무 용쓰지 마라. 너무 용쓰면 안 된다. 너무 용쓰지 마라.
5: 어, 거기 다 먹었다.
1: 다시 시작된 사투.
6: 예.
7: 내가 버틸까?
6: 버티라, 빨리 잡아라.
7: 똑바로 쓰라. 힘만 들지. 그, 한번 똑바로 딱 쓰라고 버티기 힘들다.
2: 이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7: 와, 한국 돗돔 낚시 선장의 1인자 누굽니까?
2: 와, 우리 부산의 강호 형님. 와, 대단합니다.
1: 계속되는 줄다리. 이제 승부의 쐐기를 박을 때입니다.
3: 어이구, 크다, 아니다.
1: 마침내 두 번째 돗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
4: 오, 씨알 좋아.
3: 씨알 좋아.
2: 오! 야! 대박이다!
1: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녀석.
3: 하나, 둘, 셋.
1: 여러 명이 혼신의 힘으로 끌어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2: 제공했다.
4: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1: 낚시로 잡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4: 우와, 저렇게. 축하드립니다.
1: 오늘 운수 대동이네요.
4: 느낌이 어떠셨어요?
2: 우리 선장님하고 오늘 우리요, 돗돔 우리요, 스승님하고 안 도와줬으면 아마 끌려갔을 정도로 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영왕님 감사합니다.
1: 바람이 거세집니다.
0: 오늘은 바다에서 드론 박사만 받아가지고 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1: 희귀종이라 개체 보호를 위해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게 측정을 시작하는데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 돗돔을 두 마리나 잡다니 경사입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다행이죠.
7: 안전하게 일단 갔다 온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두 마리까지 나와줘가지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1: 다음 날 선장이 선원들과 사투 끝에 잡은 돗돔을 가지고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0: 우리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살 수가 있으니까.
1: 다금바리보다 맛있다는 돗돔. 하지만 회 맛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갑옷같이 딱딱한 비늘을 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2: 비늘 벗기가 힘듭니다. 네. 이거를 껍질과 같이 먹으려면 요거 비늘을 쳐야 이제 돗돔 껍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1: 그래서 비늘을 제거하는 작업만 대체 작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돗돔은 거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데요.
2: 간혹 이거 생강으로 드시는데 고소합니다.
3: 아, 고소하구나. 네.
2: 일반 생선과 다르게 좀 이게 식감도 좀 탱글탱글합니다.
1: 모든 게 신기합니다.
0: 이게 사포처럼.
3: 아, 꼬치꼬치
0: 하거든요. 이거, 이거 고기를 올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요. 여기다가 살아있는 게 꽉 물면 한 번씩 물 때가 있거든요. 네. 입을 닫으면 이렇게 상처럼.
3: 그게 물리상처라고요?
0: 네, 고기 올리다가.
1: 조선시대 자산 어보에 따르면 낚시에 걸리는 상어를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기록이 있는 돗돔. 머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 귀한 볼살도 남다릅니다. 본격적으로 몸통 해체에 들어가는 요리사. 크고 살이 많다 보니 비늘 벗기기부터 모든 부위 해체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2: 이거는 볼살, 이거는 등살, 이거는 가마살, 이거는 중간 뱃살, 요거는 밑에 뱃살.
0: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2: 30명 정도는 안 드실까요? 요게 지느러미 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1: 귀한 돗돔 지느러미. 어떤 맛일까요?
0: 맛있네.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
3: 직접 잡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우리가 어저께 잡아서 좀 얼음에, 그 우리가 창에 얼음에 좀 조금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도 쫙 올라오고 살도 탱글탱글하네.
1: 보통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심해에 사는 돗돔은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임에도 기름진 것이 특징이죠.
3: 뱃살.
2: 입에도 잘 살펴보는데요.
3: 뱃살?
1: 참치나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속살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4: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더 나요.
1: 돗돔은 껍질도 먹는데요. 보기엔 이래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손꼽힌다는군요.
5: 일단 비린 내 자체가 아예 없고 많은 껍질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경쟁을 할 만할 정도였던 그런 고기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드네.
1: 사또 끝에 올린 전설의 고기. 하지만 선장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살려서 와본 적은 없는데 혹시 뭐 이게 가능하다면 살려서 와가지고 필요한 뭐 연구하는 데 있으면 거기 한번 기증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품 브랜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다 모여있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 수선 매장도 있죠.
6: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이 가방 일한 지가 벌써 반세기 걸러갔습니다. 명품 가방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200만원에서 1000만 단위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1: 명품 가격이 껑충 오르면서 망가지거나 낡은 가방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7: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몇 십억은 넘겠죠?
3: 여기 보고 있는 가방 가격이요?
7: 보통 4,500에서 뭐 비싼 거는 천 단위까지 있으니까. 요런 가방 이제 안감이 이렇게 녹았어요.
3: 아, 지저분하네요?
7: 예, 예.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녹아서 안감이 녹거나 삭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안감 교체 많이 하시고요. 가죽 교체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3: 아, 낡았으니까요.
7: 네, 예, 맞아요.
1: 오늘의 첫 의뢰는 여행용 가방.
8: 이 캐리어 가방이
3: 네.
8: 이 코너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3: 아,
8: 예, 예. 이

0: 교체를 지금 해야 돼요. 가죽 교체를. 아, 이렇게 다 뜯어져 가지고 왔어요.
1: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니까.
2: 아이고야. 아이고. 아내가 더 심하네.
0: 네, 심란하죠?
2: 네. 네.
0: 여기가 가죽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가죽이 좀 찢어졌다고.
2: 아, 가죽이 찢어졌다고?
0: 네. 물도 들어가고 했을 거라고요. 비도 맞고, 그냥 안에 있는 묵기둥에 녹도 쓸고 이렇게 많이 헤어졌어요.
1: 주인의 추억이 담긴 명품 가방이지만 당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과연 수선이 가능할까요?
0: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뜯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쪽을.
1: 이런 가방의 경우 수선보다 복원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관건. 그래서 가죽도 꽤 깐깐하게 고릅니다.
0: 수십, 수백 가지 되죠.
2: 아, 가죽 종류면?
0: 그러면 아주 비슷하죠?
1: 매 눈으로 고른 가죽.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0: 약 30만 원 정도.
2: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 네. 최고 수리 비용 나온 게 얼마예요?
0: 한 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 수리비가요?
0: 예. 네.
2: 그럼 그 가방은 한 몇천만 원 했나 봐요.
0: 아, 그 가방은 뭐 1억 단위까지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손으로 꼬매야 돼. 미싱을 어떻게 박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2: 구조상?
0: 네, 구조상.
1: 재봉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방법은 손판을 질 뿐. 원래 있던 땀수까지 맞춰 한 땀 한 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0: 아래에 있는 실을 연결해가지고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1: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손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감쪽같네요. 이제 상태가 더 심각한 안쪽을 수선할 차례. 진단해보니 세월을 이기지 못한 원단의 일부가 본체와 떨어졌습니다. 본드로 꼼꼼히 칠해 떨어진 원단을 붙여줍니다.
0: 이건 보강 테이프라고?
2: 보강 테이프요?
0: 네.
1: 보강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확 늘어나는 가방 수명. 오래된 가방일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작업이죠.
2: 이제 본드로만 붙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본드로 붙여가지고 봉제를 해야죠.
1: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0: 이런 여행용 가방은 이렇게 철 왁구가 들어있어요.
2: 어, 어디요?
0: 전체적으로.
2: 철, 아, 철이 있잖아요.
0: 철이 있잖아요.
2: 네.
0: 무너지지 말라고.
2: 오.
0: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2: 네.
0: 얘를 붙잡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이게.
1: 그래서 여행용 가방은 작업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떨어진 원단 위치를 오차 없이 맞추고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박아야 하는 작업. 50년 경력의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0: 됐어.
2: 아, 됐어요?
0: 네. 그렇죠.
1: 이제 남은 건 벗겨진 가죽뿐. 가방 모서리는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닳는 곳인데요.
0: 좀 약으로 좀, 좀 냄새 약으로
2: 네.
0: 좀 칠해줘야죠.
1: 세심하게 칠해줍니다.
0: 염색약에 가깝죠.
2: 염색약?
0: 염색약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칠해주면은 네. 오래 또 들고 다닐 수 있지. 제대로 됐나 이제.
2: 뭐 네. 검수 한번 하시죠.
0: 검수도 중요하니까.
2: 이렇게 해서 깜짝같네요. 예.
1: 버려질 운명이었던 여행용 가방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팎이 수선된 걸 보니 앞으로 10년은 거뜬할 것 같네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 새우가 되셨네.
4: 네,
3: 고맙습니다. 네, 용호도.
2: 가방을 세 개나 먹히셨구나.
4: 네.
5: 아니, 이거 더 먹히죠, 가방을.
4: 오실 때마다 이렇게.
3: 진짜 마음에 들죠.
5: 네, 다 90년대 가방들이에요. 이렇게 편리한 가방들 네 발 바퀴 달린 거 많이 있는데
2: 네.
5: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옛날 우리 그러니까 90년도에
2: 네.
5: 외국을 나갈 때 그 느낌 네. 그 낭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추억 같은 거.
1: 명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선 장인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6: 작업하실 건데
0: 예.
6: 내용도 쓰고 전체 가죽 교체.
0: 한 이틀은 걸리겠는데요.
6: 아 그래요?
0: 예, 예. 원단은 아니고
2: 네.
0: 이 글씨 있는 부분이 원단은 아니고
2: 네.
0: 이 보이는 노릇으로만 예를 들면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1: PVC 원단을 제외한 어깨끈과 장식용 가죽이 교체 대상.
0: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2: 아, 저 아래도 다 있네요.
0: 네,
2: 그 가죽도 교체하는 거예요?
0: 마감 부분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 아...
0: 네,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2: 오, 그 정도요?
0: 네, 듭니다.
7: 자, 그러면 작업을 가죽 교체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작은 봉제선 뜯기. 쉬워 보이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0: 이렇게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어야죠.
8: 이거 하나 잘못 뜯었을 때는 이 상처 입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또 해야 돼요.
1: 특히 고가의 가방일수록 부담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인. 50년간 쌓은 숙련된 기술로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0: 가죽 재단을 하러 가야죠.
2: 아, 재단을.
0: 네.
1: 가죽도 브랜드 가방별로 달라 그때그때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0: 추가적입니다. 저 이태리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카와이드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한 거죠.
2: 아, 예.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처럼 재단도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0: 냉극기라는 그런 기계인데 이 가죽 테두리 위에
2: 네.
0: 그 라인을 살려주는 작업인데 그 엘사만의 특유의 이 라인을 만들어줘요.
1: 전문가가 아니고선 알아채기 힘든 디테일. 하지만 이 선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가방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 이번에는 뭔가를 꺼내는데 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0: 엘사에서 쓰는 전문 약물이에요, 약물. 측면에다가 그 유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굴곡진에서 다 메꿔주고 또 예뻐요, 칠해놓으면.
1: 유약은 가죽 단면을 메꿔주는 동시에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0: 골고루 칠해지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1: 수선 장인의 열정이 들어가서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명품 태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들이 만든 가죽을 깎기 시작하는 장인.
2: 왜 깎아내시는 거예요?
0: 장식은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걸어야 되기 때문에.
1: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 보강.
0: 연결되는 부분들은 보강테프로 보강을 해줘요. 많이 탄탄하게. 웬만한 포크레인으로 끌거나 안 끌어질 거죠, 이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2: 그래요?
0: 네.
2: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안 끊긴다고요?
0: 포크레인이 끌고 가도 안 끊어질 거야,
2: 만약에.
0: 너무 과장됐나?
1: 다음 과정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0: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내가지고 봉제하려고요.
1: 재봉틀로 땀수를 맞춰가며 가죽끈에 봉제합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0: 빨리 가면 땀수가
2: 네.
0: 일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1: 완성도와 관련된 일은 어느 것 하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0: 뭔가 좀 되어가죠?
2: 예.
7: 이 가죽 자체는 너무 때를 잡아요.
2: 예.
7: 때가 잡아서.
0: 작업 다 했는데 중간에 오물이 묻게 되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아, 네.
0: 이렇게 쉬어가지고.
2: 데이라는 색이네.
0: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몸판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니까.
2: 합체네요, 합체.
0: 그렇죠.
1: 어느새 수선 마무리 단계. 가방 몸체부터 차례차례 맞춰갑니다. 양쪽 장식끈을 새로운 가죽으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으면 완성입니다.
0: 자크 왁스를 한번 발라드리겠습니다.
2: 오, 왁스요?
0: 예,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예,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0: 있습니다.
1: 어디 살펴볼까요? 가방 밑부분은 물론 변색되고 균열이 갔던 어깨끈까지 새 가방이 됐습니다.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명품 회사 대신 이곳에 수선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0: 본사 브랜드로 찾아가면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수리하는 게요?
0: 네, 예.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리고.
1: 며칠 후.
3: 아, 어서오세요. 네, 뭐 하시게.
4: 네.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3: 아, 예.
4: 사이즈도 줄어요?
3: 예, 사이즈 줄죠.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버스로도 내실 수 있고,
4: 네네.
3: 들 수도 있고.
4: 네네. 네. 60만 원?
3: 60만
4: 원. 네네.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작게 해서 크로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로도 좀 메고 다니고 편하게 일상생활에 타는 것보다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냥 더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서 네. 쓰고 싶어서.
5: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3분은 일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1: 수선뿐만 아니라 유행지난 가방을 리폼하려는 고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5: 가방의 첫째는 가방의 구조 상태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가방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이제 내가 이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3점 정도는 해야
6: 이렇게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5: 대충 예.
1: 모든 명품을 속속들이 꿰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7: 네, 이렇게 이제 배를 다 했습니다.
1: 기존 가방의 원단을 살려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5: 이렇게 해서 자르면 요 모양대로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똑같은 요 고객이 의뢰했던 모양이 나올 겁니다.
1: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단. 40년 경력의 작업자도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5: 이렇게 이제 다 됐고
1: 다음 단계는 가방끈 만들기. 최대한 원래 가방의 원단과 부속을 살려 리폼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가방끈은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네.
1: 인내와 정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작업의 과정. 손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5: 겨울철 되면 손이 많이 갈라지죠.
2: 아, 갈라진다고요? 여름엔 좀 난다 봐요. 그나마
5: 이제 땀이 나니까.
1: 그럼에도 40년간 손을 멈추지 않는 작업자. 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8: 바닥이 생겼네요.
5: 예.
1: 보면 볼수록 신기한 리폼의 세계. 가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새 완성이 코앞입니다.
5: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2: 아, 앞뒤 양옆으로.
5: 예, 예.
1: 이제 마지막 단계. 가방끈의 브랜드 특징에 맞게 구멍을 내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5: 이게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 이제 긴 가방이에요.
1: 리폼 전과 비교해 보니 환골탈태 수준. 이 정도면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예. 여기 다 됐고요.
4: 맞아요, 이거예요. 이런 거 원했어요.
3: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스트랩 연결이 길게 돼서.
4: 이것도 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3: 예.
4: 좋아요.
3: 길게.
4: 네. 길게 아, 크로스로 해서.
3: 예, 네. 네. 길게 내시는 네. 정도예요. 자, 아유, 거울 네. 보시고.
4: 아, 네, 딱 좋아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용성도 더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 가방으로 쓸 수도 있고.
5: 제가 건강도 허락한 데까지.
2: 네.
5: 열심히 하는 거지.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제가 벌어서 노후도 좀 준비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0: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1: 저는 가마 같습니다.
0: 가마살.
2: 부드러워서 진짜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3: 상담할 요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5: 후원 문의 080-961-9595.
1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

0: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0: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 더...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밍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밍 프로틴 밸런스.
7: 주문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다급하게 배달시키는 모습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아, 가격이 좀 아쉬운데요. 카메라 이동 과연 더 싸질 수 있을지 더 땡겨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주문 결정력, 새로운 공간 침투. 땡겨요. 지역화폐로 추가 할인까지. 아, 이게 되네요.
8: 땡기다 보면 알게 돼.
7: 해트트릭 할인에 최대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추가로. 지금까지 땡겨요였습니다.
8: 너라면 땡겨요 시킨다.
7: 나도.
9: 아도 좋긴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이 행복은 소울이 안다.
10: 행복해.
9: 한국인의 소울 커피 맥심 모카골드.
11: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12: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13: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4: 웜.
1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6: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Con permesso, amigos.

0: 땀과 몸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동네엔 담이 없습니다. 비밀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아침이면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옆집에서 뭘 해먹는지는 관심 축에도 안 듭니다.

아이는 넷, 다섯, 여섯을 낳으니 골목마다 시끌시끌하죠. 동네 어디에서 출발해도 5분이면 바다에 닿습니다. 안드레가 사는 동네는 인도네시아 한 섬입니다. 1800년 즈음 바자흐족의 한 사내가 가족을 이끌고 이 섬에 왔습니다. 처음엔 3헥타르, 여의도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모래섬이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인구가 늘어납니다. 섬 여기저기를 메꿉니다. 9.5헥타르, 3배 커졌습니다.

0: 안드레는 요즘 작살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 박갈은 알아주는 작살잡이 사냥꾼. 박갈은 안드레보다 훨씬 빠른 10살에 작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1: Bapakku itu aku anggap sebagai guru. Cita-cita ingin menjadi pemanah seperti bapak.

스테이션 사양크 이니 아토샨티 시바갈 비다다리 다리 한테모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생긴 건 2002년입니다. 이 다리 덕분에 200년가량 내밀하게 살던 섬 얘기가 바깥으로 알려졌죠.

0: 일주일에 한두 번 만물상 트럭이 옵니다. 다리가 생긴 후 이 섬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싸고 편리한 플라스틱 물건도 같이 들어왔죠.
1: 아야, 아빠, 이거랑을 사투.

0: Pertama sekali saya masuk ke sini, saya kaget. Masuk ke sini, tempatnya kecil tapi penduduknya luar biasa banyak.
1: Dulu juga banyak.
0: Dulu tidak ramai seperti ini, waktu 12 tahun yang lalu. Tapi sekarang jauh lebih banyak, jauh lebih padat.
2: Bajau족은 원래 바다를 돌아다니며 사는 부족입니다. 풍인섬 바자흐족은 독특하게 이 섬에 정착을 했죠. 인구가 불어나니 동네가 비좁습니다. 특이한 게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염소가 다 먹어치우죠. 염소가 먹지 못하는 건 동네에 그냥 쌓입니다. 때로는 염소가 먹어버려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 때는 편리했는데 버리니 참 처치곤란합니다. 섬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바다로 흘러간 지 오래입니다.

0: 물고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호흡도 호흡인데 물고기가 줄어서 안드레의 작살 사냥이 더 안 됩니다.
1: 그때 zaman dulu ikannya itu sampai ke belakang rumah. Sampai ke belakang rumah. Jadi kita dulu masih kecil, kita mancing lewat jendela. Lewat jendela rumah, lewat pintu rumah. Jadi kita buang, jadi kita tidur. Ikan itu banyak ke sini.
0: Tiso는 정치가입니다. 붕인섬 청년위원회 위원장. 90% 주민이 어부인 이 섬에서 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수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물을 가져오죠. 대부분 기반 시설을 육지에 의존합니다.
1: Kalau masalah dasar itu adalah tentang lahan pemukiman di Pulau Bumi. Sampai saat ini per tahun itu sampai 30 lahan per tahun. Karena rata-rata ada pasangan yang baru menikah setiap tahun itu ada 30. Nah, itu artinya kalau satu lahan berukuran 10 × 12 × 30
0: 10m 곱하기 12m의 땅 30개는 바다를 메꿔서 채웁니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자재는 다 육지에서 가져옵니다. 몇 년씩 저축을 해도 모자라죠. 새 집은 물 위에 들어섭니다. 땅을 다지는데 돌이 필요하죠. 벽돌은 비싸고 대신 죽은 산호를 씁니다. 마지노이는 산호를 캐서 팝니다. 바자흐족은 아니고 바자흐족 여자와 결혼을 했죠.
2: Dari sana ke sini memang aneh pinya waktu kita pindah ke sini itu. Di sana kan apa namanya?
3: Orangnya nak sebanyak begini di sini, nah macam di sini orangnya banyak. Di sini kan terlalu banyak. Kalau di sana kurang, jarang-jarang orang.
4: Saya bukan asli asli sini. Saya tidak bisa cari ikan, makanya saya ambil karang.
0: 죽은 산호는 쇠꼬챙이로 찔러서 찾습니다. 찾으면 무지하게 힘을 씁니다. 고기 잡는 만큼은 아니지만 기술과 힘이 다 필요하죠.

캐낸 뒤에는 옮길 수 있는 크기로 쪼갭니다. 인구가 느는 바람에 산호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요즘은 산호를 구하러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보트 하나 가득 채우면 6천원에서 7천원. 수백 대는 채워야 집 한 채 짓죠. 100대, 200대. 사람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사서 쟁여둡니다. 바다가 북인섬을 감당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인도 지치고 바다도 지칩니다. 집집마다 자동차처럼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기본이고 두 대, 세 대.

10살 때 처음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만다린을 잡아서 용돈에 보태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돈 떨어지면 바다로 갑니다.

수족관으로 가는 물고기. 산채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찔러도 죽지 않는 이런 도구를 씁니다.

0: Ini ada yang kecil 4 ekor.
1: Iya.
0: Biar masuk 10 ekor aja ya, harga 2.000.
1: Iya.
0: Berarti berapa?
1: 30.000.
2: 24,000 같은데. 이 아저씨는 셈이 좀 어둡습니다. 대신 작은 물고기가 4마리는 훨씬 더 되니 그걸로 퉁칩니다.
1: 뭐 beli es.
3: Es apa?
1: Mangga campur susu 3.
3: Hmm?

0: 없는 사람들은 일손을 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쌀, 돈, 설탕을 냈죠. 이 집 어른이 죽은 지 오늘 7일째입니다. 태어난 이래로 쭉 한 마을에 살아가니 기쁜 일, 슬픈 일도 같이 치릅니다. 150명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갔습니다.
1: Bantu-membantu begitu. Siapa tahu ada yang kekurangan, ada yang kelebihan begitu. Nanti yang kelebihan bantu yang kekurangan.
0: 1년에 100명이 태어나고 34명이 사망합니다. 정부에서 2명 낳으라고 해도 많이 낳습니다. 아이의 탯줄입니다. 건조용 풀과 소금을 함께 넣고 봉인합니다.
2: 'Karena sejarah dulu, kalau sudah besar dia bisa merantau, dia ingat kampung sendiri.
0: 태항아리는 집 마당에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자흐족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떠나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풍습이 있죠.
3: Tapi di sini bisa sampai 4, 5, 6, 7.
4: Nah, di Bungin ini populasinya sehingga tinggi sekali. Nah, dan ini mendatangkan masalah kalau tidak segera dipecah. Dipecah itu adalah disediakan tempat tinggalnya, sediakan rumahnya, disediakan lahannya. Dan kita juga seolah-olah berebut oksigen di sini karena sangat padat sekali.
0: 정치가이자 환경운동가. 인구 밀도가 높은 붕인 섬의 생태 발자국은 어떨까요? 생태 발자국은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한 겁니다.
5: 모두리 하나 수르페 쿠카키 이터 당아 인타 테다야 당은 라우 당아이 다깅 아르 바차 텐제나만 디투 니아 텔루 람베
6: 아호
5: 아르 모두리 나
6: 아호 바차 쿤
5: 이요 이요 바발로 카텔레
6: 아호
5: 에 하나 수르페 쿠 이투 당아 인타 테다깅 당은 라우 당아이 강아 당아이 다야 예 바차 테냐 니아 텔루 람베 키테네 두
7: 야야
5: 이요 이투 니아 모니 이요 바차 테네 팔레낭 쿠로 키테 스카라 데

0: Eh, Wabu.
1: Ya.
0: Yeah. Itu ni anak survei ku itu kat kita.
1: Ha.
0: Penting juga jaga kabar sehat kita.
1: Ya, sehat je.
0: Nah, itu. Ah, lamun antel lo kongin antel lo kedu kita.
1: Ah, biasa antel lo jadu.
0: Iya.
1: Lamun seri bau. Iyo. Daging. Iya. Ah, tadang kisik jadu. Paling-paling dua sabu.
2: Nanseng 처음 받아보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동물 기반 식품을 섭취하는가? 생선이라면 매일 먹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뭘까요? 채소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채소는 안 납니다. 키울 땅이 없으니까요. 이런 집들은 주택이라고 부를까요? 안드레네는 방 두 개에 일곱 명. 봉인섬에서 나는 재료는 아닙니다.
3: 그라키라 berapa persen energi yang direnkranasi dari jumlah energi. Saya enggak tahu juga ini.
4: Berapa?
3: sulit banget itu anunya itu jawabannya.
4: Gimana kita mau tahu itu aja.

재생에너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전기, 수도, 공산품, 식료품. 거의 모든 것을 봉인선 밖에서 들여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도 이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죠.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합선으로 불이 났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0: 다른 지역에서는 네다섯 채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배 안에서 꼬박 밤을 새고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Setiap ada bencana tetap mengungsi ke laut karena kalau di laut ini kurang dia terasa goyangnya. Makanya semua ke laut, makanya anak-anak enggak berani ke darat. Makanya harus kita tinggal di sini di laut, Pak. Biar kita tidur-tidur di laut, Pak.

0: اکبر اللہ اکبر واللہ
1: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 이드 알 아드하 희생제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날의 희생제는 다른 때는 없는 의식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신을 부르며 재난이 닥쳤던 마을을 돕니다. 재난이 다시 오지 않기를, 신의 가호가 이 마을에 내리기를, 입과 발을 맞춰 세상의 끝까지 걸어갑니다.

희생제 때는 특별히 짐승을 도살합니다. 네 발이 달린 주로 소입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가져갑니다. 소 한 마리를 온 동네 사람들이 법대로 나눕니다. 오랫동안 관습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관습대로라면 인구

은 더 늘어날 겁니다. 풍인섬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구의 어느 한 점. 우리 지구를 1억 분의 1로 줄이면 풍인섬만 합니다. 이 섬의 이야기는 우리 지구의 이야기죠. 구석구석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담도 없고 여전히 비밀도 없는 동네. 안드레는 오늘도 친구들과 잘 놉니다.

산호가 살 집입니다.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무척 노력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훼손됐던 산호입니다. 새살이 돋고 있습니다.

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0: 부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디라이프.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을

동물의 세계에서 아기 동물들은 선물과도 같은 존재죠. 때론 사랑스럽고 때론 웃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바로 이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습관과 모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진 아기 동물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만나볼 거예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호주에는 대부분의 유대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캥거루나 코알라, 그리고 반지꼬리 주머니쥐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날 세 마리의 작은 유대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도 행동도 아주 특이한 삼총사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동물 10위는 육식성 유대류들이에요. 주머니 개미알기, 더나트, 그리고 반디쿠트입니다. 먼저 주머니 개미알기는 멸종위기에 처한 작은 유대류로 건조한 유칼립투스 숲에서 먹이를 찾으며 하루를 보내요. 그래서 새끼들은 보호구역에서만 볼 수 있죠. 이 아기 주머니 개미알기는 사육사가 보살피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커진 거죠. 다른 유대류들처럼 주머니 개미알기 새끼는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요. 쌀알 크기 정도밖에 안 되죠. 다 자라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귀여운 녀석들은 아주 활동적이어서 무게를 재는 게 쉽지 않답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몸무게는 500g 정도가 돼요. 그때쯤이면 본격적으로 성장한 주머니 개미알기의 삶을 살 수 있죠. 그건 바로 먹이를 찾는 일이에요. 네, 그럼 먹이는 어떤 걸 먹을까요? 그건 바로 흰개미랍니다. 주머니 개미알기는 뾰족한 코와 아주 길고 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드럽고 꿈틀거리는 곤충을 씹을 수 있는 무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가득 채우는 건 쉽지 않답니다. 이 30cm 길이의 몸체는 하루에 2만 마리 정도의 흰개미가 필요하거든요.

기후가 변하고 서식지가 줄어든 환경에서 주머니 개미핥기와 흰개미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현재 야생에는 천여 마리 미만의 주머니 개미핥기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호구역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유는 줄무늬가 있는 이 특이한 유대류가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흰개미를 잡아먹는 주머니 개미핥기의 모습이 꽤 온순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들의 친척인 더나트는 꽤 사납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이 유대류는 쥐처럼 보이는데요. 더나트는 19종이 있으며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무게는 일반적으로 달걀보단 가볍죠. 동물보호소에서 더나트의 주머니 속을 몰래 엿볼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작고 귀여운 어미가 지금 세 마리의 새끼들을 품고 있네요. 이 보금자리에는 조금 더 자란 새끼들이 있고요. 더나트는 원래도 무섭지만 어미 더나트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딱 하나. 바로 새끼들을 방해하는 거죠. 60일 동안 주머니에서 자란 새끼들이 스스로 독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미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막을 거랍니다.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반디코트도 아주 귀여운 유대류예요. 특히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은 더욱 그렇죠. 주머니 속에서 새끼들이 포근하게 있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이제 곧 이 새끼들은 털이 나고 몸집도 커질 거예요. 반디코트는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앞다리를 가지고 있죠. 밤새 땅에 깊은 구멍을 파서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반디코트는 이렇게 많은 땅을 파헤치기 때문에 대량 파괴 무기라고도 불린답니다. 때때로 어떤 동물들은 외모와 실제가 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 9위는 빈트롱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는 빈트롱은 낮엔 잠을 자죠. 하지만 해가 지면 이 포유류는 활동을 시작하고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암컷 빈트롱은 수컷보다 더 큰데 보통은 36kg까지 나가죠. 하지만 새끼들을 키울 땐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새끼들을 털 속에 데리고 다니기 때문이죠. 빈트롱 새끼는 빠르게 성장해요. 생후 8주가 지나면 작은 고양이 크기로 자라서 세상을 탐험할 준비를 마칩니다. 빈트롱은 곰 고양이라고도 불리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 모습 때문에 꽤 정확한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 곰이나 고양이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양 고양이과 포유류죠. 빈트롱은 여러 면에서 독특해요. 두껍고 근육질의 긴 꼬리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다리처럼 사용되죠. 거기에 발은 정말 특이한데 발목뼈를 180도 회전시킬 수 있어서 나무에서 내려올 땐 앞으로 내려오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정말 특이하게 만드는 건 바로 후각이에요. 수컷과 암컷 빈트롱은 일반적으로 따로 살기 때문에 번식할 시기가 오면 서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호르몬은 버터 팝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빈트롱은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 짝을 고른다고 하네요. 작은 유인원 가족의 구성원들은 인간과 꽤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죠. 이번에 만나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 8위는 큰 긴팔 원숭이입니다.

새내기가 알아야 할 것들은 꽤 특이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특이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큰 긴팔 원숭이는 유연한 목주머니, 즉 울음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주머니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열죠. 다른 원숭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영역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는 98dB를 넘기도 하는데 이는 잔디 깎는 기계보다 더 큰 소리죠.

다음으로 배워야 할 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나무 위에서나 잠깐 땅에 내려올 때 큰 긴팔 원숭이의 움직임은 특이하죠. 팔이 상체 길이의 두 배가 넘게 길어서 이들은 팔을 흔들어 한 번에 10m나 이동할 수 있대요. 이런 과정을 브라키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걷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걸 나무 위에서 팔로 하는 거죠. 땅에 내려오면 큰 긴팔 원숭이도 다리로 걷는데요. 하지만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가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특이한 움직임은 그들의 손과 발 구조 때문이에요. 큰 긴팔 원숭이의 손은 인간의 손과 아주 비슷해요. 네 개의 손가락과 대립하는 엄지손가락이 있죠.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발에도 엄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네 개의 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큰 긴팔 원숭이는 평생 짝을 이루는 몇 안 되는 영장류 중 하나예요. 무리는 일반적으로 번식하는 수컷과 암컷이 이끄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사람과 비슷하게 비위협적이라면 낯선 이를 환영하기도 해요.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죠. 큰 긴팔 원숭이는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소리로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공격적으로 방어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영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간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물들을 멸종위기 상태로 몬 책임이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보다 더 큰 소리에 때론 놀라기도 하지만 인간과 큰 긴팔 원숭이가 조화롭게 살기까지 계속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이 귀여운 새끼들이 살아갈 환경이 더욱 좋아지겠죠?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을 만나기 위해 이번에는 몽골의 야생으로 여정을 떠나봐요. 이들은 지구상 가장 험한 땅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죠. 발음하기도 아주 힘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푸셰발스키 말입니다. 이 귀여운 친구들이 특이한 아기 동물 목록에 오른 이유는 그들의 가족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 말들은 진정한 야생마랍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들은 야생화된 종으로 간주되죠. 푸셰발스키 말은 선사시대부터 몽골 초원을 떠돌아다녔어요. 사실 이들의 집계조사는 털북순이 매머드나 검치호랑이와 같은 영토를 공유했죠.

몽골 사람들은 이 말을 타키라고 부르며 이는 몽골어로 정신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 말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죠. 19세기 러시아의 지리학자가 외딴 몽골을 여행하다가 이 튼튼하고 강한 야생마를 발견하곤 이름을 붙였대요. 그 이후 이들은 국제적으로 푸시아발스키 말로 알려지게 되었죠. 망아지는 태어날 때 30kg밖에 나가지 않아요. 마치 양털처럼 보송한 털은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따뜻하고 촘촘하죠.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난 푸시아발스키 말은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답니다. 망아지는 생후 한 달 정도 지나면 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나면 완전히 젖을 떼고 독립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리가 항상 먹이와 물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푸시아발스키의 말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어요. 이 종은 공식적으로 멸종되었다고 선언되었고 개체 수는 거의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죠. 다행히도 국제동물원연합이 힘을 합쳐 14마리의 푸시아발스키 말을 모았고 그 동물들이 현재 존재하는 약 2,500마리 푸시아발스키 말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몽골의 초원은 매서운 추위와 강한 바람이 있는 혹독한 환경이죠. 푸시아발스키 말은 이런 극한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독특한 적응 능력이 있는데요. 차가운 바람과 젖은 눈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두꺼운 털과 귀를 머금지 않고 목을 냉기로부터 보호해주는 갈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여름에 지하수를 찾기 위해 발굽으로 땅을 파는 법도 알고 있죠. 다른 말들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푸시아발스키 말의 놀라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동물 목록 7위에 올릴 이유로 충분하네요.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이들이 특별한 말이 되어 다시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답니다. 이제 스노클을 착용하고 다음 친구를 만나기 위한 수중 모험을 떠나볼까요? 뇌도 없이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남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동물 유기는 무럼 해파리입니다. 무럼 해파리는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나머지는 젤리와 신경 말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발견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해파리가 되기 위해 몇 가지 비밀 생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신하는 능력이에요. 이 작은 덩어리들은 아직 해파리 같진 않아요. 무럼 해파리는 나비와 비슷하게 신비로운 변태 과정을 거치죠. 작고 무방비 상태인 이 유생들은 정말로 생존을 위해 수영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바위나 해조류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생애의 집이 될 곳을 찾는 거죠. 보기에는 마치 과학실험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파리의 보육원이랍니다. 여기서

무럼 해파리 폴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복제할 수 있죠. 무럼 해파리는 종의 생존을 위해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몇 주가 지나 성숙해지면 이제 바다로 나가 진짜 수영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완전히 성장한 무럼 해파리로 변신하는 거죠.

물엄 해파리는 뇌가 없지만 신경망 덕분에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어요.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빛과 어둠을 감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먹이를 잡을 때는 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촉수를 사용해서 맛있는 해산물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알, 심지어 작은 물엄 해파리도 먹죠. 물엄 해파리의 촉수는 먹이를 잡을 때 사용되는 자세포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바다 거북이 이들을 먹으려고 하면 쏘임을 당할 수 있답니다. 물엄 해파리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해변에서 물엄 해파리를 발견하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 물엄 해파리는 변신할 수 있고 신경망으로 세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언제나 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뇌 없이도 할 수 있답니다. 정말 특이한 아기 동물이네요. 이제 동태평양에 자리한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볼까요? 이 섬의 이름은 이번에 소개할 아기 동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죠. 갈라파고는 스페인어로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1535년에 이곳을 탐험한 스페인 선원들이 수천 마리의 거북을 보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 5위인 코끼리 거북을 소개할게요. 코끼리 거북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육상 생물 중 하나예요. 가장 오래 산 거북은 175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이 거대한 친구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시속 250m 정도죠.

하지만 이름과 달리 태어날 때는 아주 작답니다. 거북알은 크기가 테니스공만해요. 태어날 때 아기 거북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죠. 야생에서 새끼 거북을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새끼는 저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게 먹어요. 3일에 한 번 정도만 먹으면 된답니다. 코끼리 거북은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태어난 후 5년 동안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연구자들은 아마도 새끼들이 숲속에 숨어서 그들의 유일한 천적인 갈라파고스 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대요.

코끼리 거북은 초식성인데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들은 입의 뼈 가장자리를 사용해 음식을 잘게 으깨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가 없거든요. 놀라운 건 이들이 음식이나 물 없이도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느린 신진대사와 물 저장 능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코끼리 거북이 완전히 성장하는 데는 40년 정도 걸리는데 가장 무거운 성체는 230kg이 넘기도 한대요. 이렇게 무거운 몸은 마치 코끼리의 다리처럼 보이는 저 다리 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들의 강한 앞다리는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코끼리에게는 좀 안 어울리겠네요. 이 거대한 친구들은 하루에 16시간 정도 쉬는 걸 좋아해요. 진흙 목욕도 즐기고요. 보세요. 얼굴에 진흙이 묻어 있죠? 이런 행위는 피부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혀주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더운 날엔 시원함을 더욱 느낄 수 있죠. 코끼리 거북은 위험을 느끼면 거대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거대한 바위처럼 위장하면서 2억 년 이상 지구에서 살아남았답니다. 평균 수명이 100년이 넘는 코끼리 거북. 느림과 꾸준함이 승리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 10위부터 5위까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4위는 바로 맥이라고 불리는 타피르입니다. 타피르는 습지와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로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 각각 네 종류가 있죠. 그들은 과일이나 잎, 그리고 풀을 좋아해요. 여기서 첫 번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타피르의 코는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생겼습니다. 이 코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수영할 때 숨을 쉬게 해주거나 먹이를 집어먹을 때도 사용하죠.

파피르는 성체가 300kg 이상 나갈 수 있는 반면 새끼는 태어날 때 고작 7에서 10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죠. 새끼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줄무늬는 열대우림의 빛 속에서 몸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타피리의 발도 조금 특이한데요. 타피리의 앞다리에는 네 개의 발가락이 있고 뒷다리에는 세 개의 발가락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타피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수영하는 걸 즐겨요. 수영은 더운 오후에 몸을 식혀주고 몸에 붙은 기생충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럼 물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진흙이에요. 타피리의 독특한 발가락 구조 덕분에 진흙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랍니다. 둥그런 코끼리 코에 특이한 발가락을 가진 타피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 4위에 오르기에 충분하네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아기동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스노클을 가진 친구부터 호르몬에서 팝콘 냄새가 나는 동물까지. 그럼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볼까요? 오늘의 순위 3위는 대벌레입니다. 이 곤충들은 아주 특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적같은 친구들이에요. 지구에는 3,000종 이상의 대벌레가 살고 있는데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죠. 각각의 종은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이 곤충들은 여러 단계의 생애 주기를 거쳐요. 그들의 생애 주기는 불완전 변태라고 불리는데 나비와 같은 완전 변태와는 조금 다르죠. 처음엔 알로 시작해요. 나무 구멍에 알을 낳거나 조심스레 붙여놓죠.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님프라고 부르는데 모양은 성체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체가 되기 위해서 님프는 약 6번에서 9번의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벌레의 생애 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죠. 각 종은 자신이 먹는 식물의 형태를 취해요. 나무가 갈색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벌레도 갈색이에요. 만약 초록색이라면 그들도 초록색이죠. 대벌레는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고 더 크고 새로운 피부를 얻어요. 또한 여기서 대벌레의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죠. 암컷 대벌레는 수컷과 짝짓기를 하지 않고도 자손을 낳을 수 있대요. 이 과정을 무성생식이라고 하죠. 만약 짝짓기를 한다면 자손은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이렇게 흔한 곤충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건 믿기 어려운데요. 불행하게도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많은 종의 곤충들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대벌레도 마찬가지죠. 개발과 농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살충제 사용이 그 원인이에요. 여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생김새는 특이하지만 해쳐서는 안 되겠죠? 이제 대벌레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가장 작은 크기는 2cm에서 가장 큰 대벌레는 56cm까지 있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만약 새가 대벌레의 멋진 위장 능력을 뚫고 다리를 뽑아버리면 대벌레는 그 자리에 새로운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특이한 자연의 친구들이네요.

호주 남쪽 해안의 바닷속에는 아주 특이한 생물이 숨어 있어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식물로 착각할 수도 있죠. 오늘의 순위에서 두 번째는 신비롭고 마법 같은 해룡입니다. 이 느리게 움직이는 화려한 물고기들은 해마나 실고기와 같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때론 해초 가족의 일원으로 착각을 일으키죠. 해룡은 모두 세 종류가 있는데 색깔이나 크기, 구조 등은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뛰어난 위장 능력 덕분에 먹이도 포식자도 이들을 물고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이 떠다니는 해초 같은 부속물 사이에서 해룡은 방어를 위한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답니다.

해룡은 아주 특이한 번식 방법으로 유명해요. 암컷은 수컷의 꼬리 아래에 최대 250개의 알을 낳아줘요. 그곳에서 알들은 수컷이 특별히 발달시킨 영양주머니로 영양을 공급받죠. 6주에서 8주 후에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약 2cm 정도로 태어나는데 바닷속에서의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이 중 5%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해요. 대부분은 지나가는 물고기나 갑각류의 점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해룡은 은밀하게 먹이를 잡아요. 그들의 독특한 신체 구조 덕분에 물을 아주 적게 밀어내서 먹이는 그들이 다가오는 걸 모르죠. 해룡은 떠다니는 갑각류와 플랑크톤에 접근해서 파이프 같은 주둥이를 이용해 그것들을 입으로 빨아들이죠. 이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해룡만의 독특한 먹이 사냥 방식이랍니다. 건강한 해룡은 최대 7년까지 살 수 있대요. 그 시간 동안 해룡은 놀라운 위장 능력과 느긋한 생활 덕분에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 거의 방해받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멋지고 특이한 동물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와 가까운 친척 중 하나로 아마도 그들에게서 색다른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아기 동물 1위는 바로 맨드릴 개코 원숭이에요. 적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구색의 원숭이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맨드릴은 현재

살아있는 원숭이 중 가장 큰 종으로 1m가 넘고 최대 3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답니다. 아기 맨드릴은 태어날 때 정말 작아요. 500g 정도로 태어나는 이 아기들은 어두운 털로 덮인 공처럼 생겼죠. 그리고 분홍색 얼굴과 하얀 팔다리, 머리 위엔 작은 검은 털이 나 있어요. 성체의 화려한 얼굴 색깔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순수한 귀여움으로 그걸 보완하죠. 맨드릴 엄마들은 양육에 매우 진지하게 임해요. 아기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엄마와 함께 지내죠. 사실 엄마가 다시 임신할 때까지 계속 곁에 있는답니다. 성체가 되면 수컷들은 각자 재미를 찾으러 떠나지만 성장한 딸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죠. 멋진 갈기와 수염을 가진 맨드릴 개코 원숭이는 아주 인상적인 동물이에요.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날렵한 콧등, 빨간 입속에 숨겨진 5cm 길이의 송곳니는 매우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 안녕 잘 지내? 라고 인사하는 것뿐이죠. 거기에 얼굴뿐만 아니라 엉덩이도 아주 눈에 띄어요. 맨드릴은 자신의 엉덩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낸답니다. 이 무리는 가장 밝은 얼굴 색깔과 엉덩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수컷이 지배하죠. 이 수컷이 번식할 암컷에게 선택받는 아빠가 될 남자예요.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수컷이 지배력을 잃기 시작하면 그들 얼굴의 화려한 색깔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네요. 맨드릴 개코 원숭이는 잡식성이지만 과일과 식물을 더 좋아해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 먹이를 찾고 있는 동안 아기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건 바로 놀기죠.

0: 성가모니 씨,
1: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본문이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3: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9: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9: 후원 문의 080-961-9595.
1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9: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와.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아, 더.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9: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0: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1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2: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트럭풍이 펼쳐져 있어요.
13: 와,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11: 이 동화밤의 대부가 된 느낌. 가자, 가자! 오, 저기 보세요!
14: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그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안데스 마을 여행의 시작이라면 역시 쿠스코겠죠.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
2: 지금 아우산가테 트레킹을 하는데요.
1: 쿠스코는 가장 멋진 안데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
3: 자, buen viaje, feliz viaje.
4: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1: 자, 이제 페루를 만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국과는 지구 정반대편, 페루는 비행시간만 30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나라입니다. 수도 리마에서

0: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이번 여행은 쿠스코에서 시작합니다. 페루는 평균 해발 고도 1550m. 안데스를 품은 고산 국가입니다. 쿠스코 역시 한라산보다 두 배 높은 해발 3400m의 도시. 잉카 제국의 수도이자 안데스 고산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인구 45만 명 정도. 하지만 한 해 140만 명이 찾아오는 페루 최고의 관광도시. 이곳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입니다. 잉카 제국과 스페인 식민지, 그리고 안데스. 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페루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이곳 쿠스코인데요. 잉카라는 거대한 이름에 눌려 잘 보이지 않던 페루의 진짜 매력. 안데스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페루에 정착한 지 올해로 18년째.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운명처럼 페루인 아내를 만나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쿠스코에 왔다면 일단 여기는 꼭 가봐야 합니다.
1: 이 좁은 건물에 엄청난 인파네요. 행량입니다, 행량. 근데 이분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0: 쿠스코 최고의 유적이 이 좁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1: 이 바위가 시계각인데요. 각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 열, 열, 총 12개네요.
0: 틈 하나 없이 꼭 들어맞습니다.
1: 이 큰 바위를 이것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바위를 12개의 각으로 깎아서 정교하게 쌓아놨다는 이 미스테리함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0: 지금 봐도 놀라운 잉카인의 건축술입니다.
1: 깨달, ¿cómo ves este templo?
2: Genial. Sí, hay muchas teorías de cómo se formó, los ángulos, cómo los hicieron, toda la construcción. Aparte, más por allá también se pueden ver formas de animales, cómo se comunicaban los incas, entonces es maravilloso.
1: La señora se... Péguense un poco más. Ya, ok, ok. Ah, no, tiene que salir. Sí,
2: está bien. Está
0: bien. Cusco는 이렇게 유명한 볼거리도 많은 동네지만 쿠스코에서 오래 살아온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작은 골목길들인데요. 유적이 아닌 현재 삶 속에서 잉카의 흔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아주머니께서 풀을 입고 가고 계시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ola, hola, buenas.
4: Hola, buenas tardes.
1: ¿Ese pasto para qué está llevando?
4: Estoy llevando a mi casa, es comida para los cuis.
1: Ah, señora, yo puedo ver en su casa los cuis.
4: Sí, vamos, vamos.
1: Yo te ayudo, te ayudo.
4: Ajá, vamos.
1: Te ayudo, estoy.
4: Ya vamos.
1: Te ayudo, te ayudo.
0: 쿠스코에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이분의 집에 같이 가보기로 합니다. 집은 오래전 모습 그대로라는데요. 들어서자 우와, 정말 집안에 기니피그가 가득합니다. 토끼를 닮은 기니피그는 페루에서는 꾸이로 불립니다. 꾸이는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수천 년간 사육해온 가축이기도 합니다.
5: 엄청 많이 먹었나 봐요.
0: 가축이라기엔 너무 귀엽네요.
1: 아, 이거는 이제

0: 한 마리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 훈훈하네요. 네.
1: voy a llevar uno.
2: Está bien, ¿eh? ¿Sí? Para tu mascota.
1: Está bien.
2: Solo para que comas. Ahora, este squish no comemos diario. Este squish solo comemos en ocasiones especiales.
1: Los objetivos que había colgado ya. En el pared.
2: Un poquito les voy a explicar. Bueno, esta casa tiene 600, 700 años.
0: 700년 전이면 잉카 제국이 들어서기도 전 쿠스코 왕국 시절입니다. 오래 간직해온 건 집뿐만이 아닙니다. 벽 한쪽엔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빼곡합니다.
1: 저는 저게 약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지 알았거든요.
0: 진짜 이 집 조상의 해골이랍니다.
2: Ahora esto que yo tengo acá en la mano se llama pututu. Con esto llevaban los chasquis para comunicarse. Voy a soplarle, mira.
1: Ah, bebé.
2: Una, para, así se comunica. Aló. Ese es el pututu.
1: Pututu.
2: Pero el principal armamento del Inca esto era. Esto se llama la ondola huaraca.
1: Huaraca. Oh, ¿qué es el dolmen?
2: Los acá ponían una piedra y agarraban así, soltaban.
0: 집 안에 잉카 제국 시절 무기라뇨. 이 집 자체가 박물관인 셈입니다. 화로 역시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1: 이거 보여 놨어요, 선배? 네. 몇 대 넣을 걸 동?
3: 아줌마나 다른데요?
1: 이따 선배 위에?
2: 어,
1: 맞습니다. 응. 아, 이게, 이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를 여기다가 대면 안 되고 살짝 떨어뜨려야 되네요.
0: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귀한 꾸이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1: 어, 양념이요?
2: 어,
1: 양념.
2: 코미노.
1: 코미노.
2: 아호.
1: 아호.
2: Una pizca de sal.
0: 꾸이는 사료가 적게 들고 키우기 쉬운 가축. 그래서 소나 돼지를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1: Hay que
2: seguir haciendo el lugar
1: vuelta. Para que... Sí, ya está. Wow. Mira cómo de aquí ya nos ha salido. Ah, y que... ¿Cómo son nuestros restaurantes? Y gente, ¿cómo se llama? ¿Cómo se llama? ¿Cómo se llama?
2: ¡Wow! ¡Prueba, delicioso! Bueno.
0: 원래 쿠스코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나 축제처럼 중요한 날에만 꾸이 요리를 먹습니다.
2: Acá el cuy.
1: Sí.
2: Vamos a comer ahora. Es muy bueno comer. Puedes comer. El cuy tiene bastante proteína.
1: Ah.
2: Y es cero colesterol.
1: Cero colesterol. Cero.
2: A ver, coge, coge, coge. Wow, qué rico. Como te digo, el cuy.
0: 얼핏 보기에는 통닭과 비슷하죠?
2: Qué rico.
0: 걱정과 달리 맛도 꽤 괜찮습니다.
2: Está perfecto.
1: 이게 약간 살짝 토종닭 느낌인데요?
2: 와, 크로칸티토.
1: 오도독 오도독 씹힙니다. 와, 바삭바삭하겠는데요?
2: 네. Qué rico. 오.
0: 아직도 잉카의 삶이 이어지는 도시. 쿠스코가 페루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좀 색다른 골목으로 가볼까요?
4: 아, 여기는 사물라스인데요. 예술가의 거리로 유명합니다.

0: 이 지역에 또 올라가면요 끝내주는 전망이 있어요.
1: 시미각돌 골목과 함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면 단연 산블라스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골목에서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도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2: 역시 연주 되게 잘하시네.
3: 사겟
2: tocar
4: Condor pasa.
2: Es Condor pasa.
1: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엘 콘도르파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페루 음악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 아, 여기까지 올라온 지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기가 뷰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1: 대체 어떤 풍경일까 싶었는데
2: 와 비가 정말 끝내주네요. 와 정말로 슈퍼가 흑해 내려다보이네.
1: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쿠스코 시내가 발 아래 펼쳐집니다. 한라산보다 두 배나 높은 도시 쿠스코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칵테일 한 잔. 그 낭만을 저도 누려봅니다.
2: 제가 2007년도에 쿠스코에 처음 왔는데요. 그때의 아름다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1: 쿠스코도 좋지만 사실 페루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여행지도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로페사 마을인데요. 이렇게 노란 봉지를 흔드는 사람이 보이면 오로페사 마을에 온 게 맞습니다. 가게마다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빵인데요.
2: 아, 이 오로페사라는 지역의 양옆의 길에는요. 전부 다 빵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빵 먹겨서 빵.
1: 이제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버린 노란 봉지. 대체 이건 뭘까요?
2: 그러니까 노란색 봉지를 막 흔들고 계세요.
1: 주요 손님들은 근처를 지나는 운전사들. 빵을 사기 위해 일부러 오로페사에 들립니다. 빵 봉투도 노란색입니다. 길을 가다 일부러 들릴 만큼 이 마을의 빵은 유명합니다.
2: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사가시는 것 같아요.
1: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사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6: 올라 올라.
1: 이쯤 되니 어떤 빵인지 궁금한데요. 갓 나온 추따빵입니다. 이 빵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0: 것처럼.
1: 오롯회사에서는 주민의 약 80%가 빵 만드는 일을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 같은 것이죠.
2: 그래서 이 빵이 빵 춥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나 봐요.
1: 네. 잉카인처럼 이들은 빵에도 영혼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3: No, no está difícil para hacer pan de cara así 40 años.
4: No, esto es un arte.
2: 장인이세요.
4: Tiene que tener criterio, sí. carisma, voluntad para hacer esto. El que no tiene carisma, está amagado, no le sale nada.
3: Eso. Vamos. Ah. Anabel, artista usted. Artista.
2: Sí, venga. Contratado.
1: 흙과 벽돌로 만든 정통 화덕에 장작불을 뗍니다.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3: Por día cuántos panes produces?
5: Entre 2500 a 3000.
3: Ganaste mucho dinero, ¿no? Pero su casa es muy grande.
5: Para hombres grandes.
1: 화덕의 온기로 은근히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냄새는 구수합니다.
3: 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지금. 노릇노릇하네. 빨리 색깔 한번 먹어. 빨리 뜨고.
4: 빨리 뜨고.
3: 빨리 뜨고. 뜨고 뜨고. 와.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 이거. 역시 빵은. 갓 구운 빵이 최고 맛있네요. 갓 구운 빵.
2: 엔코리안
3: 에서 게 리고 에스 맛있다.
2: 맛있다.
1: 스페인에서 왔지만 지금은 페루의 자부심이 된 빵. 슈타빵의 마을 오로페사입니다.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안데스로 가볼까요? 쿠스코에 왔다면 꼭 해봐야 할 것이 안데스 트레킹입니다.

0: 지금 아웃산까지 트리핑 하는데요. 먼저 가이드님을 만날 겁니다. 이 길을 보면은 등산산이 굉장히 많아요. 저 전방에 아웃산 같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등산산도 보입니다.
1: 오늘 제가 갈 곳은 페루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 아우산가테입니다. 만년설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곱 개의 호수가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안데스 트레킹에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 최근 가장 뜨고 있는 루트입니다. 드디어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2: 현역 후배는 일단
3: ¿Cómo está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ienvenida a este Pactanta o Sangate. Muchas gracias, bienvenida.
0: Juvenal.
3: Ya con caballo vamos a subir este.

0: Vamos a voltear ese parte ahora.
1: Allá.
0: Allá
1: Y el
0: vamos
1: monte ya
0: a.
1: vamos a ir atrás.
0: Sí, después de la atrás,
1: Sí.
0: bajada, ahí vamos a acampamos.
1: Acampamos ahí.
0: Acampar, sí.
1: Ah.
0: Ahí acampamos, ahí descansamos, ¿no? En la noche. Mañana, en la primera, desayunamos del campamento. Ya después subimos en la laguna,
1: Laguna.
0: siete lagunas.
1: Uy, el paseo es espectacular.
0: Claro.
2: 제가 선택한 트레킹은 1박 2일 코스. 같은 트레킹이라도 가이드에 따라 루트가 다른데요. 저는 화찬타 마을에서 출발해 고산 초원을 지나 일곱 개의 호수까지 17km를 걸어가는 다소 힘든 여정입니다.
1: 아, 여기가 우리 오늘 저녁에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저쪽 가면은 저기 침낭에 침낭.
3: 여기 들어가면은 딱 타겠어요, 그렇죠? 네.
1: 아,
2: 촬영 장비까지 짐이 많아 말두 마리도 빌렸습니다.
3: 저는 나비 타고 가겠습니다.
2: 극경사와 좁은 산길 때문에 안데스 트레킹에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신날 뿐입니다.
3: 트레킹 포스가 좀 나옵니까?
2: 드디어 1박 2일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3: 아, 예. 수고합니다.
2: 평지에서라면 이틀 동안 17km 트레킹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출발부터 해발 4000m 이상.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찬 고지대입니다.
4: 올라 올라! 올라 올라!
2: 출발 2시간째.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3: 되게 눈도 맛있어요. 와, 풍경이. 오, 장난 아닙니다.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네.
2: 눈앞의 풍경은 잠시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또 그대로의 멋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이게 바로 안데스의 매력이겠죠?
0: 안테스페로 está así, pero ahora estamos cambiando, ¿no? Cambiando con los bastante ya vienen los extranjeros de todos los países, viene ya.
3: Entonces, trabajar en turismo gana más que cultivar.
0: Sí, sí, para cultivar, sí.
2: 안데스 여행은 이제 보는 안데스에서 걷는 안데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5: Hello.
6: Hello.
5: Hello.
7: Hola.
6: En français,
7: Vini.
6: On le dit.
7: Vini, Vidi.
6: Vive le Pérou! Voilà! Et on vient bien ici.
3: Qu'est-ce que
7: c'est? C'est des Coréens, alors.
5: Bien comme une
7: Bye.
6: Bye.
7: Bye. Bye. Vamos.
2: 하산하던 트레킹족들과 헤어진 뒤 고산 초원지대로 들어서는 길. 뜻밖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3: 알파카 무리가 있는데 알파카 무리가 100마리쯤 되고 있습니다.
0: Porque está más un poquito más alto altos alpacas, entonces cría más, botan más, ¿no? Crías. Entonces por eso cría más alpaquitos por esta zona, porque acá no mucho para criar las vacas, cuyes,
3: no.
0: No hay mucho pasto, ¿no?
2: 이처럼 높은 지대에 알파카 목장이라뇨.

0: 알파카는 고산지대에서 수천 년간 페루인과 함께 살아온 가축입니다. 전 세계 80% 가량의 알파카가 이곳 페루에 있습니다. 페루산 알파카 털은 가볍고 따뜻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1: 쌀이나 뭐
2: 어, 알파카가 엄청 많은데 알파카 농장입니다, 농장.
3: Es la casa es conocido?
4: Sí, conocido.
3: Ah, vecino, ¿eh?
4: Vecino, sí.
3: Ah, 우리 이웃집이랍니다. Puedes llamar al dueño.
4: Así, primero está llamando.
3: Ah, ya, ya.
5: Hola.
0: Buenos días.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듯 알파카 주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름철엔 이렇게 한두 달씩 산에 머물며 알파카를 방목한답니다. 애기 알파카는 앉기만 해도 포근합니다.
6: 옆에서 예봐? 미카사?
3: 가져가래요. 아,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아, 왜, 오늘 알파카 베비도 quantos costará?
5: Uno grande, depende del este, 500, 600. Es un ambiente, es un perfecto para criar nuestros alpacas.
3: Wow.
5: Sí, para vivir nuestro, hasta nosotros. Sí, es ambiente más tranquilo, más aire. Es tranquilo.
6: Perfecto.
5: Sí.
0: 기온차가 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불이 적은 안데스.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축입니다. 여긴 여름 동안 머무는 목동들의 숙소.
3: 어우, 스머프지네, 스머프지. 어, 엄청 낮아요. 이게 우리 사이즈가 아닌데. 아우, 야. 아, 침대에 보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침대에도, 침실도 있고, 여기 아궁이도 있네요. 전실도 있고.
2: 아, 불도 있어요, 불도. 전기가 있어요.
3: ¿Cómo soluciona eso?
5: No, con solar. Solar, no.
3: 아, 태양광이랍니다, 태양광.
0: 그렇게 잠시 알파카를 구경했는데요.
5: Comer todo el día necesita comer alpaca. Por eso ya está un poquito tarde. Por eso hay que soltar el este para comer.
3: 자, 알파카 머리 합니다, 알파카 머리. 가자, 가자.
0: 140마리 알파카를 모는 것도 쉽지 않은 일. 마르틴을 도와 방목을 좀 도운 다음 다시 길을 나섭니다.
3: Vamos.
5: Chao, buen viaje, feliz viaje.
7: Chao,
5: feliz viaje.
0: 누군가에게는 그저 멀리 있는 높은 산.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안데스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제가 몰랐던 안데스를 보고 갑니다. 트레킹 3시간째. 해발고도는 조금 높아져 4,500m. 씩씩하던 처음과 달리 숨이 조금씩 가파옵니다. 힘들기는 짐을 싣고 가는 말들도 마찬가지. 잠시 목을 축여가기로 합니다.
3: 아, 목이 말릅니다. 목이 말라요. 물도 마셔야죠.
8: 또마.

0: agua, toma agua.
1: No quieres? No quiero tomar. 아, 이 친구는 정말 한가를 싫어하는데 목이 안 마른가 봐. 예.
2: 이렇게 고산지대를 트레킹할 땐 절대 무리해선 안 됩니다. 자칫 고산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 피디님이 고산증이 오셔가지고 계속 뒤처지고 계세요. 우리 제 시간에 오늘 못 도착할 것 같답니다. 지금 해발고도가 4,500m예요. 4,500m.
2: 고산증 약도 챙겨 먹었지만 소용없습니다. 고산증이 찾아오면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기
1: 이제 언덕이 시작이 돼서 더 뒤처질 거래요.
2: 짐을 내리고 말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점점 해는 져가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밤이 되기 전 반드시 숙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1: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2: 쿠스코에서 20년 가까이 살며 고산에 어느 정도 적응된 저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1: 현기증이 옵니다, 현기증이.
2: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밤이 되면 안데스는 불빛 하나 없는 완전 암흑이 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짜내 어두워지기 직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동 거리로만 따지면 9km. 그 9km를 걸어오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1: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몸의 기운이 쫙 받았어요.
2: 가져온 짐들을 숙소로 옮깁니다. 분명히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가이드들은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내부는 제법 아늑합니다.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숙소가 있을까요?
5: Es mío. Yo he hecho esa casita para atender a los pasajeros. Sí. Hacemos otras casas más para habitación.
1: Para dormir, sí. ¿Ya ganaste bastante o no? ¿Aún no?
5: No, poco a poco.
1: Poco a poco. Sí.
2: 그래도 깊은 산 속에서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고산증에 속이 울렁거리지만 내일 또 걸어야 하기 때문에 먹어둬야 합니다.
6: 세롱아, cuando llegando aquí era un paisaje espectacular, pero lamentablemente como ya no se siente, no podemos vivir bien.
7: Bueno, mañana va a volver. Fijado. Y vas a ver más lagunas bonitas.
6: Juan.
7: Sol. Levantar.
6: Eso, esperaré mañana, sí.
7: Fijado.
6: Comiendo rico, dormir,
8: hermano.
2: Pigone, 쓰러질 만도 하지만, 밤의 안데스에서.

0: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밤하늘이죠.
1: 와, 별들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별들이 자수르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네요.
2: 굉장히 춥긴 하지만 오늘은 이 별을 이불 삼아서 이 자연 속에서 한번 잠을 자보겠습니다.
0: 남반구의 별빛이 쏟아지는 안데스에서의 하룻밤.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기억이라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다시 안데스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멀리 아우산갓대 산의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파란 하늘과 흰눈, 초록의 여름 초원에 눈이 시원해집니다.

0: 어제 밤에 도착해서 흙이 제대로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이런 풍광이 펼쳐지니까 정말 설레네요.
1: 오늘은 저 만년설인어가 만들어진 7개의 호수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자, 다시 기운을 내 출발. 오늘도 7시간을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가이드들도 좀 지쳐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다리가 무겁습니다.
2: 발도 아프고.
3: 어?
2: 아, 힘들어.
3: 응?
2: 발도 아프고 힘들어.
3: 발도 아프고 힘들어.
2: 발도 아프고.
3: 응.
2: 힘듭니다.
1: 해가 뜨면서 기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2: 이제 걷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1: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너머 능선으로 걷고 또 걷습니다.
2: 이 오르막길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혀가 나옵니다. 선생님 후회는 아, 이렇게 가서 그렇게 넘어갈 뻔다 얘가.
4: Siempre vamos a llegar a la laguna. Siempre así pagan la pena. Se pagan la pena. Siempre cansancios, la subida.
1: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생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이드 후베날 씨의 조언에 마음을 다 잡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7시간 마침내 아우산가테산 7개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아술코차. 아술은 스페인어로 푸른색, 코차는 케차어로 호수를 의미합니다. 마음 같아선 호수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5: 보이는 아술코차라고 하는데 파랑 호수라고 합니다. 오늘 한 7시간을 걸었어요.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진짜 10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이 호수에 도착하니까 아, 이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호수에 딱 다다르니까 아, 지금 보이십니까? 해가 지면서 이 호수가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1: 후베날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풍경 앞에서니 이틀간의 고생은 싹 잊혀집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창밖을 스치는 바람 해발 4,500m 산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호수가 숨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세상은 괜찮은 것 같아. 어디든 나머지 호수를 보기 위해 다시 걷습니다. 거울처럼 산을 담아내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호수. 물빛이 짙은 초록이라 네 번째 호수의 이름은 초록빛 호수 코메르 코차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호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언덕에 다다릅니다. 물빛은 짙은 청록색. 만년설이 만들어낸 안데스의 푸른 눈동자 같습니다. 나머지 호수들 역시 각자의 물빛과 형상에 따라 붉은 호수, 밝은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안데스 속으로 풍덩 뛰어든 느낌입니다.
2: 정말 멋진 호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일곱 개의 호수는 아우산가떼의 트레킹의 종착지. 호수를 만끽하며 사람들은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페루에 살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안데스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2: 호수가를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다보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1: 온몸으로 안데스를 만나고 안데스의 푸른 심장을 느꼈던 하루. 그렇게 저는 또 한번 페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0: 먹어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6: 페루의 뜨거운 순례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7: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6: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눈물을 보았고.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7: 무스카라!
6: 바라카스의 자연인도 만났습니다.
8: 이게?
7: 아멘!
6: 자연이 신이 되고, 신이 삶이 되는 페루. 그 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0: 이동에만 장장 이틀이 걸리는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수도 리마에서 해안을 따라 또 차로 하루 가까이 20시간 정도를 달리면 아레키파를 만납니다. 페루 하면 높은 산악지대만 떨어지는 분이 많은데 아레키파는 고산지대면서 사막지대에 자리한 페루 남부 제2의 도시입니다. 제가 오늘 아레키파로 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 해마다 올 1일을 앞두고 페루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차피 성지입니다. 벌써부터 좀 기가 먹먹해지는 게 해발고도 좀 체크해볼게요. 보이십니까? 해발고도 3,200m에 와 있어요. 해발고도가 높아진 거 보니까 저희가 다 도착한 것 같거든요.
0: 차피는 페루 카톨릭 성지 중 하나로 해마다 5월 1일이면 전국에서 순례객이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차피 성모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행사는 그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차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Hola, hola.
3: Hola, ¿qué tal? ¿Cómo estás?
2: Hola, buenos días.
3: ¿Cómo estás? ¿Cómo
2: estás?
3: Ahí caminando hacia Chapi.
2: ¿Cuántas horas está caminando?
3: Hasta ahorita voy desde las 9, creo que es ahorita. Son las 1, voy casi 4 horas.
2: ¿De Arequipa?
3: De Arequipa. Para que me bendiga. La mamita de Chapi.
2: ¿De Chapi?
3: Sí. Yo voy caminando desde 2018. Ya 7 años, otra vez. Tengo un familiar ahorita que está un poquito mal. Siempre voy por él. La primera vez que fui le pidió a la Virgen por él. Y ya tiene arrastrando la llama unos años.
0: 걷는 것 자체가 순례입니다.
2: Desde aquí camina seis horas.
3: Sí, desde aquí camina
2: seis horas. Camina no solo sin estar aburrido.
3: Sí. Bueno, como digo, siempre voy cantando.
2: Ya está bien. Sí. Buena suerte. Nos vemos allá.
3: Sí. Hasta luego. Cuídense.
2: Chao.
3: Hasta luego.
2: Chao. Buena suerte.
3: Cuídense.
2: Nos vemos.
0: 이 친구처럼 온전히 걸어서 성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여기 칠톨도스라는 곳에서 순례를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동참할 계획입니다.
4: 여기가 일곱 개의 똘도라는 곳인데 대부분들이 순례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순례길을 걷도록 해볼게요.
0: 그런데 칠톨도스에 눈에 띄는 노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2: 선녀, ¿qué es? ¿Por qué hay tanta palos?
5: Son los bastones que para bajar a ver a la Virgen de Chapi.
2: La caminata es duro.
5: Sí, porque de acá son dos horas.
2: ¿Cuántos palos vendiste hasta ahora?
5: Ah, ¿hasta ahorita?
2: Sí.
5: Un aproximado de 500.
2: ¿Qué quiere un duro? ¿Cómo le tratan? ¿Sabe de cuánto es? ¿Cuánto es?
5: Dos, tres y cinco.
2: Buena suerte.
5: Ya, muchas gracias. Sí.
2: Ya caminaré.
5: Gracias. Hasta luego.
0: 칠톨도스에서 차피로 향하는 길은 비포장도로입니다.
6: 아, 안녕하세요.
0: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 보통 4-5시간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2: 오, 저 pensaba que
7: pasando este monte. ¿Por qué usted está yendo a Virgen Chapi?
6: Por la fe que tengo a la mamita de Chapi. Hay muchos que quieren llevarse a la mamita de Chapi, a la Virgen Chapi.
7: Sí.
6: Pero no pueden. Es su santuario, nadie puede mudar. Ahí se queda.
2: ¿Ella es a su hija?
6: No, mi nieta.
2: Ah, ni. Tu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이 아니래요. 아, 마사베니카.

0: años?
1: Bueno, uno se hace una promesa, ¿no?
0: Una promesa.
1: De 3 años caminando.
0: Ya, ¿qué decisión vas a, va a cumplir para el siguiente año más también? ¿Vas a acompañar?
1: Sí, yo les traigo siempre.
0: ¿Cuántos ya tiene?
2: Año y 3 meses.
0: ¿Tres meses? ¡Samgyo!
3: Desde la barriga. Sí, ya hay de cabida desde que
2: está. ¿Sí? 3 años ya.
0: ¿Tres años?
2: Tercer año es.
0: ¿Tres años?
2: Por devoción, creencia.
0: Creencia.
3: La fe.
2: La fe, sí, más que todo.
0: Ajá. Alexi, ¿tú vas a poder caminar 2 horas?
4: Sí. Yo caminé cuando era chiquita.
0: ¿Cuánto tiempo vas a demorar hasta llegar?
4: No. No, yo no calculo el tiempo, yo solamente...
3: Sí, hacemos 3 horas más o menos.
0: Ah, 3 horas.
3: Como con ella camina,
0: y va a su paso. ¿Caminamos?
3: Ajá,
0: sí.
3: Ya
4: caminamos. Yo me cansé, pero...
0: Ah, ¿y cuando tú, tu cuñado, que tu 8살 소녀랑 같이 가기도 하는데 제가 따라하기가 버겁네요.
5: 순례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성지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희생과 인내를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죠. 이들에게는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을 향한 기도인 셈입니다. 한 꼬마가 선인장을 막대로 툭툭 칩니다.
0: 우와, 땄어요, 땄어. 막대기를 탁탁 치면 떨어지네요.
5: 선인장 열매는 저도 처음 봅니다.
6: Visto así se ve nomás. En esos grandes nomás saben. En esos grandes nomás saben. En esos chiquitos no.
5: 길을 걷다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7: 벨란데.
0: 벨란데, con cuchillo.
7: No, con uña nomás.
5: 신기하게도 귤처럼 껍질이 술렁 벗겨집니다.
0: 이게 키위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살이. 어? 요, 아미 몇 번 됩니다, 보고.
8: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0: 아시아스.
5: 그 맛이 어떠냐면요.
0: 어우, 나 콧물이 나온대요.
7: 어때?
2: 감사합니다.
9: 전 너무 좋은데요?
0: 어,
9: 네.
2: 저도 좋아해요.
0: 감독님 더 드세요. 아.
7: 이마트로 생기, 포테토로 생기.
0: 그다.
10: Listo.
5: 담당 PD는 일찌감치 체력이 통났습니다.
0: ¿Qué cuando así hablando, así ayudando a la chica?
6: Sí.
0: Ya tú tienes que casarte con ella.
6: ¿No?
0: ¿No?
6: Ustedes mayor de adolescente, ya tengo 12. A los 18 me podía casar, dijo.
0: Si fuera yo, yo le voy a dar al toque.
6: Ya, ¿quién de alcanzar rápido? Mi abuelo,
5: no puedo. 가는 목적과 방향이 같다 보니 길 위에선 금방 친해집니다.
0: 도망갔어.
5: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요? 또 이들의 성모님은 간절히 바란다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기적은 정말 있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며 걷게 되는 순례길입니다. 4시간 만에 드디어 차피 도착.
0: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걸은 지 한 4시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만만히 볼 거리가 아니네요. 힘들어.

0: 카피는 아리키파에서 약 9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도시입니다. 도시라지만 사실 이 종교시설을 빼곤 허허 벌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순례객들이 밤을 샐 곳이 없어 노숙을 합니다.
1: 지금 바람 넣고 있어요. 바람 넣고 침구에다가 여기서 주무실 건가 봐요. 아, 제가 좀 여기 뭐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2: 반사설 미스클럽 오라.
1: 아, 그래요.
2: 오래 세.
1: 이분의 좀 노예가 될 거래요, 제가. 아, 소모스 de Corea del Sur,
2: Corea del Sur.
1: 네.
2: Falta.
1: ¿Falta?
2: Sí. 100 veces. ¿Alguna vez pensaste que un peruano iba a ser tu patrón? No.
1: No, nunca pensé.
2: Ya, trabaja rápido.
1: Ah, ya.
2: Apúrese.
1: Ah, 너무 불에 먹는데요. 잠깐 떠가지고 왔는데.
2: 아이 está mi esposa.
1: 아, 예.
3: Bienvenidos.
1: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ya está suficiente. Usted siempre cada año,
2: ¿eh? 8 años ya vengo. Yo vengo siempre con la devoción. Pido por la salud de mi familia y por trabajo también. Que no nos falte trabajo, ¿no? Y la Virgencita, si lo pides de corazón, te escucha la Virgen, ¿no? Y nos va bien el año.
0: Cani Metrice에서 밤을 지낼 만큼 페루 사람들에게 종교란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어디서 자죠?
1: 우리는 텐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 부자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0: 이때가 밤 9시 정도. 하지만 밤이 깊어도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피 성모의 날 아침 알록달록한 텐트에서 사람들이 나와 움직입니다.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1: 여기 영한 것 같은데요. 아, 자는 순간에도 잠을 못 자가지고 추워서 계속 깼습니다.
4: 어, 자, 우리 옆집 이웃 사람들이 아마 지금 고기 구운 것 같아요. 숯불 냄새가 나요.
1: 이런 것도 빠질 수 없죠. 올라. 뭐야, 당신? Buenos días.
5: Buen día.
1: Buenos días. ¿Qué tal? ¿Cómo está? ¿Qué está haciendo?
5: Desayuno.
1: ¿Desayuno?
5: Sí.
0: 정말 부지런한 가족입니다.
5: Este es chuleta de chancho, de res, la mejor de chancho.
1: ¿El desayuno?
5: Sí.
1: ¿Con quién llegaste?
5: Yo llevo con mi familia. Vos a mis
1: hijos. ¿Con toda la familia?
5: Sí.
0: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마음 착한 아주머니가 아침을 나눠줍니다.
1: 어. 어이!
5: 렌시파.
6: 아이고,
1: 고맙습니다.
6: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7: 다른 뭐 향신료나 그런 건 안 들어있는데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짭조름하네요.
1: 무효일 거.
0: 덕분에 간밤의 추위가 좀 누그러집니다. 축제는 성모님에게 울리는 미사로 시작됩니다. 저도 참여하기 위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모인 신도와 순례객만 25만 명 정도. 이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차피 성모입니다.
3: 원래 성모님은 여기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해요. 성모님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 차르피라는 단어를 반복하셨답니다. 차르피는 캐처어로 여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르피, 차르피, 차르피, 차피 그래서 현재 차피라는 성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0: 페루는 국민의 약 80%가 카톨릭 신자인 카톨릭 국가.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스페인어로부터 왔지만 페루의 카톨릭은 잉카 신앙과 결합해 안데스 카톨릭이라고 불립니다. 곧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6: 지금 차피 성모님이 나오겠습니다.
0: 신도들을 향한 차피 성모상의 행진. 이걸 보기 위해 다들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성모를 만난 기억으로 순례자들은 1년을 또 힘을 내 살아갈 겁니다. 차피 성모는 1년에 단 3번 성당을 나와 사람들 가까이로 행진을 합니다.
1: 잠깐 동안에 성모님을 보기 위해서 먼 순례길도 걸어보시고 저녁에는 노숙까지 하시는 걸 보니 이분들의 신앙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0: 특히 차피 성지가 있는 페루 남부 지역은 가뭄과 지진이 빈번했던 척박한 환경의 땅.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기적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케파에서 북쪽 파라카스로 향하던 중 잠깐 수확철을 맞은 농촌마을 우루반바에 들렸습니다. 초가을은 페루의 가장 풍성한 수확철. 옥수수와 키노와 감자 등 대표 작물이 모두 6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이 지은 페루의 농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8: 이 끝없이 펼쳐진 길과 이 들판 너머 멀리 보이는 빙하산이요.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한복의 그림 같아요.
0: 그림 같은 풍경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는 길. 가는 길에 우연히 감자를 캐고 있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9: Hola, buenos días. ¿Qué están haciendo?
10: Estamos escarbando papa.
9: Ah.
10: Estamos escarbando papa.
9: Ah.
10: Hola. Mi nombre es Amandina.
9: Amandina.
10: Zenobia.
9: Alejandrino.
0: 페루에선 감자라고 다 같은 감자가 아닙니다. 모양도 맛도 다른 감자가 그 품종만 4천여 개. 그야말로 감자의 나라라 할 만합니다.
11: 오. 오, 나옵니다. 잘 나와.
0: 감자 캐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싶었는데
11: 이거 보기보다 깊지 않은데요? 해발 고리가 3,700m가 되기 때문에 곡괭이 이거 한 번에 그냥 기운이 쏙쏙 빠지네요. 미녀, 핸드리노 예, 괜찮으세요? 예, 예, 노 뽀로 마
12: 이가마, por abrir por ser
11: 이가마?
12: 네
11: Y trabajando de temprano.
12: Sí, temprano que nos cargamos aquí. 25 kilos, 30 kilos. Ah, máximo.
11: 20 sí. hasta 30.
12: Sí. Tres horas.
11: Tres horas, a

0: ¿Está Cusco?
1: Está Cusco.
0: Ay, ¿no se puede demostrar su mano de trabajo?
2: 50년 일한 손이래요. 고생이 가득 담아져 있는 손입니다. 와.
0: 와. 감자를 구워주겠다더니 갑자기 돌을 깹니다.
3: Cada que cosechamos en la chacra, nosotros no vamos a comer a la casa, sino hacemos nuestra guatia para nuestro almuerzo.
0: 와.
3: Y ahí cocinamos.
0: 이 역시 조상대대로 해오던 전통이라는데요. 둥근 돔 형태로 쌓는 것이 잉카인들이 집을 짓던 건축 방식과 비슷합니다.
2: 틈 하나 없이 지금 이렇게 아 이걸로 형상이 되었습니다. 뭔데 있어요 지금?
0: 간이 오븐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5분 안에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고 연기를 날려보내며 하늘에 기도도 올립니다. 흙이 뜨거워지면 구워먹을 감자와 콩을 와띠아 안에 넣고
4: 어우 뜨거
5: 콩들하고 콩
0: 흙 오븐을 부숴버립니다. 이때 식물을 덮어 열을 가둡니다.
4: 지금 덮은 이유가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0: 그렇게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 감자가 알맞게 익어 있습니다.
6: 마치 사우나에 온 것 같습니다.
5: 시원하스.
0: 흙의 열기로 익힌 건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갖가지 종류의 감자와 콩이 익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5: 자, 밥상입니다. 밥상 가져올까요?
0: 어떤 건 밤처럼 고소하고 어떤 건 고구마처럼 달큰합니다.
3: Ahora está más dulce.
4: Está dulce.
3: Por eso no se ha caído el horno, todo ha salido bien de la guardia.
4: 오늘은 일단 그냥 알레한드로 일단 할까?
5: 좋다 좋고. 그래서 이 까부 빠꾸 빠꾸 빠빠빠라 이 좋았대요.
4: 아, tú eres mejor que todo.
5: Sí.
4: Sí, se puede verlo.
7: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봤는데 감자 하면은 역시 페루 쿠스코죠.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porque yo estoy de visita aquí. Yo no vivo aquí. No, yo terminé la primaria, casi terminando, yo me fui a Lima.
4: Mucha papa, mucha papa.
3: Sí, había mucha papa en esa época.
5: No me entiendo. Normal el trabajo.
4: Hasta que pueda.
5: Hasta que pueda.
3: Para todos lados yo andaba con él. Él me cargaba cuando yo era pequeña. Entonces, yo he vivido mucho con mi papá. Entonces, para mí, mi papá es alguien muy importante y que me enseña muchas cosas. Y yo estoy feliz por eso.
4: No, no, no, no.
0: 사는 곳은 달라도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합니다. 재밌게도 페루 말로 감자는 파파.
3: 파파?
4: 파파.
3: 파파.
4: 파파. 파파.
7: 아무래도 이 감자가 페루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0: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작물. 우리에겐 쌀이 그렇듯 페루에선 감자가 그런 작물입니다. 잠시 들렸던 우르반바를 나와 원래 목적지였던 파라카스로 향합니다. 가는 길 잠시 차를 세운 건 이 표지판 때문입니다.
8: 이동 중에 비쿠냐 표지판 가서 잠깐 섰는데요.
7: 이곳에 비꾸냐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집 분야를 한번 찾아볼게요.
1: 운이 좋아야 볼 수 있겠거니 생각하던 그때.
0: 오! 저기 두 마리 보십니까? 비꾸냐가 지금 풀 뜯어먹고 있어요.
1: 낙타와 알파이카를 반쯤 닮은 비꾸냐는 페루에서도 희귀 보호종에 속합니다. 오늘 비꾸냐를 한번 해보다니 운이 좋습니다.
0: 페루에서도 보기 힘든 동물이거든요.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도망을 갈것 같은데, 여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렵으로 개체수가 6천 마리까지 떨어졌던 비꾸냐는 현재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30만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비꾸냐를 만났듯 파라카스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파라카스는 페루 유일의 해상 국립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라카스에 가고 싶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 제가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을 찾았는데, 여기 비디오 보세요. 이 외줄 하나로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가고 있거든요.
1: 우연히 TV 다큐에서 파라카스의 여부를 보게 됐는데요. 이후로 그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2: 이분의 성함은 치코카고요. 파라카스에서 사는 것밖에 모르지만, 하지만 이분을 꼭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이름 하나 달랑 들고 찾아 나서다니, 제가 생각해도 좀 무모합니다.
3: 어이, 언니 꼰들아 치코카. 치코카.
4: 니 내가 찾아버렸나?
1: 이곳에서도 그는 유명 인사인 모양입니다. 어부이다 보니 어촌 마을들을 돌며 그를 찾았는데요. 다행히 그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 어머님은 자기가 험난하고 험난하네요.
1: 감사하게도 친구분은 자신의 차로 우리를 데려다 주겠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치코카 씨에게 반한 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독특해서입니다. 아무도 없는 해안 절벽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산다는 사람.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람. 그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는 페루의 자연인. 그래서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5: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전방에 전력이 펼쳐져 보니까
1: 망망대해를 마주한 절벽 끝자락. 그의 집이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인생사도 궁금했습니다. 어렵사리 친구를 만나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그의 집은 비어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돌로 얼기설기 엮은 천막이 그의 집입니다.

0: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따라 노을은 유독 아름답네요. 다음날 제발 그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한 시간 거리를 다시 운전해 가는 길. 그런데 저 멀리 뭔가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1: 있는 것 같아. 진짜 있어. 천천히.
0: 오토바이는 있는데 TV에서 봤던 치코카의 모습은 아닙니다.
2: Buenas. Buenos días. 일단. Estamos llegando para encontrar al señor Chicoca.
3: Allá, mi viejo, mi papá. Está en camino.
2: Ah, ¿es su mamá?
3: Sí.
2: ¿A su papá?
3: Ajá. Será un par de horas.
2: Uy.
3: Como está secando la mar para buscar un guau. Tiene que secar.
0: Ah. 아들 역시 아버지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4: 치코카님이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0: 처음 보는데도 너무 반갑습니다.
4: 와, 무스카라! 무스카라!
0: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가 땅에 눕습니다.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말이죠. 뭐라는 건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주위로 도마뱀들이 몰려듭니다. 치코카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먹이를 줘가며 키우는 녀석들이랍니다. 도마뱀이 빵을 먹는다고요? 어? 진짜 먹네요.
5: 치코카! 마술하니. ¿Qué haces aquí?
6: Yo tengo que comer mis bebés.
5: Ah.
6: Se han asustado.
5: Ah,
6: para allá, sí. Un poquito más allá.
4: Yo más, un poquito más allá. Porque ellos no están aquí. Están muy cerca. ¿Estás? ¿Qué? ¿Qué? ¿Dónde está? ¿Qué?
0: 신기해서 저도 같이 누워봤습니다. 눈치를 보던 도마뱀들이 몸을 타고 올라오더니 익숙하게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은지 제 몸 위로도 몇 녀석이 올라옵니다.
4: 와, 신기한데요?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지금 저희를 에워싸고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0: 어느 날 나타난 도마뱀을 보고 먹던 빵을 나눠줬더니 이제는 밥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온답니다. 외로운 자연인 생활의 친구들입니다.
7: 그냥 지꺼까.
8: 네.
7: 우때 오이 봐봐할 말입니까?
8: 티.
7: 네.
8: 티.
7: 여운 빠르게 오래 봐봐하.
8: 티. 빠고 있어.
7: 우. 까마르가 너무 힘들어.
8: 티.
7: 대포 대문 좀 꼼빠냐 잡았어.
8: 다시 와.
7: 티. 이 사람이?
9: 그렇다는데.
0: 그 전에 우선 집 구경부터 해봅니다.
10: ¿Usted vive aquí?
8: Sí, sí.
10: ¿Cuándo construiste este?

0: 조사.
1: 한 50 años.
0: 우와. 50년 전에.
2: 집도 혼자서 지었답니다.
0: 누로 딱딱하다고. 네. 지금 벽과 벽 사이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블럭과 블럭 사이가 붙어버렸어요. 네. 딱딱하다고.
3: 때깔간도에.
2: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췄습니다.
1: 저는 지금 quanto tiempo está pescando?
4: 50 años.
1: 50 años. Ahora cuántos años tiene usted?
4: 74.
1: Al desde el principio bajaste ese barranco.
4: No, miraba.
1: Solo miraba.
4: Solamente miraba.
1: ¿Desde cuándo estaba bajando?
4: Unos 20 años.
1: 20 años.
2: 그도 처음엔 동료 어부들과 어선을 탔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절벽을 오르내리며 일하는 걸까요?
5: tengo mucha fuerza. 저는 아직 힘이 넘치기 때문에 요즘 가진 방을 생겼습니다.
2: 저도 절벽 아래로 같이 내려가 볼 생각인데요.
5: 또 por aquí? Sí.
2: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막상 가까이 가니 몸이 얼어붙습니다.
5: 여기 앞에 줄이 보이네요.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볼 수도 없어요.
2: 사실 사람은 오갈 수 없는 절벽입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여길 내려갑니다.
5: 맨발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신답니다. 맨발로.
2: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괜찮을까요? 여유만만한 치코카 씨와 달리 보는 우리가 심장이 졸아듭니다.
5: 오케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2: 맨손과 맨발로 성큼성큼 순식간에 절벽을 탑니다. 십수년을 오르내린 절벽이라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랍니다.
5: 지금까지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죠.
2: 그는 페루뿐 아니라 유럽과 아랍의 TV에도 출연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어부 등반가라 부릅니다. 60m 절벽을 타고 내려오기까지는 약 20분. 여기선 치코카 씨만 낚시를 할 수 있겠네요.
5: 제가 보니까 이게 나만의 낚시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 자, 요 해안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만의 낚시터에 혼자서 앉아서 낭만도 즐기면서 낚시를 즐기고 싶지만 저는 안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후달려요.
2: 남들은 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라카스는 보호구역이라 조업이 근지던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절벽 아래는 다양한 오종이 잡히는 황금어장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 그는 타던 고깃배가 조난을 당해 동료 어부들을 많이 잃어야 했습니다.

0: 필요한 만큼 잡을 수 있다면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1: 와, 지금 치코가님이 여기 낚시를 끝내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잡은 물고기는 다른 줄로 끌어올리게 하고 두 손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1: 한 손으로 잡. 우와! 너무 여우여우신데요.
0: 거친 숨도 하나 없이 평온합니다.
1: 저는 못 내려갔지만 장난입니다.
0: 저의 격한 원형에 장난기가 발동한 치코카 씨.
2: 우리는 치코카.
0: 장난스럽게 던졌지만 이런 자신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1: 간다. 네, 일어나시고요.
0: 그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고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3: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이런 준비물까지.
0: 제가 함께 있어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4: 그럼 치코카, como usted vive como solo, no se siente mucha soledad?
2: No hay bulla de carro, no hay bulla de moto, no hay tanta bulla. Acá es más tranquilo, mi oído descansa. Pongo mi crestada y tomo el sol con gusto. Y a veces también echando ver estrellas.
5: Sí. 저도 가끔은 도시를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치코카라는 분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0: 별다른 양념 없이도 갓 잡아올린 신선한 생선은 정말 맛있습니다.
5: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그냥 치코카. Cada vez que como pescado, creo que te voy a extrañar. ¿Qué voy a hacer?
2: Voy a ir para allá.
5: Ah, voy a... ¿Vas a venir? ¿Yo también puedo venir?
2: También puedo venir.
5: Ah, ya, también.
2: Ah. Y come mi pescadito fresco de mi país, pescado.
5: Ah, ya, también.
2: De Perú.
5: Está rico.
2: Pescado peruano.
5: Peruano, sí.
2: Exactamente.
5: Cuidado.
0: 치코카 아저씨에겐 바람 같은 자유가 삶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5: Gracias. Chao. Muchas gracias a todos.
2: Hasta otra oportunidad. Ahora, ¿cuándo irás a venir?
5: Sí. Pronto regresaré.
2: Ya, che.
5: Sí.
2: Ya tienes mi número de...
5: Eso, sí. Ya, gracias.
2: Me llamas.
5: Sí.
2: Chao, chao.
0: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합니다.
5: Ya, gracias.
2: Buen viaje, buen viaje.
5: Chao.
6: En el spa.
2: Vaya bien.
5: Sí, te cuida bien.
2: Gracias, amigo. Gracias, amigo.
0: 인연이 닿는다면 어디서든 다시 만날 거라 믿습니다.
2: 짜오, 짜오, 짜오, 짜오.
5: 아디오스.
0: 아디오스, 치코카.

0: 상담을 요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15: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게.
16: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여기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7: 형제야.
18: 아따야, 고기 한 마리 잡으니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0: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래도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와.
7: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3: 먹는 즐거움.
12: 잇몸 튼튼 이가탄.
14: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15: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 여러분! 삼다수가 총 5억 원의 여행지원금 쏜대요. 그리고 한 달 살기에 행운까지. 지금 삼자페를 검색해보세요. 혼자 왔어요.
16: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17: 별처럼 많은 모두의 금융을 위해 신한 슈퍼금융시대를 열다. 내 손 안에 금융우주 다 있게 될 거예요. 신한 슈퍼솔.
18: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19: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20: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보다
17: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18: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전기차도 내연차도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2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22: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23: 이번엔 아마존 정글로 떠납니다.
24: 와, 이거 등판 보세요, 등판. 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23: 온통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아마존.
25: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같지가 않아요. 지구의 마지막 원시림. 그 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오늘 저는 미지의 땅 아마존으로 갑니다.

0: 비행기로도 하루 넘게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날아가면 아마존의 관문 이키토스를 만납니다. 페루는 높은 산과 사막, 호수, 그리고 열대우림의 숲까지 지구의 모든 풍경이 압축된 나라. 페루의 북동부는 거대한 아마존 유역인데요. 그 관문이 되는 도시가 이키토스. 페루 아마존 여행은 대부분 이키토스에서 시작합니다.
1: 이곳은 페루의 도시 이키토스인데요. 안데스 산맥에서 흐르는 물이 거대한 강이 되고 수많은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어줍니다. 이곳 이키토스에서 새로운 세계인 아마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공항 앞에선 익숙한 택시 대신 오토바이를 개조한 모터택시가 출발한데, 근데 오늘 영업하는 건 맞죠?
1: 올라 올라. ¿Por qué hay solo un mototaxi?
2: Porque así nomás es el transporte acá en Iquitos. Mucho caro. A ver, cuando llega la gente de Lima, no, yo quiero tuk-tuk.
1: ¿Y cuánto es hasta el centro?
2: 25.
1: ¿25?
3: A ver, no se puede llevar 20.
2: Sí, podemos, ¿sí? Si es que quieren eso.
1: Sí. Ok, vamos. Okay, ya vamos.
0: 여행 시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1: 저희가 아마존에 있다는 게 바로 실감이 되네요. 주위에 야자수가 쫙. 네.
0: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30분.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모터택시는 그 자체로 이키토스의 풍경.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아 이키토스의 명물이 됐습니다. 한참 달려 시내에 들어섰는데요. 이키토스는 로레토주의 주도이자 페루 아마존의 수도라 불리는 곳. 비행기가 아니면 아마존 수로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육로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고립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오랜 여정에 배가 고파 일단 시장으로 향합니다. 벨랭시장은 이키토스 최대의 전통시장. 아마존 강과 정글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가 모여들어 아마존의 부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아마존 지역은 처음이라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1: 네?
0: 추천 음식이 뭔가 했더니
1: 저기 뭔가 막 부러지고 있는데
0: 모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술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딱정벌레 유충인데요. 이곳 벨랭시장에서 자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0cm에 가까울 정도로 큰 편입니다.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는답니다.
1: 어릴 때 번데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야, 이거는 지금 너무

0: 그래도 별미라니 하나 먹어봐야겠죠?
1: 맛있어?
2: 살로. 생각보다 질기네요.
0: 가축 사육이 어려운 아마존에서 이런 주충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도 한 입에 먹기엔 좀 망설여지네요.
1: 리코! 누나 소라!
0: 먹어보니 버터같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납니다.
2: 살짝 간이 돼 있는 닭고기의 껍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맛있어요.
1: 너도 브로쉐타, 너도 브로쉐타.
0: 약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1: La gente viene a mañanas a comer esto para que las bronquios, todo se supea, para eso vienen a buscar.
0: 몸에 좋다니 하나 더. 아마존 여행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장 구경에 나서봅니다.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진귀한 식재료가 가득한데 이건 양식 거북이 고기인데요. 아마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3: Comida natural. Puedes comer en varias presentaciones. Varios tipos de comida. Guiso, sopa.
2: Yo nunca comí de tortuga. ¿Cómo es la carne?
3: Es carne roja. Como res.
2: Ah, ya.
0: 이곳 시장의 식재료들은 대부분 아마존 정글에서 온 것들.
2: 오. 이거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공룡 꼬리 같은데. 와, 이거 악어 아니에요? 악어?
0: 맞습니다. 이건 악어 고기입니다.
2: 와, 영상에서만 보던 이 악어, 이 꼬리 부분. 이 donde está cuerpo? 어이! 옆에 있었어.
0: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네요.
2: 와, 이거 등판 보세요, 등판. 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다 누워.
0: 이건 아마존에 서식하는 악어과 동물 카이만입니다.
2: 와, 이게 통째로 쫙 악어백이 되는 겁니까? 악어백. ¿Eso cuántos años tenías?
1: Estaba tamaño. 15 o 20 años por la misma tamaño.
2: Y aquí bastante, bastante come el arroz.
4: Bastante lo consume. Porque este es bueno, es para ahorita que estamos, sensibles para la gripe, la tos, el asma, todo es bueno.
2: Venga, señor, que la carne está fresco. Y sole por kilo. Ay, un kilo.
0: 실제 가격은 1kg에 50돌, 우리 돈으로 2만 2천 원 정도입니다.
2: 와, 모든 부위가 다 맛있대요, 모든 부위.
0: 악어 고기는 일상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에 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2: 감사합니다. 됐다, 신분다, 신분다. 고라래.
0: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2: 와우! 와, 악어고기 꼭 먹어야 된대요.
1: 응.
2: 와, 이거. 와.
0: 별다른 양념 없이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 맛이 궁금한데요.
2: 그렇게 하시야 일단 un dedito.
0: 얼핏 봐서는 닭가슴살 같기도 하고 흰살 생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글의 포식자 악어를 먹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 오. 와, 이거를 말을 안 하면은 닭가슴살이야. 닭가슴살이랑 완전 똑같아.
1: Esta es la parte de la costilla.
2: 오.
0: 아까부터 쳐다보던 꼬마 손님이 용기를 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0: 이 나눠 먹어야겠죠?
1: 갈린다 갈린다 됐다 됐다 기다리고 와 엄마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대
2: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1: 네. 그리고
0: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네요
1: 여기 아마존에서 나오는 정오 그런 생선이라고 합니다
0: 악어고기는 특별식이고요 아마존 사람들의 주식이라면 아무래도 생선입니다
2: 오! 또 이뻐졌어요?
1: 와, 이거 까미타라는 이거 고기인데 이 치아가
0: 현지에선 사람 이빨 물고기로도 불립니다
3: Son
2: hermanas?
3: Claro, hermanas.
2: Ah, por eso son parecidos.
3: Sister.
2: A ver, a ver.
3: Dale.
1: Aquí.
3: Ahí.
0: 생선 손질도 직접 해보는데요.
1: 아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3: 아,
1: 저 콘트라타도 콘트라타도?
3: 아,
1: 일단 와, 이거 이제 판매를 하면 된답니다. 판매만 하면.
2: 你给我也是有一些感受。对、
3: yeah,
2: yeah, yeah, yeah. ，给我也是有一些感受，一些感受。
3: 哦，这样子的。
2: Bueno, chiquitos,
3: visítanos a nuestra tienda de pescado, la princesita Elaine.
2: Eso, princesita.
0: 유쾌한 사람들 덕분에 더 즐거운 시장 구경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탐험에 나서보려는데요.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항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1: 아마존 정글을 가려면 나나이 항구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0: 이키토스에선 모터택시와 이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타고 보니 이 버스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창문이 없고 내부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버스를 만든 건 더위 때문입니다.
2: 와, 뭔가 야, ustedes tienen un cuerpo grande. No será fácil para trabajar en el verano.
1: ¿En verano?
2: Sí.
1: Porque esto, cuando llueve, lo cerramos.
0: Ah, ya, ya. 낮 기온 평균 30도 이상. 게다가 습도는 80%. 그야말로 한증막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곧 아마존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레는 오후입니다. 아마존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나나이 항구를 거쳐야 합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아마존 각 지역을 오가는데요. 이 지역에서 배는 사람은 물론 생활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2: 이 아돈 대박. Santa Clara, su pueblo es Santa Clara. ¿Siempre viene?
4: Sí, siempre vengo.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수입니다.
1: 물을 사가세요, 깨끗한 물.
2: ¿Cuánto tiempo dura? ¿Usted vive donde hay mucha tierra? No necesita.
4: Para mí el río Amazonas es un camino.
1: para ustedes es un camino. Sí.

0: Entonces, para viajar en bote será normal. Sí.
1: 아마존 강은 흙과 유기물이 많아 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큰 강이 있어도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 마을은 배로 8시간이나 가야 합니다. 저는 우선 가까운 원주민 공동체인 아구아족 마을을 가려는데요.
2: 여자 백사공이네.
1: 220불까지 깎았습니다.
0: 마음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나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1: 오늘은 이 모녀와 함께 아마존 일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0: 이제 거대한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 봅시다.
1: 아마존 강은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의 강. 그 길이만 6,400km에 달하고 강 유역에 사는 사람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량이 워낙 많고 강이 넓어 얼핏 보면 바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강 색깔이 왜 이렇죠?
0: 일단 mezclando la mitad mitad.
1: 두 강의 색깔은 확연히 다른데요. 서로 품고 흐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데스의 흙을 실어 나르는 아마존 강은 황갈색을 띱니다. 강 하나는 숲을, 또 다른 강은 안데스를 품고 흐릅니다. 예부터 강한 생존력으로 유명했던 아마존 여성들. 어머니도 딸도 멋진 아마존의 후예입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아마존 공동체 중 하나인 야구아족의 마을.
3: 원주민.
4: 그리고 야구아.
1: 야구아족은 페루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마존 부족 중 하나입니다.
4: 올라.
1: 이건 아치오테라는 붉은 염룡. 일종의 환영 의식입니다.
4: 우스케 수놈브레 드리보게
5: 눈물에
4: 드리. 야구아. 아, 그래서 이 지역을 야구아라고 그러구나.
1: 이렇게 야자 섬유로 만들어진 전통 복장을 입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지금 야구아족은 여러 가지 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광 상품인데 꽤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그들의 과거는 어땠을지 야구아족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6: Que usted siempre vive hasta aquí.
7: Nosotros venimos de Río

0: Napo.
1: Ni en agua donde quieras.
0: Pegado a Ecuador.
2: Y para llegar aquí, hemos caminado 4 meses.
1: ¿Por qué llegaste hasta aquí?
0: No teníamos trabajo y no conseguí qué será dinero, qué será nada, no conocía nosotros. Por eso nosotros hemos venido acá para buscar trabajo, que nos apoye los turismo a nosotros. ¿Qué?
3: 요즘 같은 시대에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도시로 나가는 대신 아마존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관광객의 기대에 살아가지만 이건 역시 야구아족이 선택한 하나의 생존 방식일 것입니다. 페루 정부에서는 아마존 원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원주민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아마존의 주인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샤바리아! 야구아족 마을을 떠나 좀 더 깊은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엔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4: El paiche grande.
1: Paiche grande.
4: Ah, la Victoria.
1: Ah, sí.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를 볼 수 있는.
3: 전설의 물고기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하니 듣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1: 아니 지금 우리가 파이체를 보러 가고 있는데 그냥 먹이만 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3: 여긴 일종의 파이체 양식장인데요. 이게 바로 전설의 파이체입니다.
1: 엄청 큰데?
3: 아마존의 전설, 아마존의 거인. 별명도 어마무시한 이 물고기는 크기와 무게에 있어 압도적입니다.
1: 와, 오.
3: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파이체 잡이에 나선 어부들이 강물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1: 지구상에는 생명체 같지가 않아요.
5: 어이야, 깜짝이야.
1: 아, 엄청 놀랐어요, 지금. 와, 물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6: 티네 보카 그란디.
1: 와.
3: 파이체는 아마존 최대의 담수어.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아마존의 거인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1: ¿Por qué está diciendo ese paiche es una leyenda?
7: Claro, en el río no le puedes encontrar. Claro, sí, es difícil.
8: Ahora, si le hallas, le matan con flecha. Si no, le meten bala. Con bala también para que escale. Al momento de, se lo pesca también con redes. Con redes se lo pesca. Y salta, él salta, bien ágil. Salta. Y cuando a veces te golpea acá, te puede fracturar, te rompe la costilla, te rompe acá. Sí, es peligroso, te salta demasiado y te golpea.
3: 야생 파이체를 보호하기 위해 요즘엔 이렇게 양식도 많이 한다는데요. 야생 파이체는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수소문 끝에 파이체 낚시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9: 올라.
10: Roberto.
9: Sí, toda la noche que busca el paiche. Ah, sí.
3: 바로 어제 잡은 파이체입니다.
1: 무지하게 걸리네요. 너무 나가.
11: 힘이 엄청나대요, 지금. 네.
3: 양식 파이체에 비해서는 크기가 아주 작은데요. 이 녀석은 새끼라는데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힘이 넘칩니다. 물가로 몰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는데

0: 제대로 한번 보기가 힘드네요. 생긴 것도 멋있습니다.
1: 이게 여기 지금 엄청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요 친구가 이게 메기처럼 그런 애기 나온대요. 이 앞머리는 마치 아나콘다의 머리 부분 같아요. 제 아가미가 뒤순다 수가입니다.
0: 까도 예.
2: 레센트 선을
0: 막 마이크. 이게 아마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피인님 가능하겠죠?
3: 아니요.
0: 아마존 뉴욕에서 한 끼 식사 비용은 보통 10솔 정도. 그런데 이 빠이치 한 마리 가격이 300솔. 얼마나 비싸고 귀한 식재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선 손질에 들어가는데 비늘이 눈에 띕니다.
4: 비닐이 장난 아니네요. 유리조각 같아요.
0: 단단하고 투명합니다.
5: 아, 이거 보니까 여기가 살짝 사포처럼 꺼칠꺼칠해요.
4: 와우. 이제 갈리는데?
0: 파이체는 보통 토막을 낸 다음 별 다른 양념 없이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바나나 잎을 사용하면 수분을 가둬 찜처럼 촉촉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은은한 향도 더해지고요. 파이체는 아마존의 소고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살이 쫄깃해 마치 고기 먹는 느낌이 난답니다. 드디어 파이체 구이 완성입니다.
6: 이 아마존 자연 속에서 갓 잡은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 소금장만 했거든요. 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맛은 제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7: 이걸 눈 감고서 누군가를 준 다음에 무슨 고기인가 맞춰봐 하면은 닭고기라고 할 것 같아요. 파이체를 보니까 이 꼬리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요쪽이 약간 좀 육질이 쫀득쫀득할 거예요.
0: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7: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이게
1: 콜라겐이 잔뜩 든 닭발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기름기가 쫙 몰려있어요. 입에서 사르르르 녹네. 너무 맛있어요.
0: 한 접시를 정말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로베르토 씨 부부 역시 숲에서 살던 아마존 원주민입니다.
7: 근데 배터리가 우선 그렇게 그냥 아무래도 에스포소 데스베 미라 como casa de país seguro. Con mucha pena. Sí, sí.
8: Yo cuando le conocí a mi esposo, mi esposo venía en su cano a traernos ricos pescados. Entonces yo me enamoré con él. Mira lo que trae, pues, los pescados.
7: Ahí está, ahí está, ¿cuánto país?
8: Sí,
7: Patricia, mi amor.
8: Sí. Sí. Oh. Ah.
7: Vivir esa zona en nuestra comunidad sí. Me da mucha felicidad. Yeah. Mucha tranquilidad. Yeah.
8: Vivir en esta zona como... ser nativos por acá de nuestra selva es vivir vivir alegres es nuestra naturaleza de acá de nuestra selva.
9: No podemos abandonar este lugar porque es mucho más lindo. Eso. Pues yo le quiero a mi mujer aquí.
0: Nocturno 않은 아마존의 삶. 그래도 부부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그들 삶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이들에게 아마존은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아마존은 원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0: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 위로 드리워진 울창한 나무들, 그 사이를 오가는 원숭이.
1: 원숭이, 원숭이.
0: 이 녀석은 정글의 고개사라 불리는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숭인데요. 나무 사이를 훌쩍 잘 옮겨다녀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2: 생각보다 좀 작은 게 크지 않았는데.
0: 이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로 알려진 피그미 마모셋. 나무 수액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배 위에 가만히 누워 오감을 열어봅니다. 햇빛과 바람, 새소리와 나무 냄새. 지금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시간도 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3: 올라올라!
0: 그러다 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 게다 como te sientes nadar en Amazon, río Amazonas?
4: Muy lindo, muy lindo.
3: Lindo. No, no hay piraña?
5: No hay piraña.
6: No, no, las hemos comido. Vemos pirañas y cocodrilo.
3: Ay, piraña가 안 오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0: 정말 용감한 여행객들입니다.
3: Que tenga un buen tiempo. Chao, chao.
0: 아마존 강에서 수영이라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네요. 잠시 후 선물 같은 풍경 하나를 만났습니다. 강줄기 하나를 지날 때마다 아마존은 조금씩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저 너머엔 또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7: 뭐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올라. 또 다른 아마존 낚시꾼입니다.
8: ¿Cómo te llamas usted?
9: Aníbal.
8: Aníbal. ¿Y qué estás pescando?
9: Piraña.
8: Piraña.
9: Vamos a pescar piraña ahora.
8: Piraña 낚시하고 있다는데요?
10: ¿Te puedo ayudar?
9: Sí, sí, sí.
10: Sí.
9: Ahí está.
8: 어? 와 이거.
11: 이게
9: 배제오 대포죠. 배제오 대포를 le atrae por la grasa.
8: 첫 피라네 낚시인데. 한개 잡는데. 이 뻘게 잡고요?
9: 네, para llamarle a las piranhas.
8: 아, 이거를 이 피라냐를 부르는 용도.
9: 와우! 피라냐, 피라냐.
8: 오, 와 이게 잡히긴 잡히네. 와, 톱니다, 톱니, 톱니.
11: Cuando yo me baño adentro,
9: no, mientras que no tengas una rotura o estás sangrando, no te ataca.
8: Ah, si ya está nadando y tal vez me has algo ya me ha pasado una picadura y está sangrando ya me ataca.
9: Ahí sí te siguen por la sangre, ahí sí te dan de color.
8: 그래도 굉장히 무섭네요.
0: 그 무서운 피라냐를 직접 낚다니요. 아마존에서 피라냐 낚시는 아주 흔합니다. 작은 낚싯대와 미끼만 있으면 누구라도 낚을 수 있습니다.
3: Podemos pescar uno de él?
8: Hoy es un día.
3: 여기.
8: 오!
3: 오! 야, 꼬리에 딱 걸렸어요. 이거는 낚시 기술 전문가던데.
8: Eso parece 9 a 10.
0: 뭐든 요령이 필요한 법이죠. 안예발 씨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요령 있게. 자, 저도 한 마리 성공입니다.
3: 오!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잡혔어.
0: 처음이 어렵지. 한번 요령이 생기니 그 다음부턴 척척. 두 시간 난 짓 안지발 씨와 꽤 많은 피라냐를 잡았습니다.
3: 아,
1: ya, ya, ya, ya, ya. Oh.

0: 싱싱한 거 잡았어. 아, 싱싱해. 이거 보세요, 이거. 아.
1: 피라냐 낚시. 아마존에서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안예발 씨와 함께 그가 사는 마을로 향합니다. 아마존 유역에 자리한 강변 마을입니다.
0: 어, 아, 신현아, 이 말이야, 야구와. 아, 이.
1: 지금은 우기라 비가 오면 이렇게 마을이 잠깁니다.
0: 오, 시원하다.
1: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잠기는 물의 높이로 계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기가 끝나가는 시즌. 마을의 아이들은 마지막 우기를 신나게 즐기는 중입니다. 안예발 씨가 사는 마을은 선착장에서도 꽤 들어가는 숲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파티마 마을은 약 60가구, 주민 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기를 대비해 집은 바닥을 땅에 띄어 지었네요. 마을의 집들은 다 비슷합니다. 마치 2층으로 올라가듯이 바닥이 꽤 높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방은 따로 있지만 보통 식구가 다 같이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0: 아, 좀 되죠? 아, 여기서 따님 방이라 그런지 다른 방보다는 그래도 정리정돈이 잘 돼요.
1: 잡아온 피라나로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크기가 작아 손질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칼집을 넣어 통째로 구워 먹습니다. 바나나와 피라냐 모두 아마존에서 온 것들이네요. 여기엔 제가 잡은 피라냐도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2: ¿Dónde está princesa? ¿Dónde está piraña? Sí. ¿Sí? ¿Come todos los días, no? A veces, de vez en cuando.
1: Amazon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피라냐는 또 어떤 맛일까요?
3: 피라냐를 처음 먹었는데 약간 갈치 먹는 것 같아요. 소 많이 없는 갈치. 기름에서 튀겨주는데 뼈까지 그냥 오도독오도독 다 씹어집니다.
1: 그리고 우리에겐 무서운 물고기지만 아마존에서 피라냐는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4: 어, cuando yo entro aquí al profundo de río, pensaba que no vivía nadie. Pero me sorprendió porque hay un pueblo.
5: No parece porque está lejos de la orilla. Pero el pueblo sí está. Santa María de Fátima, dos cosas dedica, lo que es la agricultura y la pesca. Plátano, ¿por qué no sembramos? Porque viene el agua y todo esto lo lleva. La mayoría son patalta, le llamamos.
4: Patal.
1: 모든 건 숲에서 얻는다는 아마존의 삶. 또 무엇을 숲에서 가져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안예발 씨는 근처에서 농사도 짓는다는데요.
0: Solo para comer, ¿nunca?
5: Solo para comer, para hacer masato.
0: Masato. 이 맛이 궁금해지는데. 와,
5: 세냐,
0: 이봐, aquí es su terreno?
5: Sí, este es mi terreno.
1: 어떤 건 숲에서 열리는 것을 그냥 얻기도 하지만 이렇게 육하 같은 것은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사바가 육가인데 아마존에서는 주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이거 뽑다가 현기증 와서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1: 육가는 전분 함량이 높은 열대 지역의 구황작물입니다.

0: 호기롭게 들어봤는데 안 되겠네요.
1: 안 돼. 너 보여. 30kg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0: 체구는 작아도 힘은 장사시네요. 육가를 한가득이고 상한 곳은 이웃마을의 한 집.
1: 올라. 오, 야. 가시메까.
0: 여긴 어디죠?
1: 바로 그냥 옆에만 보면 바로 정글이야, 정글. 와.
0: 집 바로 옆은 아마존 숲. 저라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요.
1: El la noche tal le pasa nada con de aquí.
2: Sí, ahí.
1: ¿Ahí?
2: Sí.
1: ¿Alguna vez había atrapado?
2: No, no lo quiero atrapar.
1: No. No. Porque es grande.
2: Sí.
0: 오늘은 육가로 마사토를 만들 예정인데요. 우선 육가를 뜨거운 물에 삶아 익혀야 합니다. 잘 익은 고구마 같죠?
3: 야.
1: 아, 요하고.
0: 화를 내라는 건 힘을 줘서 고루 잘 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빻은 육가를 입에 넣고 침과 함께 입안에서 반죽합니다. 저는 이거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외지인이 웃기고 재밌나 봅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여 만두를 빚는 것처럼 마사토도 온 가족이 같이 만듭니다. 침과 섞여 걸쭉해진 육하는 이렇게 다시 그릇에 뱉어내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침 안에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해 발효를 돕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존 원주민의 전통 음료 마사토가 됩니다.
4: 너는 코리아노 세야마 건배. 건배 이스 살루.
2: 건배.
4: 아에서 건배. 자, 건배.
2: 건배.
0: 귀한 음료를 대접 받습니다. 맛은 시큼 털털합니다.
4: 이거 그냥 요구르트. 이게 요구르트 맛인데?
0: 마사토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4: 아, 마사토를 만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것도 진짜 씻고 뱉고 하면서 없던 유대 관계도 막 생길 것 같아요. 파라 우닐라 파밀리아. 바로.
0: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숲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들에게 고향이자 가족, 그리고 자신을 만든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6: 유쾌
5: 상쾌
6: 통쾌
5: 변비엔 메이킹. 우와, 시원하게 먹는

0: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3: 아,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2: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3: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2: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4: 페루 여행의 매력은 다양한 색깔의 도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넓은 태양을 품은 수도 리마에서부터
5: 화산 터세지,
4: 구비구비 안데스의 협곡까지 페루의 색다른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안데스 전설의 새를 만나고 가기 힘든 페루의 오지 마을까지.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는 페루를 만나보시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30시간 남짓.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의 자리한 페루. 오늘은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변 도시까지 포함하면 인구 약 1,000만. 리마는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가는 대도시입니다. 처음 간 곳은 사랑의 공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해안 절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리마의 명소입니다.
6: 제가 서 있는 이 절벽 아래에는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간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곳은 바로 이곳 바다를 마주한 도시 리마입니다.
4: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자물쇠들. 연인들이 잠궈놓고 간 것들인데요. 서울 남산타워와 비슷하죠? 사랑의 자물쇠는 이 공원의 상징입니다. 굳건하게 잠근 사랑이 영원하도록 열쇠는 아예 태평양에 던져버립니다.
7: 아, 저도 와이프랑 와야 되는데 되게 부럽네요.
4: 리마 시민들에게도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리마의 해안가. 드넓은 태평양을 마주하는 리마의 또 다른 명소는 초리어스 항구입니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어항이자 어촌마을이 있는 곳인데요. 초리어스가 유명해진 데는 이 펠리칸의 공이 큽니다. 펠리칸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 여행객도 많습니다.
8: 여기 보세요. 지금 펠리칸들이 배 선착장에 다 모여가지고 고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4: 다 함께 고개를 까딱까딱. 펠리칸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바로 먹이인데요. 우리가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듯이 여기선 생선을 던져주네요. 먹이를 주면 가까이에서 펠리컨을 볼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때문에 근처에서는 아예 먹이용 생선을 따로 팔고 있습니다.
1: 네,
2: pejerrey.
1: 이라고 합니다.
0: 먹이를 따라 합창하듯 움직이는 펠리컨. 정말 귀엽죠?
1: 또 받아먹네요.
0: 특히 꼬마 여행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손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펠리칸은 이제 리마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됐습니다. 여행객도 많이 찾긴 하지만 초리오스는 어부들이 드나드는 리마의 대표적인 연안 어항. 소형 어선으로 주로 가족 단위의 어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이면 조업을 나가는 어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페루에선 한국하면 태권도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유단자신 것 같은데.
0: 그런데 택시배란 대체 뭘까요? 택시배는 어선과 항구를 오가는 말 그대로 택시 같은 배입니다. 왜 항구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택시배를 이용할까요? 궁금해서 직접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엔 여행객들도 택시배를 이용해 항구를 둘러보는 일이 많답니다. 초리오스는 오래된 작은 항구. 수백 척의 어선들이 정박할 수 없어 이렇게 오가는 택시배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유독 짧습니다.
3: 해상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미나
2: 진스베카오, 아진스베카오.
0: 요즘엔 택시배가 늘어나 경쟁도 치열해졌다는데요. 조업이 끝난 이 어선은 잡은 어획물들을 택시배에 태워 항구로 보냅니다. 초리어스 항구 근처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이렇게 택시배를 이용해 그때그때 어획물을 운반하는데요. 많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이용할 때도 있답니다. 연안에서 한국까지는 빠르면 1, 20분 남짓.

0: 구경을 잘하고 어부들이 보낸 물건과 함께 저도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리어스 항구만의 독특한 문화. 택시베이의 어획물 배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 이유는 항구 안에 자리한 이 식당가 때문입니다.
1: 해양시장 옆에 있는 식당가인데요. 오늘 갓 잡은 생선을 이용을 해서 조리를 해주는 곳이에요. 벌써부터 냄새가 좋습니다.
0: 여기선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어 파는데요. 제일 유명한 음식은 이겁니다.
1: El ceviche es el más famoso de un plato más famoso de Lima, ¿verdad?
2: De Perú, de Lima.
1: Pero de Lima.
2: Claro, aquí en Lima. Bueno, del mismo pescador, del mismo mar nos produce el pescado. Nosotros trabajamos directamente con el pescador porque estamos en el muelle de playa, pescadores.
1: Ah,
2: yeah. Y todo es fresquecito. Todas mis compañeras trabajan con pescado, ceviche.
1: Ya, yeah, entonces un ceviche y un lenguado, por favor.
2: Un ceviche y un lenguado.
1: Eso sí.
2: Exacto.
1: Ya, yeah, gracias.
0: 주문을 받자 직원이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니라 식당가 바로 옆에 자리한 업한장. 어부들이 택시배를 이용해 배달한 바로 그 생선들입니다. 리마 시민들도 애용하고 옆 식당가에서도 바로 사갑니다. 이러니 맛이 좋을 수밖에요. 제가 주문한 세비체는 페루를 대표하는 생선 요리인데요. 흰살 생선에 각종 채소를 넣고 버무리는 일종의 생선 샐러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라임. 라임즙을 넣어 새콤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1: 하나는 튀김, 하나는 세비체.
0: 세비체는 페루의 국가 문화 유산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1: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페루 세비체의 기본은 양파와 그리고 라임.
0: 저도 쿠스코에서 종종 먹던 음식입니다.
1: 바다의 향미가 극하네요. ¿Nos puede contar sobre su ceviche, la comida de tradicional, tal vez?
3: Bueno, el ceviche es número uno acá en Perú, porque ya tiene su historia, ¿no? Vienen antiguamente, dice que trajeron los italianos y hacían comiendo el pescado crudo, pero ya la mano peruana, la mano criolla ya lo han sazonado.
0: 페루인의 세비체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따로 세비체의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 음식인 셈입니다. 맛과 멋이 가득한 도시 리마를 떠나 이제 저는 페루의 남부에 아레키파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중 하나인 콜카 캐니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황량한 고산 사막 지대를 지나다 보면 전망대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콜카 캐니언을 가기 위한 전망대인데요. 해발 고도가 현재 4,900m나 돼요. 이 지역은 안데스 산맥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 뒤에 보면은 아직도 화산들이 즐비해 있어요.
0: 사실 페루는 화산의 나라라 불릴 정도로 화산이 많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는 아직도 폭발이 일어나는 활화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데스는 불의 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 콜카 캐니언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곳에는 안데스 산맥 사이사이에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0: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사방카야 화산 아래 자리하고 있는 양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페로네에서도 유명한데요. 바로 이 옷차림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선 평소에도 이런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위티티라는 춤을 추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 치마를 입었지만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1: 여기 굉장히 복장이 화려한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위티티라는 정통춤이라고 합니다.
0: 대체 어떤 춤일지 궁금합니다. 마을 광장에선 아침마다 위티티 공연이 펼쳐집니다. 따로 전문 무용수가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마을 사람들입니다.
1: 지금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0: 빠르게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데 뱅글뱅글 돌 때마다 긴 치마가 쫙 펼쳐집니다. 화려한 문양과 독특한 모자가 눈에 띕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이 보통 남자입니다. 이렇게 남녀 한 쌍이 짝을 이뤄 춤을 추는데요. 과거 안데스 지역 젊은이들은 위티티 춤을 추며 자신의 짝을 찾았답니다.
1: 요요요요요요. 아, 아라. 야야야, 알았어요. 공부 좀 하세요. 다시. 다 bien, está bien?
0: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춤으로 시작하는 구애라니 안데스 사람들 참 낭만적입니다. 아침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1: 넌 de su casa?
2: Sí, volteamos.
0: 아르빈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4: Ah, gracias.
5: Buenas tardes.
6: Hola, hola, hola.
5: ¿Cómo estás?
6: Bienvenido,
7: bienvenido. Buenas tardes, bienvenido a mi hogar. Bienvenido.
2: Nos encontré en la plaza bailando. Estaban ahí y ya les invité.
8: A la casa.
2: A la
0: casa.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 옷입니다.
9: Usted siempre hace caminando con ese ropa traje?
8: Todos los días. No. No, este es mi traje para las fiestas.
9: ¿La fiesta?
8: Para las fiestas.
10: Este lo usan diarios. Y el peso mismo es más liviano.
8: Más ligero, liviano. Más liviano. Es más... Pero esto es mi ropa ¿esto? De fiesta.
9: Uy, pesa.
8: De fiesta, pesa, esto sí, pesa.
10: Sí, pesa. Acá está la, mira, son figuras.
9: Ah, de figuras.
10: Está la trucha.
9: La trucha.
10: Hay un pajarito.
8: Sí. Este bordado representa la flora y fauna del valle del
9: de Colca. Valle.
8: Colca. Ah.
9: Ay, como ya usted está ya listo para hacer fiesta, ¿nos puede mostrar cómo baila? ¿De
8: sí.
9: baile de Yankee?
0: 어렸을 때부터 쳐오던 춤이라 그런지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남녀가 추는 춤이지만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쳐도 괜찮습니다. 빠른 스텝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흥겹게 같이 쳐봤습니다.
1: 아, 맞, 맞.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역시 사랑의 춤이네요. 점심 무렵 세계 어디나 그렇듯 아이들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이 어머니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페루의 식탁에서 감자가 빠질 리 없죠.
1: 감자가 오.
8: 지금 김이
1: 모락모락다. 이거 페루 하면은 이거 삶은 감자, 치즈죠 치즈.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계란까지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0: 이게 페루 가정의 보통

0: 한 끼입니다.
1: Padre, el Hijo, el Espíritu Santo. Amén.
2: Bueno, queremos agradecer al Señor por los alimentos que nos brinda
3: todos los días, por el pan de cada día.
0: Oh,
3: y también, Señor,
2: y desearle muchos éxitos, un feliz viaje también, ¿no? En,
4: gracias,
2: en,
4: gracias.
2: En todo su recorrido que ha...
5: Muchas gracias, Señor José.
6: Gracias, John.
0: 이렇게 앉아 있으니 새로 친구네 집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페루의 감자는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 대접도 받았으니 저도 뭔가 보답해야겠습니다.
6: 나 밥이다.
5: 레스콘 enseñar una cosa. Un estilo de un estilo coreano. Como come el huevo. Creo que nunca he visto. Mira, mira cómo come.
0: 머리로 계란 깨기는 제가 페루 사람들 만날 때 자주 보여주는 개인기 중 하나입니다. 분위기가 금방 화기애애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이죠. 소박하지만 정겨운 페루의 가정식. 오늘 참 소중한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러 나간 사이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7: Aquí parece ser muy. Aquí se describe bastante rústico, como de antiguo. Aquí parece noble. Y bien, yo pienso que antes todo era rústico, ¿verdad?
8: Mira, anteriormente toda mi casa era de material rústico, entre piedra y barro, adobe. Acá hay un volcán,
7: sí.
8: Y pasó terremoto, entonces la casa se dañó, se rompió, entonces era inseguro para nosotros. Casi muere mi esposa.
7: Sí.
0: 10년 전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산은 계속 활동 중입니다. 활화산 아래에서 사는 것 좀 위험하지 않나요?
7: No tiene miedo vivir aquí, tan cerca de un volcán todavía ese. Tiene...
8: No. Y otro es también que no es fácil dejar años de vivencia aquí, el lugar que te vio nacer. No es fácil. Sí, entonces... Pero ya nos hemos acostumbrado, es parte de nuestra vida, el volcán Sabancaya. Sí.
0: 활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이처럼 담담할 수 있는 건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사람들은 강과 바다처럼 화산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연. 사방카야 화산은 이곳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콜카 캐년을 가는 날
9: 콘돌 전문가님을 만나기 뵙기를 했거든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만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오시네요. 네. 지금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오시는데 세상 사가리오 게다.
10: Hola, yo. ¿Cómo estás? Buen día.
9: Gracias, buen día. Gracias por acompañarse. ¿Eso qué es?
10: Es justamente la pluma del cóndor.
9: 엄청 큰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실물 처음 봤거든요.
10: El cóndor?
9: Sí.
10: De envergadura tiene 3 metros.
9: 깃털도 장난이 아닌데요? 자, entonces, vámonos.
10: Vamos, vamos,
0: vamos. 콜카 캐년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콘도르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콘도르를 보기 위해선 더 높이 전망대로 가야 하는데요. 전망대는 해발 고도 3,300m 가까운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차를 타고 산을 오르자 콜카 캐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적곡으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골짜기가 두 배 더 깊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는 깊이가 무려 3,000m 이상. 콘도르 같이 큰 새가 활강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9: 이 콜카 캐니언의 높이가 짐작이 안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0: 전망대가 있는 협곡의 수직 낙차는 1200m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깊이에 압도당합니다.
9: 지금까지 3번 정도 여기 와서 모르기 위해서 3번 정도 왔는데 한 번도 못 왔습니다.
0: 협곡에서 상승지류가 나타나는 이른 아침 시간이 콘도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9: 날아갔어. 저기 콘도르 또 나르네요, 계곡 사이로.
0: 날개를 펼치면 최대 3.3m가 되는 거대한 새, 콘도르. 안데스 사람들에게 콘도르는 하나의 전설이자 상징. 영웅이 죽으면 콘도르로 환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영웅의 영혼을 간직한 새라니 얼마나 신성한 존재일까요? 광활한 협곡을 거침없이 활강하는 안데스의 전설의 새. 다행히 오늘은 콘도르를 볼 수 있었습니다.
9: Muy bonito.
2: Sí, sí. Pues es impresionante. Además están súper cerca.
9: Muy cerca.
2: Sí, muy cerca. Oh.
0: 콘도르는 영혼의 새로 불리기도 합니다. 콘도르를 통해 신에게가 닿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9: Señor Zacario, ya siempre viene aquí mirando cóndor.
4: Sí, todos los días.
9: Todos los días, sí.
4: Para el peruano, sobre todo para el andino, significa quien conecta
9: el mensajero
4: de los vivos hacia los dioses.
9: Ah. ¡Oh! ¡Cóndor! ¡Cóndor! ¡Cóndor! ¡Mira! ¡Cóndor, la han visto!
2: ¡Cóndor a la vista!

0: 콘도르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닙니다. 신의 정령이자 거침없는 자유. 그래서 콘도르와 만난다는 것은 안데스의 세계관과 만나는 것. 콜카 캐년에서의 이 아침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페루 남부의 작은 마을 마라스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염전이 있어서인데요. 마라스 마을 광장에서도 소금을 싣고 가는 당나귀 동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페루에선 이 염전을 살리네라스라 부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1: 치차로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냄새가 또 발걸음을 좀 멈추는데요.
0: 치차로는 튀긴 돼지고기인데요. 쿠스코 인근 지역에서 주로 점심에 먹습니다.
1: 이거 맛 좀 한번 보라는데요. 아, 그렇죠. 아, 갈리데, 갈리데.
2: 우와. 이게 간이 딱 맞는데. 낮저름하니.
1: 야, 이따가.
3: 살데마라.
2: Por usar sal de maras, va a estar mucho más rico.
0: Claro. 맛을 보고는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접시에 7,000원 정도 하는데요. 보통 치차로는 마늘과 감자, 양파 절임과 함께 먹습니다.
1: 장난이 아닌데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0: 특히 일요일이면 이렇게 노점에서 치차론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간이 딱 맞네요. 짭짤하네. 마라스에 왔으니까 또 마라스 소금을 또 감냐.
0: 안데스 소금이라니. 감자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2: 저도 꼭 살리네라스에 가서 소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꼭 보고 싶네요.
0: 일단 치차론을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라스는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을입니다. 어딜 가나 쉽게 염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1: 나 consulta ustedes trabajaban en puesto de sal de maras?
4: Sí, trabajamos.
1: Wow. Sigue trabajando?
4: Sí, claro.
1: Wow. ¿Cuántos años tiene usted?
4: Seis, pues no más tengo.
1: ¿Eh?
4: ¿Cuántos años?
1: ¿Cuántos años?
4: 60,
1: ¿cuántos años?
4: 67 años. 82 años.
1: 82. ¿Sigo trabajando en pozo?
4: Ya no. Ya no. Mis hijos.
1: Ah.
4: De todo, sí. Más, de nacional, de todo, sal de más, mejor. De todo. Tenga la, todo el país está repartiendo sal.
1: ¿Cuántos pozos tiene usted?
4: Calculando. Seis pozos más.
1: Ya, entonces me puedes llevar a tu pozo.
4: Nombre, claro.
1: Ah, eso ya, ya sí, ya, ese ya, sí. Ya.
0: Maure에서 염전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Cuánto tiempo llegas hasta el pozo?
4: Una hora.
1: Una hora. Todo el camino usted.
4: Camina una hora.
0: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염전까지 걸어서 일을 다니는데요. 염전으로 가는 길. 주변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한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 Ernesto, como ya diario camina una hora para ir al pozo.
4: Caminando en barro también caminando nomás.
1: Ah, entonces con caminar con bonito paisaje no te cansas.
4: No me canso nada. Caminando no me canso nada.
1: Sí, ya.
0: 마을 사람들이 매일 걸어 출근하는 길. 천천히 걷다 보니 한 시간이 좀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흰 눈을 뿌려놓은 것 같은 소금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처럼 이어지는 칸칸의 염전. 약 5천여 개의 소금 웅덩이가 멋진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잉카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연 염전. 여기가 바로 살리네라스입니다. 이 소금밭은 칸칸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소금밭은 자식에게로 대물림됩니다. 바다도 없는데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 엄청 짠데 이거 바닷물도 더 짜요?
0: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기 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던 암염이 지하수에 녹아든 것인데요. 그 물을 증발시켜 얻은 것이 바로 마라스 소금입니다.
1: 이 SF가 고세차 쌀?
4: Sí, con, recién va a cosechamos.
1: Ah, recién. ¿Qué, de ese qué mes?
4: De este mes vamos a cosechar, entonces, recién. Si no cuelo bien, entonces se va a caer los pozos todos abajo. Nosotros somos sargentos, entonces tenemos que cuidar todos los pozos.
0: 염전마다 주인은 다르지만 관리와 판매, 수익 배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함께합니다.

0: pregunta, pregunta.
1: ¿Qué tal?
2: Buen día, buen día.
1: Sí.
3: ¿Los Denan conoce bien?
1: Sí.
3: ¿Sí? ¿Usted me puede contar tal vez sobre sal de Maras? ¿Por qué es la mejor sal del mundo?
2: Por minerales, contiene el piso. Y la misma agua salada también tiene minerales.
3: Oh.
2: Es por la extracción artesanal.
3: Ya.
4: 좁고 가팔라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방식은 잉카 시절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3: 어, 무릎이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를 굽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4: 수확도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합니다.
3: Mira, como ya te ves muy incómodo, esa doblado tu cintura, no, así.
1: Este, así como que montó el pin.
3: Ah.
1: Claro. Sale un rastrillo así, para entonces, para esto así. Montón así, ¿sabes? Hasta de usted más saca jóvenes, harto. De usted no sacas poquito, no más ya pintando.
4: 염전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라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자 동료. 안데스 케추아 문화에는 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돕고 내일은 당신이 나를 돕는다는 뜻인데요. 고된 작업을 천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바로 아인이가 아니었을까요? 마라스 마을을 떠나 이번엔 페루 북부로 갑니다. 이키토스는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존 강 때문에 육로로는 접근이 어려워서입니다. 지구 최대의 열대우림 숲.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오늘은 그 아마존의 한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선 우선 이키토스로 가야 하는데요. 이키토스는 아마존 유역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키토스 외곽. 마을 전체가 강 위에 떠 있는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을로 갑니다.
3: 와, 여기가 벨랭 수상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물 위로 나 있는 나무 다리를 해서 건너가야 돼요. 제가 가다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배를 빌려서 조금 더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 마을엔 길이 없어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3: 나올라. 고맙습니다.
5: 고맙다.
3: 아, 아키스,
5: 이제
3: subir el bote?
5: Sí. Un recorrido así,
3: así. Ah, ¿tal vez usted tiene bote?
5: Sí.
3: Este es el río, la conocimiento acá también.
6: Acá es, debe tener sus 5 metros, acá, pero más allá sí es común.
3: Pendiente. ¡Grande la banda!
4: 종종 배사고가 있어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3: 우리 제임스 형님. 어, 감사합니다.
6: 나비, 너무 약국사이다.
3: 하나 왔다며.
6: 나비? 야. 아, 약국사.
3: 아,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 페루 경찰님.
6: 미안해, 갖고 온 것도 되고.
4: 치안관리는 물론 안전관리와 구조활동까지 모두 경찰 업무입니다. 강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벨린 수상마을. 정확한 인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0: 여기에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물탱크가 있어요.
1: 지상마을과 마찬가지로 교회부터 학교까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동수단이 자동차 대신 배라는 것. 배를 소유한 주민도 있고 택시처럼 돈을 내고 배를 타는 주민도 있습니다.
0: 올라 올라 아돈 대반 아까 이 농촌에서 미라도 떠나라 그랬잖아 가면 이제 바 아프리카 한 곳에서 이 마시면은 꽌도 빠가 이제 육개를 이다 운동이야 마사야 마사야 빠가 이거 보내 아 어떤가
2: Hasta
3: el fin, igual
2: no
3: pagan. No, más abajo
2: cuesta
3: 3 soles cada uno. ¿Será difícil para
2: llevar al colegio? ¿No? Sí, él estudia en jardín
3: acá, en vuelta. ¿Su jardín también está flotante? Ah, sí, casa, así, alto. Alto, encima de agua.
2: Ajá.
3: Oh, ¿y cuántos años tiene?
0: ¿Cuántos años tiene? ¡Oh, César! ¡César!
3: ¡Venga, y sí, cuando!
0: ¡Que tenga un buen día, feliz!
1: 우기엔 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가 없어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이때 마을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 남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우기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물 위에서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배 택시를 묻는 캡치 씨의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의 집 역시 기둥을 올려 지은 수상가옥입니다. 집 아래는 자연스럽게 선착장이 되네요.
0: 안녕하세요. Mucho gusto, señora. ¿Qué tal? Señora, ¿qué tal? ¿Dónde tiene usted? 80. ¿Conoce ella?
4: Sí, es mi suegra.
0: ¿A su mamá?
4: Sí.
0: 저희 보팅은 4대가 있는 건데 한 집에 와 장난 아닌데요?
3: 이 꺼져서 되는 건데?
4: 떴어요.
3: 얘기해는 제 얘기해요. 네.
0: 와. 야, 해굿. 아, 딱 맞춰서.
1: 멋진 해군이 될 것 같죠? 집안일에 쓰이는 생활용수는 대체로 강물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여기선 강이 마을이자 길, 빨래터이자 목욕탕이 됩니다. 그렇게 한나절 수상 마을에서의 삶을 경험해 봤는데요. 처음엔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싶었는데 막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니까요.
0: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 물이 너무 차가워 지금.
5: 아이고, 내가 뛰다시피.
0: 아, 거짓말 생기네, 나오고. 뛰어서?
1: 물 위의 삶, 어떠신가요?
6: Personas, no sé qué pensarán, pero yo me siento feliz viviendo en las balsas. Sí, muy feliz, tranquilo, algo fresco, te bañas al momento que tú quieres.

0: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누구신가요?
2: 우리 아내입니다.
1: 멜로디를 보자마자 왜 주셨어요?
2: 아우, 저는 그냥 와이프한테서 빛이 막 빛나서 반짝 반짝.
3: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0: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4: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4: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0: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3: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랑
7: 그 검사 다 하면
8: 얼마나 좋게.
9: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0: 안 깨도 되네.
9: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12: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3: 심장이 뜨는 게 느껴지고요.
14: 아, 너무 행복해요.
12: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터키 겨울은 어떤 빛깔일까요?
15: 안녕하세요.
16: 와.
12: 고대 문명이 빚은 찬란한 유산과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시간 여행지.
17: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시작을 처음 봐요.
12: 이스탄불 구석구석. 와! 생생한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푸근한 인심으로 맞아주고 흥이 넘치는 사람들. 신비로운 매력으로 여행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땅. 저는 지금 이스탄불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8,000km,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터키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갈 목적지는 터키 남서부에 자리한 데니즐리입니다. 데니즐리는 터키를 여행할 때 한 번쯤 들러보는 하얀 온천, 바로 파무칼리가 속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파무칼리보다 현지인들에게 더 유명한 데니즐리의 명물을 찾아보려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17: 어머머, 저기 지금 밭 좀 보세요.
5: 닭을 크게 동상처럼 만들어놨네요. 오, 되게 씩씩하게 생긴 닭을.
12: 시내 중심부 광장에 우뚝 선 달개 동상.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주 섬세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닭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7: 우연히
12: 만난 기자분이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5: 울기 시작하더니 끊이질 않네요. 이렇게 긁게 우는 닭이 있다니. 니에부카다 우즈 르테르보.
10: 우젤리오. 우젤리오. 우즈는 데니스
7: 우젤리오. 바이나나 카달?
5: 바이나나 카달. 엔 우즈는 분할 내 카달 이테스.
7: 1닭에 카달? 1닭까?
5: 1닭까?
10: 우즈 약 지구수 아니.
7: 1닭에 카달
10: 지구수
7: 아니. 1닭에 카달 지구수 아니. 1닭에
5: 지금 이분들이 일본까지도 오는 닭이 있다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7: 겜체크.
12: 반신반의하는 저에게 닭을 우리를 길게 내보라는 즉석 제안.
7: 1, 2, 3.
16: sizinle alaka şimdi Denizli'ye geldiniz ya. Denizli'yi de tanıtıyorsunuz.
5: Evet.
16: Deniz doğrusu zaten bu kentin simgesi. Siz de çok güzel ötüyorsunuz. Çok güzel öttüğünüz için de biz de sizi burada haber yapacağız.
5: Tamam.
16: Çok güzel öten kişi Koreli misafirimiz.
12: 농담처럼 들었는데 실제 터키 지역 신문에 데니즐리 닭처럼 길게 우는 한국인으로 기사가 났답니다. 그런데 길게 우는 닭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기자분이 알려준 한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농장에 길게 우는 데니즐리 닭이 있답니다.
16: 호러즈무스 burada. 비디오스 seyrettiğiniz horozumuz burada.
12: 야무진 외모의 데니즐리 수탉. 과연 얼마나 길게 우는지 궁금했는데요.
5: 오늘 준비 울트메신이 백금소. 울트메신이. 하지 마, 야, 울어. 코코! 코코네!
16: 코코도 됐다.
5: 빨리 울어. 얘가 아직도 울 생각을 안 해. 야, 네 기다려도 안 우네요.
12: 촬영한 영상을 들려주며 유도해보는 농장 주인.
5: 아니.
12: 울까 말까 망설이는 수탉. 실제로 보니 재밌고 신기합니다.
5: 이야.

0: 아직 어려서 그렇지 더 크면 1분 가까이도 운다고 하네요.
1: 무슨 올란쉐이는 말이야. 분나르 캐스메즈 비즈니스.
2: 너 그게 세명이지. 그 영어에서 하여튼 족파레 디오너스 캐스젠.
1: 얘네들은 오래 울기 때문에 안 잡아먹는데요.
2: 쉬는 데에 쉬한다 600-700유즈라.
1: 600-700유즈라.
2: 600-700유즈. 700유즈는
1: 지방입니다. 얘네들은 오래 울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많이
2: Denizde horoz zaten denizde mahsus bir şey. Önemli tabii ki. Çok yetiştiriciler var. Yani bu Türkiye'nin birçok yerinden denizde hayran kalıp da horoz isteyenler var. Onları gönderiyoruz veya gelip alıyorlar, üretiyorlar.
1: Bakteri çokça öyle uğruyor. Bunlar da Hintley'de
2: uzun öter mi? Yok. Bu da.
0: Onun ötüşü. Denizli'ye선 칠면조보다 달기 한수 위랍니다. 봄을 재촉하는 농촌 들판.
1: 어머, 와, 저기 지금 닭을 떡하니 걸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머. 내려봐.
3: 내려봐. 처음 한시간 30분 했었어요.
1: 맨 거리는 게 해줄래? 네,
3: 맨날은.
1: 끝나면 내 대학 교수님.
3: 그 데니즈리는 노알 타옥, 계산 타옥을 하고.
1: 잠깐만.
3: 저희 타옥 몇 세는? 오늘 단들이 예쁘지 않고요. 더우 비즈 보다 피시는지.
1: 그럼
3: 피시. 예, 이제 제가 시댁에는 이해는 되는데.
0: 그런데 요리를 마당에서 합니다.
1: 어.
0: 달군 숯을 덜어낸 다음에 깊은 화덕 안에 음식이 담긴 냄비를 넣습니다.
1: 어, 여기다 이제. 아, 여기다 지금 닭을 넣어. 아, 닭을 여기.
0: 이제 생닭 두 마리를. 철사에 꽤 걸어주는데요. 어떻게 요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1: 조각. 어, 이 아저씨 막 한 손으로 집으시네요. 와, 장사네 장사.
3: 오케이.
1: 와, 뭐들 여기다 덮으시네요.
0: 무거운 쇠뚜껑으로 화덕을 덮은 후 공기가 새어나지 않게 진흙으로 주변부를 막아줍니다. 그야말로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1: 이 테르미 나죠.
3: 게르케.
1: 아, 뭐 이제 다 됐나 봐요.
0: 마지막으로 덜어냈던 달군 숯을 올려줍니다. 달기 익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리가 되는 동안 분주하게 농장 일을 하는 아주머니.
1: 와, 아주 크고 예쁜 소가 있네요. 야, 후, 빼라봐.

0: 야,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오라이브 코인.
1: 터키 조선이 사람 말도 알아듣는 걸까요? 덩치는 큰데 순하게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닭 요리가 다 된 모양입니다. 아저씨가 뚜껑 위에 숯과 흙을 걷어내면
2: 자, 이제 드디어 열립니다. 개봉 박두! 오! 야! 우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요? 이야! 자, 이제 초종닭이 나옵니다. 오!
1: 육중하고 단단해 보이는 대누리 통닭구이.
2: 껍질도 아주 그냥 파삭파삭할 것 같아요.
1: 땅속 화덕에서 장시간 구워 보기 좋게 익었습니다. 농장 앞마당에 차려진 멋진 식탁. 그리고 정말 맛있게 닭 구이를 드시는 아저씨.
2: 야, 진짜 보기에도 정말 연하게 잘 익은 것 같죠? 진짜 맛있을 것 같네. 아, 정말 살이 아주 연하고요.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야, 진짜 맛있네요. 대리질 토종닭.
3: 난 바바라를 걸어서 초코스너트요. 아. 대리질 니냐다 메쉬.
2: 시스 탁미 내딘 것 같아요. 니냐서 무슨 어떻게 하죠? 보내주시겠대요, 진짜. 아, 이런.
3: 내가 초코스 노선 난 내뱉음 했으면 언나서로 바이럽 드시오 허러스.
2: 아, 그럼.
3: 자옥다 예치드리오스 그 저희다고 노알 예치시오 레시파람디 옷라르나 베스니 오는 뭐 칠틱 다옥라르난 척 파하라. 그치 갔다 파하라.
2: 유모터스 파하라?
3: 유모터스인다 파하라 사티오르스. 언날 척 노알 올디 친 척 레제티 어른 나게 치면서 사가리어졌어.
1: 유쾌한 아저씨 부부와 함께한 대니질 닭 맛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뭐 시작하는
4: 기대.
2: 행복한 오늘.
1: 즐거운 만남이 이어지는 터키 겨울 여행.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저는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트라부존으로 향합니다. 흑해에 맞닿아 있는 트라부존은 한때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중동과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거점이었기 때문이죠. 마침 출항을 준비하는 배가 있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2: 지금 저한테 이 옷을 입고 배를 타라고 하세요.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야, 잠깐만. 셔리 기세 먹으러 먹어.
5: 오늘 이 오늘 제 운동 바.
2: 자, 이게 거의 뭐 봄비 바지 같은 거네요.
1: 작업복을 갖춰 입으니 진짜 어부가 된 느낌입니다.
5: 약시 좋기세요.
2: 열책
5: 발록 좀.
2: 제가 진짜 어부같이 보인다는데.
5: 데니즈의 발록 나서 붙어졌어. 나서 체계졌어.
2: 다음 인샬라 이트터잠.
5: 인샬라 이트터잠.
2: 자, 흑해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사는지 제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0: 흐린 하늘과 검은 바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져 저는 서 있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1: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안 심각하다. 다 해놓으세요. 이게 나는 없어요. 아, 진짜
0: 한참을 달리던 배가 빨간 부표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미리 그물을 내려놓은 곳에 도착한 건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물고기가 올라올지 한껏 기대가 됩니다. 커다란 가오리가 첫 주인공.
1: 와, 저 입질 보세요.
2: 이스프는 예비어로스프는 예비어로스프는
0: 터키 사람들은 가오리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오리를 보내고 잡아 올린 건 작은 물고기들. 흑해에서 잡히는 함시라는 터키의 멸치종입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흑해의 겨울바다에선 작은 어종들이 주로 잡힌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오늘은 바람이 심해서 더 이상 조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1: 아, 메리타고 나온 게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잡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0: 그래도 사진 촬영을 하며 즐겁게 마무리하는 트라부존의 어부들. 마음만은 풍성하게 항구로 돌아옵니다. 인근 식당을 찾았는데요. 바다에서 봤던 작은 물고기 함시입니다. 전분 가루를 묻혀 프라이팬에 튀겨내는 흑해 명물.
1: 엄마, 엄마 좋아하고 아직 따뜻해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0: 흑해가 주는 선물입니다.

0: 저는 아나톨리아 고원,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눈길은 이어지고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 녹록지 않은 겨울 여행. 마침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아파한군 기레비드님. 아, 축대시키레드님. 잠깐 좀 들었다 갈게. 몸 좀 녹이고요. 따뜻하다. 오, 장작불이 아주 따뜻하고 잘 타네.
0: 난로와 물통을 연결해 온수통 역할을 합니다.

0: 있네. 끼가 가지네.
1: 야, 지금 얘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2: 빨리 닦대.
1: 지금 얘가 따뜻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제품에서 아주 가만히 얌전하게 있네요.
3: 강아지와 같이 불을 쬐는 사이 제가 주문한 요리가 익어갑니다.
1: 지금 이게 여기 밀가루 넣고 지금 빈대떡을 여기 굽고 있네요. 여기 소뚜껑 같은 거 위에다 놓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팬인가 봐요. 이게 지금 터키식 빈대떡입니다.
3: 주인에게 부탁해 그 속을 들여다봤는데요. 얇은 밀가루 위에 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괴즐레메라 부르는 터키식 빈대떡인데요. 소뚜껑처럼 생긴 화덕에서 만드는 간식이랍니다. 괴즐레메는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제맛.
1: 사실 이거는 체면을 버리고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지금 너무 제가 추위에서 떨다 와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먹으니까 아 몸이 너무 좋아.
3: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아나톨리아 고원.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의 눈길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과 쌓인 눈 때문에 결국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9: 와 시원해.
8: 스텔라 냉떡볶이.
10: 20m.
1: 20m 해야 돼. 아치균데.
3: 눈을 치우는 제설차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더 이상 산을 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길을 돌아나가 인근에서 숙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켜진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방이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1: 깜깜한 방에 밤에 여기 도착했는데 다행히 방이 있나 봐요.
11: 내려 당기셨어요?
1: 미스 제 고래 당기려고 고래 와
3: 아늑하고 깔끔한 방안. 하마터면 눈에 갇혀 오도가도 못할 뻔했는데 안도의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1: 저 물소리 들으면서 이 산속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3: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아늑한 숙소. 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0: 밤이라서 몰랐는데, 야, 와보니까, 뭐야. 물소리, 새소리, 기도 너무 좋고요. 야, 정말 좋아요.
1: 지난 밤, 자장가가 되어준 물소리의 정체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물을 가지고 나타난 청년.
2: 어? 지금 여기서 낚시를 하시나 봐요?
3: 와, 이게 지금 뭔가 잡히네. 와!
1: 신기하게도 그물에 고기들이 금세 잡혀 올라옵니다. 알고 보니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두어 송어 양식을 하고 있답니다.
0: 야, 손님.
4: 이제.
1: 덕분에 오늘 아침은 고소한 송어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 달궈지길 기다렸다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송어를 석쇠에 넣고 굽는데요. 굽는 동안 살이 마르지 않게 올리브유를 틈틈이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구운 송어구이.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근사한 아침 식사를 즐겨봅니다.
0: 야. 근데 막 이렇게 경치도 좋고, 막 공기도 좋고 이러면서 수영장을 이렇게 전세내가지고요.

폭설이 가져다준 뜻밖의 행운을 만끽하며 저는 거친 협곡을 따라 토로스 산맥 너머에 있는 새로운 목적지로 향합니다.

0: 한반도보다 3.5배 넓은 면적을 가진 터키는 지역에 따라 기후도 다르고 풍경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동경과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키죠. 터키 북동부에 자리한 카르스는 평균 고도가 2000m에 달하는 고지대로 겨울이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실크로드 상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혹한의 땅 카르스. 이곳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기차역입니다.
1: 그르칼레, 앙카라.
2: 이거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꼬박 하루를 앙카라에 가는 사람들은 기차에서 묵어야 되나 봐요.
0: 버스보다도 오래 걸리는 완행 기차. 저도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카르스를 출발해 동부 아나톨리아를 횡단하는 눈꽃 열차는 좀 느리더라도 색다른 낭만을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2: 우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0: 특히 침대칸은 원룸을 옮겨놓은 듯 세면대부터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죠.
2: 쉐이크레베리. 저희한테 이렇게 지금 저한테 오늘 뭐 침대포 같은 거 이런 걸 다 주시네요.
0: 깔끔하게 침대포를 깔아주는 서비스에 감동하긴 좀 이릅니다. 맛있는 간식까지 챙겨주니까요.
2: 이게 순식간에 아주 편안한 잠자리가 만들어졌어요.
0: 기차에서 보낼 오늘 밤이 기다려집니다. 설렘 가득한 여행길에선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되기 마련이죠. 소문대로 침대칸은 젊은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잠시 허락을 받아 기관실에 올랐는데요. 기관사도 감탄하는 터키의 겨울 풍경. 저도 잠시 빠져들어 봅니다. 동부 산악지대에서 출발해 새하얀 평원과 계곡을 끼고 도는 눈꽃 열차. 제 마음에도 눈이 내린 듯 눈부시게 달려갑니다. 출출해지는 시간, 식당 칸에 들렀는데요. 여느 레스토랑 못지않은 메뉴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살짝 주방을 방문했는데요.
2: 지금 여기 집이 은스가라 쿄페라는 음식인데요. 이게 소고기로 만든 음식인데 지금 손님이 주문한 그런 요리인가 봐요.
0: 주방에서 고기를 익히고 채소를 손질해 바로바로 만들어냅니다.
1: 제가 막 덜컹거리는데 토마토를 아주 잘 쓰시네요.
0: 흔들리는 구간에선 다리로 중심을 잡아가며 음식을 만드는 요리 고수이십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냈나요? 혼자 먹기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 옆 좌석 승객들에게 합석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고 여행의 추억이 쌓이는 완행 열차. 극한 겨울이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아시아의 끝이자 유럽의 시작인 터키. 그 중심에 이스탄불이 자리해 있습니다.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천 년 동안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해온 이스탄불.

0: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만나 다채로운 도시의 빛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죠.
1: 이스탄불이 동서양의 접점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종착역이었고 모든 상인들이 여기 모여서 온 세계 진귀한 물품들을 팔았던 바로 그 시장입니다.
0: 터키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
1: 진짜 얼마나 미로같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저 뒤에도 다 지금 길이에요.
0: 출입구가 20여 개나 되고 5천여 개의 상점들이 한데 모여 있어 길을 잃기 쉬운데요. 좀 헤매도 시장을 거닐며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시장 안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 시장 안에 이 발수가 있어요. 이발소 옛날 이발소네.
0: 호기심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1: 예쁘게 제가 깎아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여행하시느라고 머리가 산발이.
2: 맨 이름 압둘라.
3: 압둘
2: 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0: 자신감 넘치는 터키 이발사 아저씨의 빠른 손놀림.
2: 아, 신이 컴플레, 컴플레, 제로, 컴플레, 피니시야, 컴플레 제로.
1: 네, 컴플레 제로.
2: 야, 제로, 제로.
3: 머리?
1: 아, 예. 사실은 두클레제
2: 두클레제, 개면 두클레제. 캐, 캐버려.
1: 지금 나중에 좀만 있으면 피니 머리 다 빠져가지고.
2: 비비, 비비. 비비.
1: 머리 다 빠져서 대머리 될 것 같아요. 대머리 아가. 대머리 아가 될 것 같아요.
2: 마샬라, 오, 마샬라. 마샬라.
0: 말이 안 통해 어안이 벙벙한 피디.
2: 브라틱 베규젤. 네몸 콜라냐. 마사지. 야. 마사지.
1: 이거 되게 따가운데.
2: 오케이. 오케이.
0: 모든 서비스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 자, 지금 이 그랜드 바자르예요. 압둘라 이발사 아저씨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훌륭한 작품.
0: 발길 닿는 곳마다 낯선 즐거움이 함께하는 이스탄불. 복잡한 도심을 살짝 벗어나 거리를 걷는데 상자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1: 다섯 개를 들고 가시는데 어머 여기 다 지금 새요. 비둘기.
3: 다 썩었네. 써요.
1: 다 비둘기를 들고 가시죠.
0: 상자에 새를 넣어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새를 사러 온 거랍니다.
1: 야, 진짜 새가 많다. 다 비둘기네요. 비둘기, 비둘기. 근데 비둘기가 굉장히 다양해. 색깔도 그렇고. 이스탄불에서 이런 새 시장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장난이에요.
0: 애완용으로 새를 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를 사고 파는 이스탄불 새 시장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채로운 비둘기들.
1: 우리가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얘네들이 시리아 쪽에서 온 비둘기래요.
0: 가까이서 보니 키우고 싶을 만큼 예쁩니다.
2: Harbi. Şimdi burada bırakacağım, eve gidecek.
1: Aa, siz de bineceksiniz.
2: Eve.
0: İrokke 날려보내도 새들이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1: 어, 진짜 가네. 근데 에미니 지내는데.
2: 순덕사대대.
1: 여기 80km래.
2: 5km.
1: 5km 정도 떨어졌다는데 얘는
2: 진짜 15 찾아온다? 15 dakika. 올리비아 신고래.
0: 새를 키우는 할아버지는 선뜻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노부부와 아들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할아버지가 키우는 새들의 보금자리인가 봅니다. 비둘기 박물관의 온드.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새끼도 있습니다.
1: 얘가 지금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비둘기 새끼예요.
0: 아파트 베란다에 조성된 새들의 세상.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2: 비스 genellikle bütün hayvanları seviyoruz. İnsanlar olduğu kadar da o da benim ayrı bir sevgim, hobim.
0: 할아버지가 건네는 차 한 잔 마시며 한가로이 새들을 구경하는데요. 갑자기 새들을 멀리 쫓아버리십니다.
2: 온라인 her gün belli zamanlarda uçması gerekir. Değilse uçamazlar. Kanatları tabii ki antrenman oluyor.
0: 새들을 위해 운동까지 시켜주는 세심한 배려. 진짜 가족처럼 돌보십니다.
2: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İstanbul'da bir ayrı bir güzellik var zaten. Onun için dünyanın tercih ettiği şehirlerinden bir tanesi İstanbul'dur.
1: Biz de İstanbul'u çok seviyoruz.
2: Teşekkür ederiz. İyi yolculuklar dileriz. Sağ olun. Hadi. Sevgi seni. Sarılmak istiyorum. Hoşçakalın. Hayırlı olsun.
0: 이제 저는 푸른 지중해로 달려갑니다. 터키 서남부,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지중해. 제가 찾아온 곳은 지중해 중에서도 해변이 아름다운 페티에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하는 지중해.
1: 해안 파도가 너무 크고 이게 바로 지금 지중해의 매력이잖아요.

0: 하늘에서 지중해를 볼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컵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내서 생애 처음 하늘을 나는 모험에 도전해봅니다.
1: 유카르 치큰자 역대 규제미 만자라스 규제미 전부 규제미 아름답다는데
2: 진짜 예쁘다.
1: 진짜 예쁘다.
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0: 제 발 아래 펼쳐진 지중해의 멋진 풍경. 제 마음도 페티의 바다처럼 푸르게 물들어갑니다.
1: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실제 봐야 돼. 와.
2: 살아있다는 기분이 이런 거죠.
3: 제가 본 풍경 중에 이곳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4: 손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률 3위. 사망률 또한 폐암과 간암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장암. 하지만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소리가 없다. 검사를 하기 전까진 모르고 산다.
3: 전혀 없었어요.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뭐 주기적으로 잘 갔었고 뭐 크게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4: 먹기도 너무 잘 먹었고요. 소화도 너무 잘 됐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5: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막 식은땀이 흐르고 또 구토도 나고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2: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심하는 그 순간.
6: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

0: 거했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 위험한 착각을 불러오는 용종.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용종이 있다.
2: 어떤 용종들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용종의 개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 일반 용종처럼 볼록하지 않고 대장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 발견하기도 까다로운 용종. 암으로 돌변하는 속도도 빠르다.
3: 그게 톱니바퀴만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몇 개월 만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4: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1: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력화시키는 존재. 거기엔 톱니 모양 병변이라 불리는 SSL 용종이 있다. 사각지대 용종도 꼼꼼히 찾아내는 진단 내시경과 점막하 박리술의 명의 김진수 교수. 치명적인 암의 경계에서 최선의 수술을 선택하는 대장암 수술의 명의 김형진 교수. 보이지 않는 암세포로부터 환자의 삶을 지키고 있는 두 의사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장암의 숨은 위험들을 살펴본다.

0: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상황. 치과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황광복 씨.
1: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갔다가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넘어갔어요, 목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가정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주일 지나니까 대장으로 내려갔어요. 또 2주가 지나도 또 대장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고요.
0: 어쩌다 삼킨 임플란트 나사. 다행히 대장 내시경을 하며 이 나사를 꺼내긴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것은 나사만이 아니었다.
1: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뭐 21개가 있대요.
2: 21개요?
1: 네.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0: 게다가 나이 68에 대장 속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생애 최초라는 것.
1: 안 했어요, 한 번도.
2: 왜 한 번도 내시경 해본 적이 없었어요?
1: 16년 전에 외국 갈 때는 한번 하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겪고 뭐 하면서 이제 늦어졌죠.
0: 이러다 덜컥 대장암을 만나는 건 아닐까. 황광복 씨 걱정이 크다.
3: 네, 안녕하세요. 황광복 씨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이시는 네, 사진 보이시죠?
1: 네. 네,
3: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장 쪽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물은 뺐는데요. 근데 저희가 대장 시험 하다 보니까 대장의 혹이 용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혹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커가지고 좀 한 시야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1: 되게 크네.
3: 굉장히 큰 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 용종들은 그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됩니다.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작은 혹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0: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용종. 대장 곳곳에 흩어지듯 많다.
3: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불행증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물을 삼켜서 그러신 것도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봤던 대장 시험을 하시게 되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이 될 수 있는 다발성 용종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0: 이름하여 다발성 용종.

0: 용종. 한참 늦은 대장 내시경 검사다 보니 용종이 보란 듯이 커가고 있었다.
1: 인터뷰상에서 본인이 21개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2: 실제적으로 21개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보통 뭐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대장내시경 해본 적이 없다. 긴장합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용종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단순한 용종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기 대장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0: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름 약 5cm, 길이는 1.5m에 달한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하행결장과 S결장으로 구분되고 항문에서 약 15cm까지에는 직장이 있다. 대장은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보다는 노폐물의 전해질과 수분을 빨아들인 후 대변을 만든다. 몸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48시간. 그동안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도 함께 머물기 때문에 긴 대장 어디에서든 용종과 암세포가 자라기 쉽다.
2: 혹처럼 생긴 모든 모양을 용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용종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미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용종의 세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 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그 여러 가지 종류로 현미경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선종성 용종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생애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20개가 넘는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생김새와 크기를 보며 위험한 용종을 가려내는 김진수 교수. 거기엔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 있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
2: 이런 타입의 용종들은 시간이 대부분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암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년 뒤에 이제 암으로 진행됐었지, 아니면 2년 뒤에 됐었지, 5년 뒤에 진행될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다. 오늘 시술에서는 특수 올가미가 사용된다. 황광복 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게 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나사를 꺼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용종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시술은 먼저 내시경관을 통해 얇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를 넣고 용종의 목 부분에 걸어준 뒤 단단하게 조여 잡는다. 이때 순간적으로 특수 올가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용종을 말끔히 잘라낸다.

0: 대장의 벽 두께는 2에서 3mm 정도. 종이 두어 장을 겹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장 천공 없이 용종만을 잘라내야 하는 시술. 의사의 숙련된 손끝과 예리한 판단력이 안전을 결정한다. 김 교수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용종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정상 점막의 형태를 잃고 크기가 가장 컸던 용종.
1: 네, 2번, 3번 동시에 자르겠습니다.
0: 이어서 그 다음 용의자들을 올가미로 거머쥔다.
1: 네 번째 용종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김교수님 세워주세요.
0: 크고 작은 용종들이 차례로 문 밖으로 나온다.

0: 간혹 명종을 철지한 곳에서 뒤늦게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 명종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개수를 제거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오늘 시술에서는 용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큰 것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10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6개월 후 제거하기로 했다.
1: 자, 눈 떠보세요.
2: 네. 끝난 거예요?
1: 아,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주무시는 동안. 네.
2: 몇 개만 뺀거요?
1: 네, 8개 제거됐습니다, 오늘.
0: 떼어낸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되는 선종은 아닌지 분석한다.
1: 선종도 보면은 이제 저도 이형성,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선종성 용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병리 조직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단순 선종이 아닌 고도 이형성 선종, 암에 바로 직전인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 대장암 세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확진 과정, 병리적으로 현미경으로 봐서 미세한 그런 어떤 악성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용종은 암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
3: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악산이라고 있어요. 하장도성. 거기에서 안내소에서 일을 하는데 산이 꽤 높습니다.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내려와서 그 소방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0: 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고영환 씨. 대장암이 신호를 보냈지만 설마 했었다.
3: 전조 증상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 한 3개월 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약간 그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좀 뭉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로 위 아래쪽에서 통증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 이거 위경련이 아닌가, 이렇게 그 자가진단을 했던 거죠. 네.
0: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혈변, 복통, 그리고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 등이 있다.
4: 증상 중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변비가 있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설사가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물은변이나 설사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뭔가 배변과 관련돼서 기존의 습관하고 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0: 네. 암덩어리로 인해 장 폐쇄까지 온 상황. 고영환 씨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4: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3: 예, 제가 그 좀 했어야 됐는데 그 분변 자멸 검사인가 그것만 네네,
4: 변 검사만
3: 예, 변 검사만 계속 했었습니다.
4: 거기서는 이상이 없으셨던 거죠?
3: 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4: 대장암이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3: 네.
4: 이제 대장이 이제 암으로 막힌다든지 네. 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장을 막을 정도는 돼야지 네. 증상이 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누워보실까요?
0: 분변 자멸 검사 결과만 믿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안심하고 지냈다.
4: 더 부른 건 아니죠 지금?
5: 그렇습니다.
4: 네.
0: 분변 자멸 검사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변에 섞여 있는 피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접 대장을 보지 않고도 간편하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4: 문제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정상

0: 소견을 보였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이나 용종이 없구나, 정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장암이나 용종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설령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위 내시경은 해봤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간단하게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느낌에서 뭐 별일 있을까? 그러고 그 대장 내시경을 안 했던 겁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2: 다음날.
0: 횡행 결장에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덩어리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장을 막고 있어가지고 상부 상행 결장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덩어리 때문에 지금 변이 못 지나다니고 있고 그 후루는 이제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고요. 상부 쪽은 우리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2: 오늘 수술은
0: 보기에
2: 복강경으로
0: 크기는 한 중간
2: 진행된다.
0: 정도 되는 것 같고.
2: 고영환 씨는 횡행결장에 암이 생겼다. 암덩어리가 대장을 완전히 막아 장폐색이 발생한 상태였다. 막힌 장 위쪽으로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이 심하게 팽창해 있어 복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 수술은 장 청소를 하지 못한 채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된다. 먼저 장각막에 림프절을 포함해 우측 대장과 암이 위치한 횡행결장 일부를 잘라내고 소장과 남은 대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장이 막혀 대장이 심하게 부푼 상황. 자칫 복강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복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 김영진 교수가 조심스레 복강경으로 접근하며 암세포 주변 림프절부터 절제해낸다. 암덩어리가 있는 지점을 파악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대장을 절제해 나간다.
0: 방불도 꺼주세요. 네. 여기 자를
2: 형광물질이 고루 퍼진 것을
0: 네,
2: 보고
0: 됐습니다.
2: 자른 대장에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자동 문합기로 남은 대장과 소장을 붙여 소화기관을 연결해준다. 암과 함께 잘려진 대장은 약 30cm 정도.
0: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 암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결장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동그랗게 장을 막아가지고 변이 못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궤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전형적인 대장암의 소견입니다.
2: 최근 의학계가 새로운 암의 씨앗으로 주시하고 있는 용종이 있다.
3: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돌기형으로 나는 이런 종양이 아니라 지금 넓게 퍼져서 나는 종양의 형태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 일반적인 용종이 아니라는 이 용종 대체 어떤 것일까?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 대장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점액질 묻어 있는 그런 평평한 용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SSL이라고 해서 그좀 다른 종류의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고 해서 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종의 모형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 톱니 모양의 병변 SSL 처음 듣는 용종이다.
3: 그 말씀하신 SSL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4: 네, 크기가 좀 크고 옆으로 많이 자라는 그 용종들 같은 것들은 단순한 증식성이

0: 종종이 아니고 악성도 위험도가 있는 톱니 모양 병변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증식 용종과 달리 그 대장암이 될수 있는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세포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름도 생소한 SSL. SSL이란 대체 어떤 용종일까?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병변을 말한다. 대장 용종은 보통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성과 암이 되는 중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선종은 버섯 모양처럼 주위 점막에 비해 도드라진 양상으로 보이며 대장 전체에 고루 발생한다. 주로 APC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 반면 SSL의 경우 주로 오른쪽 대장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을 보이며 표면에 점액질이 덮여있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 SSL 용종은 조직검사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톱니처럼 들쭉날쭉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여 톱니 모양 병변이라고 부른다. SSL은 일단 세포 변형으로 이형성이 생기면 비교적 빠르게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0: SSL이라는 용종은 영어로는 sessile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약자를 앞에 따서 S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ssile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경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자라는 건 이제 줄기 경자라고 해서 줄기가 없는 모양이다. 즉 아주 평평한 것을 무경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erra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 모양이다. 톱니 모양의 용종이다라고 해서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SL 되는데요. 그 SSL은 그 굉장히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특히 내시경에서 멀리서 보면 거의 대장 정상 점막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주로 왼쪽 대장보다는 오른쪽의 대장에서 관찰이 되고요. 오른쪽 대장에서 관찰되는 납작한 병변이라고 한다면 SSL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붉거나 버섯처럼 볼록한 일반 용종과 달리 SSL은 대장 점막과 색깔이 비슷한 데다 납작하게 붙어 있어 예리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김진수 교수가 SSL을 유심히 살피는 데는 SSL이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WHO에서도 일반 선종과 SSL을 명확하게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0: 점막화 방예술로 절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오늘 시술에서는 후크나이프라는 내시경 칼을 사용한다. 박성준 씨는 오른쪽 대장에서 약 2cm 정도의 납작한 용종이 발견됐다. 볼록 튀어나온 용종이 아니라 평평하게 바닥과 붙어 있고 표면에 점액이 많아 일반적인 용종과는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다. 시술은 점막화 박리술로 진행된다. 보통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로 용종을 묶어 떼어내지만 박성준 씨처럼 일반적인 올가미로 떼어내기 힘든 넓고 납작한 형태의 용종은 후크나이프를 사용한다. 먼저 용종 바로 밑인 점막 하층에 특수 약물을 주입한다. 그러면 점막 하층이 쿠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용종이 있는 점막이 위험한 근육층과 안전하게 분리된다. 다음, 끝이 갈고리 모양인 후크나이프를 이용해 납작한 용종을 포를 뜨듯 정교하게 베어낸다. 이를 점막화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칼끝이 밑에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아 장 천공이나 출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크고 납작한 용종이라도 뿌리까지 통째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0: 점막화 주입합니다.
1: 점막 하층에 특수

0: 수용액을 투입해 SSL 용종을 점막에서 뛰어 올려준다.
1: 그게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괜찮죠? 네.
2: 보고 있어요.
1: 네.
0: SSL 용종은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잘 찾아내는 노련한 눈썰미가 중요하다. 또한 대장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은 채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병변을 통째로 도려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SSL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제거한 SSL 조직은 병리과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인지 정밀 분석하게 된다. 환자의 병변은 정말 SSL 용종이 맞을까? 김진수 교수가 병리과를 찾았다. 내시경 시술 후 병리과에서는 조직을 잘게 잘라 단면 조직을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본다. SSL은 현미경적 소견이 중요하다.
1: 네, 교수님, 제가 이분은 점막가방리스를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증식성 용종인지 아니면 어떤 SSL인지 좀 육안적으로 좀 구분이 좀 어려워서 혹시 병리적 소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3: 지금 여기가 이제 점막 부분인데 점막 부분 글랜드들이 약간 통통하게 커지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글랜드 상피 세포들이 그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것이 SSL이다. 김진수 교수가 정확히 떼어낸 것이다.
3: 이렇게 루멘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뾰족뾰족한 이런 증식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우리가 떼어낸 용종이 SSL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SSL 같은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병변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병리 전문의 그런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이분이 뭐 한 10년 동안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병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SSL이었으니까 향후에 검사에서는 이제 대장암으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검사에서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시험 검사를 할 때 그런 미세한 병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SSL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암으로 성장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4: 배가 체한 거 마냥 아팠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5: 언제부터요?
4: 작년 여름에. 그래서 별로 그냥 체했는가 보다고 약을 먹고 그냥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심해서 병원을 갔죠, 동네에. 그랬더니 아무 이상 설사녀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트레스 장염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스트레스 장염일 것 같은 증상. 그것은 대장암이었다.
1: 복통 등이 네. 있으셔서 이제 네. 검사를 하시게 되셨고 네. 예전에 혹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 5년 전에.
1: 5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하셨는데 네. 그때 뭐 특별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4: 아니, 깨끗하다고.
1: 깨끗하다고 네.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보니까 네. 그 대장 이제 오른쪽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우측 네.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악성 질환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4: 네.
0: 이럴 수가 있을까? 5년 전 대장 내시경에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새 암이 자란 것일까?
1: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5년 전에 대장암 검사했는데 그때 이상이 없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전에 대장암 시했던 분들이 5년 만에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총리 뭐

0: 모양의 병변이라는 SSL이라는 그런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종과 달리 좀 빠른 시간 내로 대장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정진수 씨 대장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SSL이었다. 대장 내시경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이별하기 따로 없다. 정진수 씨가 이번에는 대장 항문외과 김용진 교수를 찾았다.
2: 대장에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헐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가 잘 보이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이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보면 우측 대장 결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대장에 이렇게 D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쯤 돼요, 위치가. 요 부분에 아까 그 덩어리처럼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1: SSL이 잘 생기는 오른쪽 대장. 정진수 씨도 바로 그곳에 대장암이 생겼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3: 나한테 이런 게 있으려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뭐 혈압도 없고 다른 거는 질병이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4: 5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완전히 깨끗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엄마도 이제 안심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맨날
1: 얘기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대장암. 거기엔 SSL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었다.
0: SSL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중간암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3년 전에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용종도 없고 아주 정상이었는데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중간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에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 이유가 SSL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대장암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SSL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김영진 교수가 수술을 준비한다. 복강경으로 진행하려던 수술. 그런데
2: 일단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봤는데 지금 이 복벽에 쭉 유착이 너무 심해서 조금 돌려볼까요? 지금 장갑막하고 소장이 복벽에 지금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너무 심한데? 지금 유착이 너무 심해서 아마 개복으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보다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개복으로 전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20년 전에 소장을 잘라냈던 환자. 예상은 했지만 배꼽과 자궁까지 복벽에 붙어 유착이 심한 상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수술할 공간이 없을 정도. 급히 개복 수술로 전환한다.
2: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와, 소장도 다 붙어 있고.
1: 흔치 않은 경우다. 정진수 씨의 암은 오른쪽 대장인 상행결장에서 발견됐다. 암의 크기는 7cm 정도. 대장 내시경에서는 암 병변 위를 점액이 덮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무경성 톱니 모양 병변, 즉 SSL 용종에서 발생한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수술은 먼저 복부를 절개해 들어가 림프절을 포함해 암이 위치한 우측 결장을 제거한다. 다음, 소장과 남은 횡행 결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0: 주세요.
1: 개복 수술은 손길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김영진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개복 수술을 선택했다.
0: 유착이 진짜 심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네. 몇 년에 한번 보는 것. 이 정도면은 평소에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1: 김 교수가 엉겨붙은 장기들을 일일이 정리해 나간다. 유착을 떼어내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시작된 대장 절제. 암이 있는 대장은 자르고 자동문합기를 이용해 소장과 연결해 소화기관이 이어지도록 해준다. 대장은 일부가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대장이 적응하며 예전의 기능을 대신한다. 암과 함께 잘라낸 대장은 25cm 정도.
0: 지금 덩어리는 이게 지금 덩어리입니다. 자루 크기를 재보면 한 7 곱하기 한 4cm 정도 되는 덩어리고요. SSL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에 사실은 좀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점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SSL에서 생긴 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 암덩어리는 조직 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보고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게 된다.
2: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비교적 초기인 1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2기하고 3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과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병합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4기 전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야 되고 예후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 대장은 늘 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어딘가에 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암은 떼어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다.
3: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마치 재판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
2: 네, 네.
3: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이 우리가 제거한 그 대장이거든요. 네, 네. 좀 많이 제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던 부분이었고요.
3: 네, 네.
2: 거기서 26개의 림프절을 찾아가지고
3: 네.
2: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에서 네. 암세포가 보여요. 다른 데로 뭐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전이된 거는 없었거든요.
3: 네.
2: 우리가 대장암으로 나눴을 때는 1, 2, 3, 3기, 4기 중에 3기에 해당하는
3: 네.
2: 그런 상황이세요. 뭐 다른 데 전이가 된 건 없고
1: 림프절 전이가 보여 3기로 진단됐다.
2: 남아있는 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러는데
3: 네.
2: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재발 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3: 네.
1: 암만큼 버거운 것이 항암 치료다. 암을 떼어내고 증상이 없는데도 항암 치료는 꼭 받아야 할까?
2: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머리는 빠지지 않나, 뭐 식사도 잘 못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꼭 해야 되나? 보통은 수술 후에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고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 2기 대장암과 3기에서는 보조적 항암치료를

0: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대장암. SSL로 7cm의 암을 떼어낸 정진수 씨.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떨까?
2: 그 덩어리는 꽤 컸었잖아요. 크고 주변에 림프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절제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나왔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없었고요. 어. 우리가 1, 2, 3, 4기로 나눴을 때는 1기에 해당하는.
3: 아유, 감사합니다.
2: 네네.
3: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2: 네네.
3: 일기래니까.
2: 네네. 아주 잘 되셨어요.
3: 아, 제가 한 그 정도 되면 3기 돼요 이러는 거예요.
2: 네네.
3: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2: 네.
3: 아우 감사합니다.
2: 네네네. 감사합니다.
3: 아유 눈물 나.
1: 암이 커서 불안했는데 결과가 좋다.
3: 아유 어제 참 많이 부르셨어 엄마.
4: 참을 묻을 수밖에 없지. 우리도 듣고서 3기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많이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일기라고 하시니까 항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3: 눈물 난다.
4: 그러니까
1: 항암 치료 없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일기, 다시 희망이 생겼다.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며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떼어낸 8개의 용종 중 가장 위험해 보였던 1번 용종.
5: 분석 결과는 이제 고도 이용성 선종이라고 해서 금방 암이 되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하지 않았으면은 빠르면 내년에.
6: 우와.
5: 조금 길면은 한 5년 이내로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 감사합니다.
5: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1: 다행히 대장암 직전에 위험한 선종을 제거한 황광복 씨.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암이 되는 이형성 선종과 톱니 모양 SSL 용종도 발견됐다.
5: 부출물 삼키신 것이 어떻게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6: 치과에도 감사 인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5: 네.
1: 용종 떼어낸 걸로 끝이 아니다. 대장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종 외에 교묘히 숨어있는 SSL도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톱니 모양의 싹이 언제든 중간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완벽한 안심은 없다.
2: 국가암 검진 사업 중에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 국민 대장암 검진 사업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됐다면 대장암의 발생률도 줄어들고 조기 대장암의 비율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전체의 예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 시작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7: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통 45세부터는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세까지 검사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5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야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60대인데 한 번도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검사를 가십시오. 대장암 정기 검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0: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 아무 일이나 이렇게도 못 일어나셔서.
2: 1년 이내 사망률이 60-70%입니다.
3: 도관절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4: 잘 됐다가 언제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2: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0: 수술하기 전에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못 산다, 이제 그랬는데 살아야 되겠다.
1: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2: 어? 보장기신?
1: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은 해.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3: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2: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3: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3: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0: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0: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1: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0: 방가득에 97,000원 들어갔습니다.
1: 아까 제가 3만원만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0: 예?
1: 아까 제가 3만원만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2: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또 일내셨네, 또.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이, 이 할아버지가 기가 좀 어두워가지고요. 아니, 일 하시려면은, 예? 보통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예? 주세요, 제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1: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나 쓸 건데, 뭐. 그냥 계산해 주세요.
2: 예. 예. 아니, 저번에도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돈 800만이나 물어줬는데.
1: 그래요?
2: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들어가세요. 이거, 물!
1: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지난주에 계약하기로 했다가 시간 질질 풀면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아마 딴 데서 비딩 들어온 것 같아.
3: 전방에 터널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1: 아, 이번 계약 성공했으면 당신 백이나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패스.
4: 쓸데없는 데다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수진이 생일 선물이나 어떻게 해봐. 강아지 사줘봐라.
1: 아니, 코끼리만한 집에서 개를 어떻게 키워. 털 날려서 안 되고 가.
4: 아, 나도 모르겠다. 몇 시쯤 도착해?
1: 나 카센터 들렀다 가야 돼. 프랍스 완전 나갔어, 이거.
4: 그래서? 언제 온다고?
1: 난 5시 한 59분까지? 나 케이크 샀어. 어? 세영아, 나 금방 가서 갈게. 예, 사장님. 하도 대리점 이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운전 중입니다. 말씀하십시오.
5: 네, 내가 렌터카 10대 필요하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잡아놓은 금액이 좀 모자라서 총 8대 구입하는 걸로 하고 그 유아용 카시탄 3개만 좀 껴줄 수가 없나?
1: 사장님, 제 인생 모토가 인생 산막이지 않습니까? 막 퍼주고 막 껴주고 막 DC해주고 당연히 드려야죠. 그것도 아이들 안전 문제인데.
5: 시원하시네. 그럼 내가 8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에 계약합시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그럼 총액이 어떻게 되나 이게?
1: 사장님, 제가 인문계 출신이어가지고 셈이 느려가지고요. 제가 이 터널 지나고 바로 차 세워가지고 금방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예, 연락합시다.
1: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1: 119 안전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0: 예. 여기 터널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밑에 깔려 있고요. 여기가
1: 저기요, 선생님 잘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선생님. 여기
1: 여보세요?
0: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1: 여보세요?
0: 터널이 무너졌 터널이요. 터널. 터널.
1: 터널에 돌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0: 아니, 터널이 무너졌다고요. 지금.
1: 무너졌다고요?
0: 예, 혹시 빨리 좀 와주세요.
1: 어느 터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선생님, 어떤 터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0: 여기 하도 터널입니다. 하도 터널.
1: 하도 터널이요?
0: 예.
1: 18번 국도에 있는 하도 터널 말씀하시는 건
0: 예,
1: 맞습니까?
0: 맞아요. 여기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갇혔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선생님 차 위로 낙석이 떨어졌다고요?
0: 아니,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돌에 깔려 있다니까. 사방이 다 돌이에요, 지금.
2: 그럼 어느 정도 무너진 건가요?
0: 아주 많이요. 완전히 깔렸어요. 근데 그런 거 그만 물어보시고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2: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0: 이정수입니다, 이정수. 기아자동차 하도대리점 이정수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2: 막히면 5분 내로 도착합니다.
0: 여보세요, 선생님.
2: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주세요.
0: 여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터널입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 지금 아래는 보시는 것처럼 산 등성이가 웃고 꺼져 터널 위 고압 송전탑 건설 현장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터널 북쪽 입구는 그 흔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아직 남아있는 남쪽 입구는 당시 충격을 말해주듯 도로 위로 시커먼 분진이 가득합니다. 신도시 입주 전이라 통행량이 거의 없는 하도 터널이지만 119에 접수된 최초 신고 전화가 터널 내에서 걸려온 것으로 보아 붕괴된 터널 내부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갇혀 있을 것으로 사고 대책본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지금 터널 내 최초 신고자 신원이 알려졌는데요. 하도시에서 자동차 회사 딜러로 근무하는 38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터널 안에서 최초 신고자는 38세 남성 이정수 씨로 전해왔으며 현재

0: 예, 여보세요?
1: 아, 예, 여보세요? 이정수 씨 되십니까?
0: 예.
1: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터널 밑에 계신 이정수 씨가 본인 맞는 거죠?
0: 예, 예, 도착하셨어요?
1: 야, 야, 연결해, 연결해, 빨리빨리! 아예 SNC 조양철 기자입니다. 이정수 씨, 지금 통화하는 거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거 저 방송으로 나가야 이정수 씨 구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저 구조 작업이 진행돼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붕괴 규모로 봐서는 꽤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 안에 버틸 만한 음식물 같은 거 있습니까?
0: 아, 장기화라뇨? 그럼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1: 아니, 그 대책본부로부터 구조 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게 전혀 없나요?
0: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1: 아, 이 상황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파도 방향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서울 방향 입구는 아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정수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2: 야! 지금 어디서 통화하고 있는 거야? 어?
3: 저희 공구회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야, 그럼 빨리 싸지 마! 배터리 떨어지면 어쩌려고 있어? 저기요! 빨리 전화 꺼내세요! 당신을 이랬으면 저 자한 인사 위험해진다고!
4: 아, 저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2: 아, 답답한 양반들 진짜.
5: 말씀하세요.
6: 아, 예, 이정수 씨.
2: 지금 끊으라고, 지금!
7: 당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6: 이런 씨.
2: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 사정으로 인해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9: 뭐야, 당신! 생방송 중에 무슨 행패야, 지금! 뉴스 나가는 거 안 보여!
10: 기자님들, 지금 방송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9: 뭐요?
10: 그 쉬운 질문에도 대답 못합니까? 기자님 때문에 저기 갇힌 사람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저 사람! 고립 단절로 인한 불안, 패닉, 심장 박동 증가, 호흡 곤란, 혈관 내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경동병 협착,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에 대한 심장 박동 정지, 그때는 기자님 책임지실까요? 네? 이정수 씨한테는 이게
9: 바로 왜 지금 당신
10: 동아줄! 만약 또 멋대로 전화하시면은 기자윤리조항 제18조 2항 위반으로 언론에 제보합니다.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2: 아니, 그리고 이 차가 왜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빨리 잡혀요, 잡혀! 야! 이 차가 왜 여기까지 들어와있니? 어? 통제 안 해, 통제! 통제를 못하고 있어! 알았어. 우리 차도 못 들어오는데!
10: 차들 때도 문제 있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가지고. 상훈아.
11: 네.
10: 이거 충전 좀 해라.
11: 아, 네.
12: 잘했어. 역시 아는 게 힘이다. 그냥 찍소리 못하네. 어? 기자윤... 아, 뭐라 그랬지?
10: 아, 그거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그게.
12: 그런 거 없어?
13: 기자들도 뭐 아무 말 안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10: 막내, 대형 매주원 줘봐. 이거 뭐 책임권 없니?
13: 미국 애들 거 원어로 된 게 있긴 한데 그게 번역 중에 있습니다.
10: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돌려줘야 돼.
14: 회장님, 지금 이정수 씨 전화 들어왔는데요?
10: 어? 야, 호로 내려, 호로! 호로 내려, 빨리!
14: 야, 여기도 방금.
10: 아, 이정수 씨? 대책방 김대경입니다.
15: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10: 예?
15: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 금방 구할 수 있다면서요. 에? 왜 이렇게 말들이 다 달라?
10: 아, 저 이정수 씨? 네,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15: 아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16: 형,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
17: 아, 저 이정수 씨? 이러시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16: 야, 개새끼,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15: 어? 그럼 딴 사람 바꿔. 그럼 담당자 바꿔!
10: 야, 이정수 씨? 제가 그 담당자거든요. 이 저하고...
17: 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6: 좀 얘기해, 빨리.
17: 이정수 씨?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이정수 씨가 이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16: 나 지금 흥분 안 했으니까 빨리 말해요.
10: 야, 이렇게 하시죠. 이정수 씨, 이 숨을 크게 한번
17: 들이켜 보십시오. 자, 저 따라서 심호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16: 숨 쉬었어요. 빨리 말해요.
17: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구조 담당자 김대경이고요. 아, 이정수 씨, 지금 핸드폰 배터리 잔량 어떻습니까?
16: 78% 남았어요. 왜 물어봐요?
17: 아예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이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구출되시겠지만
5: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4: 장관님 오신다는데요.
5: 장관? 이정수 씨, 혹시 차 내에 먹을 게 좀 있습니까? 물이나 음료수 아니면 음식물 같은 거.
17: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이정수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정수 씨, 자자자, 정신 차립시다, 정신.

0: 이선주 씨? 물 있습니까? 물? 대답하십시오. 이선주 씨?
1: 생수 두 개하고 케이크 하나 있어요.
0: 예. 아, 그게 몇 리터짜리죠?
1: 그 작은 거 500ml짜리랑 생크림 케이크 있어요.
0: 케이크는 오래 못 가니까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 한 7일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고 눈금이라도 꺼가지고 최대한 일정하게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 아, 그리고 이 물을 드실 때는 입을 대고 드시면 안 됩니다. 세균에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1: 아니,
0: 아셨죠?
1: 아니, 근데 여기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
0: 아, 그 물 다 드시기 전에는 구해낼 겁니다. 아, 이정수 씨, 아까 제가 물을 어떻게 드시라고 그랬죠?
1: 입대지 말고 조금씩
2: 일주일 나눠서.
0: 좋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3: 아, 이정수 씨, 지금 현재 위치를 알려주실까요?
0: 그러니까 터널 입구에서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이거
3: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1: 아, 예. 한참 들어왔고요. 여기 앞에 환풍기,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
3: 예? 환풍기요? 예. 차 위에 환풍기가 떨어져 있어요?
0: 야, 설계도 빨리 가시죠.
3: 예, 환풍기가 차 위에 있다.
0: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3: 야야,
0: 예, 저희들이 보면서.
3: 예, 잠시만요. 지금 설계도 나와 있으니까.
0: 아, 설계도 찌찌찌찌찌.
3: 아, 저 보는 데는 그 문제 없어. 야,
0: 예, 들어가실 때 혹시 출구가 보였습니까?
1: 아니, 안 보였어요.
0: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3: 기억나는 거 없어요?
1: 커브길 돌아서 쭉 왔고요. 잘 모르겠어요.
0: 예, 됐습니다. 이승주 씨, 그 앞으로 난 12시에 서로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3: 오늘은 그만 끊겠습니다. 핸드폰 바로 꺼두시고요.
1: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3: 예, 김대경 구조대장입니다.
1: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3: 나오시는 날 그때 뵙겠습니다.
0: 야, 이 씨. 좀 잡고 있어, 이 새끼.
4: 한 분 다섯 개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0: 여보. 여보.
1: 오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2: 괜찮아.
1: 어떡해?
0: 아이, 진짜 괜찮아. 나 금방 나갈 수 있대. 나 일주일 안으로 나갈 수 있다가 좀 전에도 확인했어.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나 금방 나간다니까.
1: 아, 배터리 약해돼가지고 좀만 통화를 하는데.
0: 수진이 알아?
1: 나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온다는데. 수진이 바꿔줄까? 수진아.
0: 수진아. 아빠가 수진이 케이크 사갖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아, 오늘 못 가겠네. 미안해.
3: 아빠, 나 지금 할머니 집 가니까 아빠도 할머니 집으로 와.
4: 케이크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강아지.
0: 그래. 아빠 강아지 사고 들어갈게.
1: 엄마한테 수진 맡기고 내려갈게.
0: 아니야.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알았어.

0: 이 터널 길이가 총 1.9km. 현재 이정수 씨 위치는 여기 표시해둔 다섯 곳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얕은 곳도 100m가 넘고 암석이 많아서 남쪽 입구로 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부는 내일 드론을 투입해 바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1: 그 구조 방법은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모두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0: 아, 그리고 근처에서 진행하는 하도 제2터널 공사는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 여기 다른 터널이 또 있어요?
2: 아, 예, 저 인근에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마지막 구간 발파 작업이 남아있답니다.
3: 거리가 꽤 떨어졌는데 서로 지장이 있을까? 하도 신도시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완공돼야 되는데.
1: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들 합시다.
4: 지금 날리면 되나요?
5: 예.
6: 잠깐만요.
4: 저 카드 좀 갈고요. 잠깐만. 예.
5: 밑땅덩어리죠.
4: 자, 됐습니다. 자, 가시죠. 그 앞에 조금만 앉아주세요.
7: 일과 씨, 안 보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5: 갑시다.
4: 자, 갈게요. 네.
8: 오케이.

0: 뭐야, 왜 그래?
1: 아이, 이게 신호를 못 봤나?
0: 아니, 멀지도 않잖아, 여기서.
2: 아, 이게 원래는 5km까지 되는 건데 저 전파방해 물질이 많으면 중간에 좀 짧아지기도 하거든요. 아, 이쪽에 워낙 철광석 성분이 많아가지고.
3: 그럼 뭐 무선 말고 유선으로 가는 건 없어요?
2: 그 궤도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를 전부 커버하려면 공장 가서 새 장비를 달아야 돼요.
3: 오케이. 그럼 빠르게 퀵 불러서 보내요. 아, 우리가 나를까? 공장이 어디에?
2: 온타리오, 미국이요.

0: 여기 그냥 있어.
1: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0: 응.

0: 사모님 전화인데요.
1: 내가 전화한다고 그래. 그리고 너 크러싱 누르지 마. 알았지?
0: 죄송합니다.
1: 저 새끼쟁이. 저기 미쳤나 저게. 왜?
2: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실수로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0: 대장님! 이정수 씨요! 이정수 씨!
1: 네, 네, 이정수 씨!
2: 여기 누구 근처에 왔어요, 누구?
1: 네?
2: 아니, 그 자동차 그 빵빵 소리 내 들은 것 같은데 두 번 크락션이요.
1: 그래요?
2: 오, 지금 들려요, 들려요.
1: 그게...
3: 접니다, 저.
0: 아, 이게 들린대요?
2: 방금 또 그 빵빵 소리 다섯 번 들었어요.
1: 예.
3: 이정수 씨,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날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0: 하지 마!
1: 내려앉긴 했는데 괜찮아요.
0: 터널 입구 쪽이 더 점점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저 환풍기에 3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3번. 네.
0: 3번. 안에 분이
1: 뭐라고요?
0: 안에 분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바꿔드릴까요?
1: 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2: 오빠, 괜찮아?
1: 아침은?
2: 지금 그런 말이 나와?
1: 나 정말 괜찮아.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아침 먹어.

0: 8시 30분 그 이정수 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저희 구조관은 그 상단에서 지하 180m 아래에 묻힌 이정수 씨를 향한 구차게 돌입하였습니다. 남쪽 입구 안전 보강 후에 이곳으로도 저희가 진입할 예정입니다. 정수 씨의 구출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투트랙의 구출 작업을 병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하도록 저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 이정수 씨 와이프 되십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1: 자, 이리세요. 예. 하나, 둘, 셋.

4, 3, 2, 1. 짠.

0: 여보세요? 저기 여기 사람 있어요?
1: 여기 있어요. 차예요.
0: 저기 어디 안 다쳤어요?
1: 제가 깔려 있어요. 못 움직여요. 좀 도와주세요.
0: 잠시만요.
1: 아저씨 간 거 아니죠? 제발 가지 마세요.
0: 저 안 가요, 어디. 잠깐만 있어요. 저기 갈 데도 없어요, 여기서. 저기요, 제가 글로 갈게요. 잠깐만요.

0: 오가 계시죠?
1: 예, 가고 있어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0: 무슨 일이에요? 어?
1: 아, 괜찮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예, 괜찮아요. 지금, 아이고. 예, 가고 있어요. 아프네. 다 왔어, 다 왔어. 쉽게. 여기 계셨네요.
0: 저 못 움직이겠어요.
1: 일단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좀 비켜봐봐, 너. 저 이거 도로 한번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꿈을 그려서.
2: 되게

0: 괜찮으세요?
1: 아저씨 불이요.
0: 아,
1: 불.
0: 네네. 네.
1: 딴 데는 괜찮은데 옆구리가 너무 답답해요.
0: 옆구리요? 어떻게 의자 좀 제껴볼까요?
1: 안 밀릴 것 같은데. 저희요 얼마나 됐어요?
0: 아씨, 이게 한 이틀하고 7시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1: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나요?
0: 아유,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1: 진짜죠?
0: 그럼요.
1: 저희 언제쯤 나갈 수 있대요?
0: 그게 아마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안으로 금방 나갈 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다친 데가 없어요.
1: 안 다쳤어요?
0: 네, 멀쩡한데요?
1: 다행이다.
0: 근데 이 목걸이 이건 뭐예요?
1: 지진 방지 목걸이. 댕이야. 탱이야, 탱이야, 이리 와, 탱이야. 혹시 죄송한데요, 저기 물좀 있나요?
0: 물이요? 제차 있거든요? 저 갖다 드릴게요.

0: 조금만 더요.
1: 자, 이게 갑자기 마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그냥 목 좀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다.
0: 아저씨.
1: 네.
0: 저 혹시 탱이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손에다 조금만 따라주시면 되는데.
1: 네. 아유, 그럼요.
0: 네. 탱이야, 이리 와. 아저씨가 물을 주신대.
1: 오, 일로 오면 안 돼. 자, 너 돌아가. 탱이 일로 와.

0: 자꾸 죄송한데요.
1: 네.
0: 저 핸드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1: 네, 그럼요. 이렇게 제가 대드릴게요.
0: 엄마, 나야, 민아.

0: 전화를 무너져서 갇혔어. 아니야, 나 혼자 안 했어. 어떤 아저씨하고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며칠 있으면 나갈 수 있대. 엄마 보고 싶다. 엄마 근데 나 통화 오래 못해. 배터리 아껴야 돼. 엄마 그리고 나 회사에 나 연락 좀 해줘. 사정 얘기 잘하고.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아저씨, 저희 다음 주까지 나갈 수 있죠?
1: 그럼.
0: 엄마, 우리 다음 주까지 나갈 수 있다니까. 나, 신입사원 연수회, 그거 꼭 갈 수 있다고 전해줘. 맞다. 그리고 엄마 차 다 부셔졌어. 미안해 엄마. 내가 또 전화할게. 응. 아저씨.
1: 네.
0: 엄마가 바꿔달래요.
1: 예, 안녕하세요. 기아 자동차 하도 대리점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제가 미나 씨 잘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요. 제가 또 잘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물도 아주 잘 먹고요. 네, 아까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미나 씨 양말 가져왔는데 이거 미나 씨 신겨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미나 씨 좀 우셔가지고 이거 좀 닦아드릴게요. 얼굴 좀.
0: 네.
1: 네. 아이고 여기 안 아파요? 네. 여기 상처는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2: 감사합니다.
3: 온돌방으로 예약했고요. 사인은 일단 제가 대충 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이게 원래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데 절차가 좀 걸리거든요. 일단 영수증 모아두시면 나중에 정산 처리될 것 같습니다.
2: 네.
4: 현재 터널에 갇혀있는 이
3: 먼저 갖고 있습니다.
4: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이정수 씨의 무사 생환을 응원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저씨, 뭐 하세요?
1: 아, 내 직업이요? 나 기아 자동차 딜러예요. 하도 있는 거.
2: 94.1MHz
1: 나온다.
2: 클래식 전문 채널입니다.
1: 클래식? 클래식. 아, 나쁘지 않아. 마음의 안정. 클래식. 미나 씨 클래식 좋아해요?
0: 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 들어요.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저 아저씨, 저 좀만 잘게요.
1: 그래요, 나 차에 가 있을게요. 뭐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불러요. 응. 그리고 이거 됐다. 여기 여기가 버튼이에요. 민아 씨 이거 불 끄고 있어야 돼요. 배터리 달아서.
0: 예. 네. 그거 제가 가실 때까지 켜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3: 민아 씨 불 좀요.
4: 죄송해요. 탱이가 물고 있어가지고. 탱이야 그만. 아유,
3: 개새끼. 아유 개새끼. 아이고 집에 왔다.

0: 있지.
1: 꿈꿨어요. 꿈꿨어요.

0: 이거 드세요.
1: 이거. 아유, 안 해도 되는데.
0: 네, 따뜻할 때 드세요.
2: 아유, 좀 피우세요.
0: 저희 남편 구하신다고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1: 아유, 고마워요.
0: 제가 뭐라도 해야죠.
1: 잘 먹겠습니다.
0: 예. 아유. 많이 드세요.
1: 아유.
2: 괜찮아.

0: 아저씨, 사람들 오려면 멀었나요?
1: 금방 올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요. 분명히 온다고 했거든요. 네, 혜민아 씨, 괜찮으세요?
0: 저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었어요.
1: 조금만 좀 버텨봐요. 내가 가서 전화하고 올게.
0: 아저씨, 죄송한데 물 좀 있나요?

0: 제가 다 먹었죠.
1: 아니요, 미나 씨, 내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조금만 있어요.

0: 다행히 물 있더라고요. 물 가져왔어요.
1: 너 탱이 너 오늘은 안 된다. 뭔지 알지 너?
2: 은하씨. 은하씨? 은하씨. 왜 그래요, 무섭게.
0: 은하씨 물 가져왔어요. 은하씨.

0: 어제 사망자가 발생한 파도 터널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실 공사 관련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터널 121개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량인 78개 터널도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터널을 건설할 때 암석 붕괴 방지를 위한 락볼트가 단위당 10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겉에서 볼 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넣겠습니까?
2: 대한민국 FM대로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가 뭐 운이 없었던 거지. 안 그래요?
3: 물 떨어지기 전에 구하러 오신다면서요.
4: 예. 죄송합니다.
3: 솔직히 저 못 구하죠?
4: 아닙니다. 구해냅니다.
5: 안 되시 구해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4: 꼭 들어갑니다. 아, 그치. 빈통에

0: 받아두셨죠?
1: 네. 이 소변은 무균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2: 드셔보셨어요?
1: 죄송합니다.

0: 네가 지난번에 내 케이크 먹었으니까 나 2개, 너 하나. 그리고 내가 너보다 코가 크니까 나 4개, 이번엔 2개. 알았지? 자, 태영아, 먹자. 자, 먹어. 먹어, 먹어. 괜찮아, 편하게 해, 괜찮아. 편하게 해, 편하게.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응? 안 돼봐. 안 돼봐. 안 돼봐. 여기 있다. 여기다. 절대 여기 넌 열어볼 수 없을 거야. 응? 이건 풀까? 지져봐.
1: 왜?
0: 이 새끼. 가만 있어. 이 새끼 안 짖네. 근데 이게 되나? 아, 뭐?

니들도 싼 거를 좀 이렇게 고양이들처럼 어떻게 숨기든지 해야지. 그냥 싸질러 놓고 그냥 가버리면 이건 누가 치우라는 거야? 누가 치워? 어?

0: 그걸 먹을 순 없어.
1: 예,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2: 예, 집안이 좀 단단해가지고 좀 더디긴 한데 어쨌든 열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터널 입구 쪽에서도 안전보강 마치고 오늘부터 굴착 작업 들어갔습니다.
0: 12, 23, 24 24 열흘. 이정수 씨, 저 어중 먹었습니다.
1: 아니, 그걸 왜 드셨어요?
3: 그 뭐 해보지도 않고 권한다는 게 죄송해서.
0: 그리고 받자마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차게 해서 드십시오. 유황이면.
1: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모금 해? 등아, 오렌지 주스야. 내 몸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와. 희한하지?

0: 여보, 나 물 먹는 거 알지? 나 물 먹고 있어.
1: 물이 막 달아. 물 탔나? 나 이제 전혀 걱정할 거 없으니까 당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어?
2: 응.
1: 알았지? 또 전화할게.
2: 응.
3: 어. 괜찮으세요?
2: 요즘 드셨다면서요? 얼마나 드셨어요?
3: 아, 그 참 별소리를 다 하셨네요. 예, 네. 종이 컵인데 이건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 아, 저 단장님 컵 사이즈요.
4: 먹을래?
3: 글쎄요, 그냥.
5: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터널 안에 계신 이정수 씨 쪽에 유일하게 잡히는 주파수가 저희 라디오라고 하죠. 만약 구출되시기 전에 통신이 끊기게 되면 본 라디오를 통해서 12시 정각에 5분간 이정수 씨에게 소식을 전하는 구조지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혈 상부 구조물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으니까 우리 CC팀 전원이 밤샘 작업을 이어가면은 내일 중으로 터널 바닥까지 도착할 거라 예상됩니다. 이종수 씨, 곧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선배님.
1: 어? 어?
0: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자 잠시 좀.
1: 깜빡 잠들었네. 아 피곤해.
2: 아깝다. 하루만 더 있다 나오면 기록 깨는 건데. 어? 상품 때가 17일이잖아.
3: 그러면 기자님이 기록 한번 깨보시죠. 여기 좀 지나갑시다. 통문을 왜 막고 서 계세요,들?
4: 배영만 참, 씨.
3: 제 기록은 얼만데?
5: 모르지.
6: 그 천장에 집중하고 계시다가
5: 아, 네네.
6: 뭔가 떨어진다 싶으면 몸을 피하십시오. 지름이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조금만 예.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5: 네, 감사합니다. 곧 봬요. 예.
7: 여기서 나오나 봐. 예. 나간다 이제.
8: 이거 환풍기 날개랑 이거 아스팔트까지 나왔으면
9: 바닥까지 다 내려간 거잖아 지금지?
8: 그죠?
10: 저 다 내려간 건데요.
3: 무슨 소리 하고 있어?
8: 아니 지금 환풍 종합도 나오고 설계도 가자. 네.
11: 그게 예술이니까 대박.
3: 쟤들 분위기 묘하다.
12: 야 저 뭐 하는지 가서 알아봐봐.
13: 네 이정주 씨 혹시 드릴이 안 보였습니까?
5: 안 보였는데요?
13: 환풍기 두 대는 그대로 있고요?
5: 예, 왜요?
13: 아, 예, 그 제가 그 확인을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5: 잠깐만요.
8: 이게 뭔데?
14: 예, 이게 전화를 채점했을 때 찍어놓은 건데 보신다면서요?
13: 우리가 환풍기 총 몇 개라 그랬지?
8: 7개 나와있네요, 7개.
3: 하나가 없어.
8: 없다뇨?
3: 6개.
13: 이게 엉터리, 엉터리.
8: 뒤로 돌려봐.
11: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 우린 7개라고. 세 번째 얘기.

0: 봤는데 실제로는
1: 이 설계도가 잘못된 거라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2: 수장님, 환풍기 설치 기사 뚝말이 총 12개를 두 조씩 한 세트로 해서 모두 6군데 설치된 거 맞다고 하는데요.
3: 다른 데 판 거 같은데요.
4: 진짜?
3: 네. 아니 17일 동안 지금 허당질 한 거야 그럼? 그러면 이정수 씨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5: 150m 정도.
1: 그 거리는 여기서 못 가요.
3: 그럼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되는 거야?
6: 언제 내려오세요?
0: 죄송합니다.
6: 예?
0: 저희가 딴 데를 봤습니다.
6: 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0: 우리가 위치를 혼동해서 딴 곳을 봤습니다.
6: 아니, 다른 곳이라니요.
0: 정말 죄송합니다.
6: 그러면 전 어떻게 되는 거죠?
0: 일단은 중단했던 입구 쪽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요.
6: 그리고요?
0: 위에서 시추 작업을 다시.
6: 처음부터요?
0: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6: 안 돼! 안 돼!

0: 오빠 괜찮아? 오빠 왜 그래 오빠?
1: 나 숨을 못 쉬겠어.
0: 오빠 잠깐 진정해봐. 내가 의사 선생님 좀 바꿔줄게. 여기 좀 도와주세요. 오빠 이상해요. 빨리요.
1: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배터리 없어. 빨리 수진이 바꿔. 빨리 수진이 바꿔. 수진이 바꿔.
0: 오빠 여기 수진이 없잖아. 오빠 정신 좀 차려봐.
1: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어. 나 이제 못하겠어.
0: 오빠.
1: 세연아 못하겠어 나.
0: 오빠 정신 차려. 오빠 못해야 돼.
1: 어? 나한테 정신 차려. 나 이제 못하겠어.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여보.
0: 어 말해 오빠.
1: 당신 수진이 잘 키워줘. 그리고 당신 잘 있어야 돼.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세연아, 미안해. 나 못하겠어. 나 이제 못하겠어.

그냥 죽으라고. 죽어! 근데 오빠 죽어버리면 나도 수진이도 다 죽는 거야. 오빠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어? 알았어? 이거 그냥 협박 아니야. 아니면 오빠 아니면 우리

0: 위해서 하던 그냥 살아남아. 어?
1: 약한 소리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버텨. 어? 버텨, 제발 살아남아. 어? 제발.

0: 보내달라고 그런 지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1: 지금 시내 도로가 완전 난입니다. 거기 나갈 제설차가 없어요.
0: 여기를 배차하는 게 운순 아닙니까?
1: 지금 시내 교통사고가 이틀 동안 50건이 넘습니다. 어젠 사망사고도 발생했고요. 아이고, 저희도 정말 죽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거긴 한 명이잖아요.
0: 그 사람! 그 한 명!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2: 문 회장님, 부탁 좀 합시다.
0: 제 셀자 한 대 부탁 좀 합시다!

0: 이정수 씨는 살아 있을까요?
1: 이 칠레 광부 같은 경우 69일 만에 구조된 바가 있기는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33명이 함께 있으면서 음식물까지 공급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같이 혼자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생존 최장 기록은 어떤 19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극도의 불안감, 추위, 몸이나 상처까지 이런 불리한 여건들이 겹쳐지면 더욱 힘들어지겠죠.
0: 그러면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1: 뭐 상황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이 이정수 씨가 구립된 지 23일째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는 일주일이 됐고요. 그동안 이정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통계보다 희망을 더 믿고 싶습니다.

이정수 씨에게 보내는 아내분의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진이가 부쩍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수진이 몇 살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대. 요새 더하기를 배우는데 좀 힘들어하네. 당신 닮아서 문과 스타일인가 봐. 오늘은 갑자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가장 편했던 것 같다고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던가 했더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커버렸잖아. 그런다. 오늘은 더하기를 한다. 저희 방송에서 평소 들을 수 없었던 가요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정수 씨, 들으세요.

0: 그럼 앞으로 터널 입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1: 아, 예. 이정수 씨 계신 곳까지 남은 게 약 200m 정도고요. 하루에 15m씩 전진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보름 후에 다다랄 것 같습니다.
2: 그 수직 굴착 실패 후에 9일 동안 남쪽 입구 쪽으로
3: 우리 왜 부를 때요?
2: 들어갔는데
3: 뭐 하는 짓이야 진짜.
4: 에, 제 2터널 공사가 중단된 지 25일이 지났습니다. 이쪽은 하루에 15억씩 적자를 보고 있고요.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
0: 지금 2터널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1: 폭약을 이용한 발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씨 있는 곳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4: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솔직히 눈치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번에 도롱뇽 하나 때문에 터널 공사 중단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아십니까? 요 도롱뇽 몇 마리 때문에?
3: 저기요. 네? 저기요. 그... 이정수 씨는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지금 저기 터널 밑에 계신 분은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4: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3: 예, 그렇긴 한데요. 자꾸 이 까먹는 것 같아서 지금 저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0: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게. 죽은 사람 하나 꺼내자고 이게 뭔 짓인지.
2: 형님,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1: 아니, 뭐 다들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가족 눈치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2: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
3: 해보세요.
1: 예, 예.

Ready!

0: 엄마, 애 보느라 힘들지? 미안해.
1: 아이고, 네 몸 생각이나 해. 밥은 좀 먹니?
0: 나 잘 먹어. 신혜 유치원 안 갔어요?
1: 응.
0: 왜?
1: 그게...
0: 왜 뭐?
1: 유치원 애들이 엄마들이 하는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수진이한테 뭐라 그랬나 봐.
0: 뭐라고?
1: 수진 아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아,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애들 엄마들한테 한마디 했다.
0: 엄마, 수진이 유치원 보내지 마요. 나 갈 때까지.
2: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응?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네 남편 시신 건지자고 멀쩡히 살아있던 내 아들이 죽었다고.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무슨 뜻이라는 거 이해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65%가 넘었어요.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 계속 고집 피우시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1: 그런데요.
0: 예, 말씀하세요.
1: 저희 남편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오빠 듣고 있어? 나 세연이야. 오빠가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거기 너무 춥지?

0: 배 많이 고프지? 나 오늘 서명하고 왔어. 제2터널이라고 근처에 있는데 그거 공사 다시 해도 된다는 서명이야. 그러면 이제 구조 작업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고. 철수해야 된대. 이제 구조 작업 끝났어. 기다리지 마. 아무도 안 가. 이런 말하기가 좀 너무 미안해. 이런 말하기 너무 무서운데. 혹시나 오빠가 모르고 기다릴까봐. 오지도 않는 우리를 계속 기다릴까봐서. 미안해, 오빠. 근데 오빠 혹시 살아있어? 밖에선 다들 오빠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너 그래. 오빠 죽었대. 미안해, 오빠. 근데 오빠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오빠 너무 미안해. 미안해. 오빠. 네. 오빠 정순 씨. 오빠. 미안해. 어떡해. 아.
1: 살아있는데.

0: 이정수 씨 구출 작업으로 27일 동안 중단됐던 하도 제2터널 공사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하도 제2터널이 완공되면 하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약 40분.
1: 회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저 잘립니다. 예? 아니 이거 예? 박았는 지 오래돼가지고 강간이 터졌거나 분열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대장님. 예?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2: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너무 비겁하잖아. 살아있든 아니든 내가 확인하고 올게. 내려줘.
3: 통신 계속 유지하시고 이상 징후 보이면은 바로 올립니다.
2: 오케이.

0: 대장님. 대장님.
1: 시주장. 지금 무전 치지 마. 잡음 들어와.
0: 죄송한데요. 지금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1: 아니, 조금만 더. 5분만, 5분만.
0: 어깨 닫으세요.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1: 이정준 씨! 이정준 씨! 이정준 씨! 이정준 씨!

0: 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어요.
1: 아이씨! 그만 좀 합시다.
2: 아니, 그러면 장비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든가요?
1: 잠시만.
0: 왜요?
1: 나! 작업 중지, 작업 중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거기! 두 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거기! 중지!

부부! 부부! 아, 발포 중인지 발포 중인지! 아, 카메라맨 이정수 씨 살아있다! 이정수 씨 살아있다고!

0: 김태훈 씨, 동작 나가십니까?
1: 길좀 터주세요, 길 좀!

0: 왜 날개 안 돌려?
1: 잠시 기다리라는데요.
0: 와, 왜?
2: 저, 잠시만요. 장관님이 바로 앞까지 오셨는데 조금만 있다가 같이 이동하시죠.
0: 재정실입니까 지금?
2: 저 본부하고 다 얘기 됐거든요. 아, 저기 도착하셨습니다.
3: 장관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4: 장관님 잠깐만요. 지금 이정수 씨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 세상을 향한 첫 말씀이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6: 전달 좀 해주세요.
5: 네. 그거 잘,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6: 아, 예. 아.
7: 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
0: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8: 뭐 쉬우가?
9: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 누구? 나? 왜?

0: 35일 만에 이루어진 이정수 씨의 무사 귀환은 1인으로는 세계 최장 구조 기록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것인지 구조 작업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1: 네, 온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한 이정수 씨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정부와 국민의 구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2: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지구보다 무겁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아주 중대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가치보다 우선 그 사람의 가치는 그 훈련받아.
3: 아니, 차를 여기다 이렇게 대놓으시면 어떡하세요? 빼세요, 차.
4: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5: 야, 근데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 아니, 걔들이 물어봐가지고 난 한마디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줬거든? 근데 내가 왜 심할 수 있어가 돼 있어? 참, 그 사람도 왜 욕을 해가지고.
6: 쇼스타코비치.
7: 방금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씨가 태어나서
6: 내가 거기 조금만 더 있었어도 교향곡 하나 만들고 나온 건데. 아.
7: 정말 어렵게 그리고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텐데요. 그동안 못 드셨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양 오늘은 일찍 자야 돼요. 이정수 씨 힘내시라고 센 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 썰렁한 사람이네. 힘이 안 걸리나 이런 말에도?
8: 엄마.

0: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1: This will not be my last campaign.

0: 마음과 몸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녹다 녹다 녹다 녹다 녹다
1: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0: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단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진짜 헤드라이너 같았어.
1: 완전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0: 와, 같이 즐기고 계시는구나.
2: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3: 2016 5월의 헬로루키가

반갑습니다. 피카지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그 헬로루키 영상, 후카스텐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밴드 음악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밴드 음악만 듣고 있는데,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키워왔는데, 또 운 좋게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꼭 되고 싶습니다. 15년의 꿈입니다. 헬로루키에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찰나의 영상이고요.
1: 한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를 일단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 다 연주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2: 지금까지 뭐 공연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는 소규모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그때 나오게 됐습니다.
3: 아, 스테이지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올라왔는데 한스 분들이 저를 약간 어서 오십시오 정원 씨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경연이란 말이죠. 경연이란 특성이 좀 있는데 그 강점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믿고 조금 더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저희 음악은 눈을 감거나 아니면 차분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날것 이런 느낌.
1: 사회라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밴드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벌써부터 스타일링이 좀 돼 있네요. 팬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1: 아, 저 때는 돈을 많이 들였고요. 이번엔 돈이 없어가지고.
3: 저 때 다 들여서 이번에 좀 품이 부족하더라고요.
1: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하고.
4: 아마 오늘도 장비 저희가 제일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1: 총기 분해처럼 몇 초 안에 타다다닥 하고 다시 타다다닥 쳤고. 저희 뭐 지금은 1분 안에 가능합니다.
4: 저는 딱 10%만 우리 팬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0명이니까 30명만.
1: 쌀기 달리기에 정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 갈까요?

0: 저는 1등입니다.
1: 터뜨려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니,
2: 그걸 너무 정제됐다고 표현하면 그 장르는 좀 억울하지. 나도 한 팀을 꼭 발견하는 팀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고.
0: 소신 발언하면 저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3: 저 불만 있어요. 나이브는 진짜 음원같이 잘해요.
1: 아, 그런.
2: 근데 뭐 너무 압도적이네.
4: 이번에는
2: 네,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된 두 팀은 헬로루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연말 결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발표해볼까요?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6: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구형지형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0: 저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개근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uh-huh.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네.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어,
0: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괜찮으시네요.
0: 이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응?
2: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고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아,
2: exams.
1: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어? You everything.
2: I'll
1: 응? No, no, no.
2: complain.
1: 그래.
2: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1: 응?
2: here. It feels like a sauna.
1: Sona?
2: Oh, so hot.
1: Sona가 누구야?
2: 어.
0: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0: 오,
1: 압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0: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논지를
0: 자,
1: 너무 흐렸네요.
0: 이거 안
1: 예.
0: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0: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0: 네,
1: 또, 예,
0: 안할수
1: 휩쓸려서,
0: 없어요.
1: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0: 네.
1: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0: 두근두근.
1: 이겁니다.
0: Library. Is that your
1: Yes.
0: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1: You.
0: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왜냐면 완전 따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0: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쌤 또뭐
0: 안 돼요?
1: 먹을까 봐.
0: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0: 아,
1: 않아요?
0: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0: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0: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0: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How about,
1: 맞아요.
0: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럼
1: 네.
0: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0: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0: Easy, right?
1: Yep.
0: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0: There you go. 자,
1: Oh.
0: 그러면,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1: Oh.
0: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그렇죠.

0: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원하시면
1: 뭐, 네.
0: 뭐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Yes.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0: 아,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1: 아,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0: 왜, 아,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굳이.
1: 그렇죠. 뭐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네.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제가?
1: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a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1: 네,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0: 예.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맙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1: 자,
0: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그리고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Nice.
1: 오!
0: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1: 아.
0: Right? So midterm 그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1: are.
0: 아, is가 아니죠.
1: 아,
0: 그런
1: 네네.
0: 거 보니까 아,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요.
1: 끝이니까요. 네. 엔딩. 엔딩. 네버엔딩 스토리 할 때 엔딩이에요.
0: 네. 네.
1: 엔딩 exam.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파이널.
1: 아, 파이널.
0: 파이널. 완전
1: 아,
0: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파이널 exam.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끝났, already.
0: 아?
1: Over.
0: Over.
1: Yes.
0: 그렇죠. Over 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1: 네.
0: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아,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자,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1: 그치.
0: 왜 가야 돼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어허.
0: 느낌 맞죠?
1: 네.
0: Over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over. 아,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미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 번 더요. Over.
1: Over.
0: Ooh.
1: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아, 네. 야, 너 오버하지 마.
0: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0: uh-huh.
1: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0: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1: 익숙하거든요.
0: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0: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Okay,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1: 네.
0: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빠직!
1: 아.
0: 뭔 말인지 아시죠?
1: 그쵸.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2: 그렇게요.
1: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Just니까.
2: 네.
1: 예.
2: keep이 뭔데요?
1: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예.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2: 맞아요.
1: 거.
2: 유지하는
1: 예,
2: 거죠.
1: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네요. 아들이. So, to keep 불평.
2: 네. 아,
1: 우리가,
2: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1: 그쵸?
2: 네. 틀려도 됩니다.
1: complain.
2: 오?
1: complaint.
2: 오?
1: complaint.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yes.
2: 그 컴플레인트를 킵할 거냐?
1: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2: 오케이.
1: 예.
2: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2: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1: complaining.
2: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나왔는지.
1: 아, keep
2: 네,
1: ing군요.
2: 그냥, 네, 그렇죠.
1: 아.
2: 명사가 왜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1: 예.
2: Alright, so keep
1: 엄청 외웠었는데.
2: ing. 아, 좀
1: 아.
2: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1: 네.
2: 일단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컴플레인 하는
1: 아.
2: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컴플레인 걸었어.
1: 예.
2: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1: 어.
2: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컴플레인은 동사고요.
1: 예.
2: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1: 제가 썼던 게 맞군요.
2: Yes,
1: 아,
2: please. Write it again. 아하.
1: 컴플레인트.
2: 맞아요.
1: 네.
2: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1: 예.
2: 아, 컴플레인트 걸어. 그게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쵸?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2: 안 그러고 그냥 컴플레인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1: 아하.
2: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1: 예.
2: Right? So,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1: 아.
2: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2: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엔 반복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right?
1: 네.
2: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1: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2: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1: 아,
2: 그렇죠.
1: 그렇군요.
2: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1: 그렇죠.
2: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1: Say, speak, talk.
2: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2: 영화 보잖아요.
1: 예.
2: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를 탁 얘기한 거예요.
1: Keep talking.
2: Keep talking. 얘기 좀 해봐. 관심
1: 오.
2: 있어.
1: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talking.
2: 저기. 아니면은 무슨 뭐, 파트타임 잡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1: 오.
2: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1: 야.
2: 오케이. Keep
1: Keep
2: talking.
1: talking.
2: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보죠, 여러분들?
1: Kept.
2: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때 뭐예요?
1: Loud.
2: 오늘
1: Yell.
2: 단어가 좀안 되네요.
1: Yeah. Yell.
2: Scream. Yell은
1: Scream.
2: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그거
1: 아.
2: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1: 네.
2: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He kept screaming.
2: 그죠? He kept screaming.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2: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2: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2: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2: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거
1: 그쵸, 그쵸.
2: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때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2: 그렇죠,
1: 나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1: 그쵸.
2: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1: 아.
2: 네.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0: talking. 그러면은 yeah.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Mm-hmm.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1: Yeah.
0: Okay? 얘는 반복의 느낌. Mm-hmm.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You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네. And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오, 우리 딸 마무리. 같아요, 마치. 맨날 이렇게 또. 예.
0: 아이들이 더위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온몸이 네. 다 젖어.
0: 아, 막 땀이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0: Right.
1: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여기가
0: 사우나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0: okay.
1: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혜진 씨, 저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1: 우리
0: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0: Really?
1: Yeah.
0: Okay.
1: 사우나.
0: 약간 혀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 예.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어? 아.
0: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어.
0: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어 이런 느낌.
1: 사우나.
0: 사우나.
1: 사우나.
0: 느낌.
1: 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스톰사이가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1: law.
0: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오듯 땀이 흐르는 곳 해가지고
0: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1: 아니 저는 진짜
0: make sense.
1: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네. 영어 느낌이 안 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영어군요.
0: 아,
1: 사우나.
0: 자,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라고 할 때
1: 네.
0: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1: 네.
0: I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1: 집안이
0: it을 썼죠.
1: 예.
0: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 아.
0: Okay?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고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아.
0: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 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1: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게 담겨 있죠.
0: 그렇죠. Exactly.
1: 아.
0: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1: 아.
0: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1: 네.
0: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란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보다는.
1: 네.
0: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1: Oh, cave.
0: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예, 제가 뉴저지 살 때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컨셉이었어요.
1: 되게 시원하겠다.
0: 엄청 시원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1: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0: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그렇죠.
1: Yeah.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Wow.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1: Winter.
0: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1: Ooh. It feels like winter.
0: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winter.
1: It feels like winte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1: Oh.
0: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1: Yeah.
0: It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1: Oh.
0: 그런 느낌은 아닌데.
1: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0: Oh. That's right. 오히려 사우나인데 여기는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1: 별로
0: 시원하니? 이럴 수도
1: 그런
0: 있는
1: 식으로.
0: 거죠.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1: 예.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1: 그쵸.
0: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1: 아~
0: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1: 네네네.
0: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1: 네.
0: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1: 예.
0: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오케이.
1: Okay.
0: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1: 네네.
0: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1: Alright?
0: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네,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1: 아하.
0: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You got it.
1: Mm-hmm.
0: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Mm-hmm.
0: 영화를 보는 건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Keep doing something.
1: Yes.
0: 갑니다.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All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1: He kept screaming.
0: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1: Are you just to keep
0: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를 넣어야겠죠?
1: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0: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예,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0: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Can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3: 진짜
0: 잘하셨어요.
3: 수고 많으셨습니다.
0: Nice. 자, 그러면 지난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0: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0: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네.
0: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0: 이어서 클래스 A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심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심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심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을 일컫고요. 중요한 거는 돈 내고 큰맘 먹고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 퍼 아워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 퍼 아워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용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 퍼 아워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됩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 파워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발이처럼 천하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삼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 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귀엽게 나온 조그만 가벼운 아령들이 있거든요. 1, 2kg짜리 가벼운 아령 이런 것도 좋고요. 고무밴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항을 가해주는 운동이고 그 외에도 그런 기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그다음에 스쿼트, 그 내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좋고요. 집 앞에 있는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각하기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율이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 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 조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활동 미실천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 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 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 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 활동을 좀 줄여라. 이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 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그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이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 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의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의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망 위험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뭐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역에서, 심장내과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 후에 신체 활동 꾸준히 하면 건강 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심장약 한 알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없죠. 간수치장애도 없죠. 돈도 안 드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속옷을 입지 않는다.
1: 예? 아, 그러면? 아,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3: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4: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강남으로 뚜껑뚜껑.
1: 얼씨구?
4: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5: 진짜?
4: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6: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7: 왜 울컥?
1: 얘기 들으니까. 어, 아, 우리 울컥하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방 한계선 NLL을 뒤척여둔 연평도 바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1: 현재 중국과 한반도 0.5마일 전.
2: 경보방송 이용하여 정상명령 실시 중에 있어.
0: NLL 넘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
3: 예, 완료! 중국 어선 저 타실이 개방 완료!
4: 현재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0: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이들이 서해 최전선 연평바다를 지킵니다. 북한 황해도와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섬 연평도.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품은 평화로운 풍경 뒤로 늘 긴장이 흐르는 이유죠. 연평도는 꽃게 황금어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겨우내 깊은 바다에서 머물던 꽃게들이 따뜻해진 연평바다로 몰려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꽃게 성어기를 맞았는데도 수확량이 신통치 않답니다.

0: 요즘 개가 없어요.
1: 요즘 개가 없어요?
0: 네. 개가 많지가 않아.
2: 텅 빈 그물엔 어민의 한숨만이 걸립니다.
3: 오늘 뭐 최악이죠. 최악.
4: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수성 꽃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꽃게들을 애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이쪽으로 올 게 못 오고 그럼 우리는 뭐 좀 그렇죠.
2: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NLL 해역을 넘나들며 꽃게가 이동하는 길목을 막고 싹쓸이로 쓸어간다는 중국 어선들.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책임진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에게도 연평바다는 임무 수행이 까다로운 곳이랍니다.
5: 연평 북방이나 서방 쪽으로 중국 어선 동향이 거의 동일해. 고속버트 한 척이 계속 있긴 한데 지금 며칠째 계속 이동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6: 서해오도 경비단은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대연평도, 우도까지.
2: 2017년 불법 조업 어선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7: 우리 대원은 여기 특전사 출신 두 분이 있는데 권경사, 임경사. 그리고 저는 UDT 출신 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군 SS 출신 정경사, 육군 정보사 출신 김경사, 여기는 스마트한 김경장.
2: 전속력으로 달려가 도주하는 배에 등선하고 때론 거친 저항에 몸싸움까지 불사해야 하기에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8: 뭘 뚫려도 없어?
9: 없나? 이게 저희 중국 어선들 도주할 때 문을 폐쇄시키고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개방하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유압 정객이라고 강제로 문을 이제 찢어 벌리거나 아니면은 잘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한 번에 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 중 하나입니다.
1: 이게 한 사람이 드는 장비인 거예요?
9: 네. 방검 부적조끼라고 하는데요.
1: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9: 네.
1: 한번 재보겠습니다. 21킬로, 22킬로네요.
9: 네. 한 22, 23킬로 정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선하면서 같이 갖고 타고 있습니다.
2: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10: S3 여기 SS 현재 본국 쪽 남포를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이죠. SM정은 모의선, 불법조업을 하는 그런 선박을 가장해서 하고요. 저희 SS정은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2: 정전 직후 UN군 사령부가 서해 5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 NLL.
11: 경계선 시작, 잠시 완료. 현재 중국 어선들이 0.5마일 전 정도, 천 야드 전.
2: 남북 어느 쪽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선을 중국 어선들이 넘나드는 겁니다.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는 불법 어선. 불법 어선 주변을 세 바퀴 선회하며 다시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 어선에 오릅니다. 도주하는 배를 추격해 달리는 배에서 배로 올라타야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 조타실문을 잠근 채 도주 중인 불법 어선의 철문을 강제로 연 후 조타실을 장악해 무력화시키면 긴박했던 훈련이 끝이 납니다.
11: 진압팀 조타실 진입 완료!
12: 네,
11: 진입 완료! 완전 장악 완료!
10: 중국 어선을 납포를 했는데 다수의 중국 어선들이 납포한 선박을 추격을 해서 임진왜란 때 이런 느낌이었나 하는 생각으로 봉돌이 엄청 날라와요. 화살촉처럼 봉돌을 엄청 많이 그쪽에서 던지고 그래서 그거를 비 맞으면서 피하면서 그걸 탈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2: 실제 단속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
12: 예, 알려! 중국어선 조타시를 개발 완료! 현재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다수의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13: 아, 지금 저기 보면 중국어선이 저희가 기동하니까 지금 보조하고 있어요. 지금 검은색 배연을 지금 뚫고 지금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1: 저기 저 배들이 다 중국어선이에요?
13: 네, 다 중국어선이에요. 저 땅은 북한 땅이죠.
1: 이렇게 가까워요?
13: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민감해요.
2: 자칫 남북 간 긴장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해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NLL 선상을 오가며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중국어선들. 팽팽했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
14: 저희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회인네라고 벌써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2: 일주일씩 3교대 근무를 하는 대원들의 허기진 그리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집밥.
18: 회장님들 분만 40년?
19: 진학대 분들 와서 계시면 든든해요, 우리는. 유사시를 생각할 때는 든든해. 저런 분이 와서 유사시 때 와서 이제 우리를 주민들을 뭐 잘 인도를 하고 뭐 저기 할 때 그럴 분들이니까.
20: 자, 이것도 가지고 오고, 이것도 가지고 오고.
19: 똑같지 않아?
2: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이웃. 한 식구 챙기듯 정을 나눕니다.
21: 아, 여기 다 셀프군요.
22: 아, 예, 여기 다 저희가 갖다 먹어요.
2: 내 식구 챙기듯 대원들 입맛까지 훤히 꿰고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따뜻한 한 끼에 담긴 정성은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줄 테죠.
23: 잘 먹겠습니다.
24: 맛있게 드세요.
23: 네,
22: 맛있게 드세요.
21: 밥을 넉넉하게 항상 해야 되겠네요.
19: 잡수고 더 잡수면 밥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2: 평온한 일상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19: 지금도 사격을 하면 그 전에 놀랬던 게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섭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슬픈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
2: 몇 차례 걸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은 연평바다를 넘어 연평도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평화롭던 마을은 상처를 입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그 바다에 있었다는 조성국 팀장입니다.
25: 그렇죠. 1차 연평해전 때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교전이 끝난 상태에서 꼭 환자 후송하고 막 그때 다쳤던 그 장병들, 전우들 이 친구들이 뭐 수술하고 응급 수술하고 조치하고 했던 그 피가 그
2: 눈앞에 푸른 바다 위로 겹쳐지는 그날의 포성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답니다.
26: 아, 당직은 이제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당직자가 상황 생기면 전파하고 출동 있으면 나가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새벽 내내 매일 나가고 하루에 많으면 4번 뭐 이렇게도 나갔습니다.
2: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밤낮 없이 대비 태세.

0: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1: 깜짝 놀랐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0: 꽃게 철이 되면 중국 어선의 출몰도 더욱 잦아진답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으로 대원들의 출동도 밤낮이 없답니다.
2: 네, 연평 특수협대 정채영 경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네. 출동이어가지고요.
3: 훈련해! 훈련해! 출동입니다, 출동!
0: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 네, 선배님 지금 출동이어가지고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4: 네네네.
0: 진압 장비를 챙기고 일사불란하게 출동 태세를 갖춥니다.
5: 아, 지금 우두 동방에 중국 어선이 남하고 있다고 해서 차단 납포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긴급 출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두 척 내려갔답니다.
5: 두 척?
2: 네.
0: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2: 네, 무기탄 다 실었습니다.
0: 숨 가쁜 추격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현장.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동료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대원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개인 화기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2: 이쪽 얻겠습니다.
0: 드디어 출항.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길.
6: 이제 중국어선 북한으로 확인되며 중국어선 선회하며
0: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전에 조타실을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마침내 철문이 개방됩니다. 한밤중 최전선 바다에서 펼쳐진 사투.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무사히 작전이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2: 여보세요? 태우차?
7: 태우차.
2: 방금 우린 상황 생겼어가지고 이제 막 왔어.
7: 상황 또 생겼어?
2: 그래가지고 태우가 너무 보고 싶다.
7: 딱 보여줘?
2: 살짝. 이제 8개월 돼가지고.
7: 8개월 됐어요?
2: 네. 많이 보고 싶더라고, 나오면. 지금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는데.
7: 언제 와?
2: 화요일에 가지.
7: 토, 일, 월.
2: 이제 별로 안 남았어, 또.
7: 5일이나 남았는데?
2: 빨리 가야지.
7: 다치지 말고
2: 채연이도. 알았어.
7: 작게.
2: 잘 자.
0: 오늘도 최전선 연평 바다를 묵묵히 지킵니다.
8: 저
9: 어디요?
8: 저 있죠, 저거.
9: 저 까만 거?
8: 저 불구나요.
9: 이제 북한 땅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

0: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며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77-1791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듣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6: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뚱쾌 변비엔 메이킨.
2: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우와.

0: 대서양을 바라보며 바다향 가득한 만찬을 즐길 수 있고.
1: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도 있다.
0: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만남이 이어지는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는 낯설고 불편할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가야 하지만 긴 이동 시간도 잊게 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여행 인프라를 갖춘 남아공은 아프리카 여행의 입문지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심에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 도시였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보급기지에서 시작된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스웨즈 운하 개통 이후 항구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쇼핑몰과 공연장,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워터프론트는 케이프타운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 워터프론트는 1년 내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활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쇼핑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요.
0: 쇼핑과 미식, 문화와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에 오면 놓쳐선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2: 여기에 서면 테이블 마운틴 가장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0: 케이프타운의 랜드마크인 테이블 마운틴과 고즈넉한 항구 풍경을 한 폭에 담을 수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0: 연주법을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 여기는 노벨스퀘어라고 하는데요. 이 남아공에는 노벨평화상 4명의 수상자가 있어요. 그들을 기념하는 그 스퀘어입니다.
0: 오늘날 남아공을 만든 주역들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민주화 협상을 이끈 더 클레르크,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와 인권운동가 알버트 루툴리까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들의 헌신은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우는 남아공 사람들. 저도 잠시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음악이 흐르면

0: 남아공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만도 12개에 이르는데요. 이 다채로운 문화를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합입니다. 18세기부터 케이프 말레이 공동체가 정착한 곳으로 형형색색의 골목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1: 제 20년 전에 애완이 서린 그린마켓입니다.
0: 복합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린마켓 광장이 나타나는데요. 무려 17세기부터 시장이 열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을 거래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아프리카 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여행 경비를 모두 도둑맞아 제가 장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전 20년 전 여기에서 부채 장사를 했었는데요. 부채를 팔려면 좀 한국스럽게 한복이라도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해서 그때 한복도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서 입고 그 동양에서는 부채에다가 너의 이름을 쓰면 너의 팔자, 너의 뭐 그런 꿈 같은 게 이루어진다. 뭐 예를 들어 로미라는 사람이 오면 막 진짜 제가 아는 한자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뭐 길, 로의 아름다울 미 이렇게 해서 너의 이름에는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때 부채를 그렇게 팔았었어요.
2: Good morning.
1: Morning, morning. How are you?
2: Stuff here.
1: Yeah.
2: Everything you see we are selling is a handmade. You from which country?
1: South Korea.
2: Korea.
1: Korea.
2: Welcome to South Africa.
0: 오랜만에 광장에 왔으니 쇼핑을 좀 해야겠죠?
1: That's beautiful. How much is it?
2: Normal price is 450, but I give you for 300 rand. It's a good price, my sweetheart.
1: You know,
2: yes, baby.
1: I walked here.
2: Yes.
1: I walked here? Yeah, I walked here
2: oh.
1: 20 years ago.
2: Serious?
1: Yeah, so I know the price. I know the old price.
2: Okay, give me 200.
1: 200?
2: Yes, my sweetheart. I give you a good price.
1: Just make it happy. I'm happy, you happy.
2: Yes. So how much?
1: 150.
2: About to feel 180.
1: 150 is my price and
2: okay,
1: 150?
2: 150, yes.
1: 150만 주세요. 사실 이거 더 좀 더 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넉넉하고 좋은데요?
0: 기분 좋은 쇼핑을 뒤로 하고 도시를 벗어나 볼까요? 케이프타운 남서쪽에 자리한 항구 마을, 하우트베이입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름을 알리게 된 건 특별한 손님들 덕분인데요.
1: Yes.
3: Name is Speedy.
1: Speedy?
3: Speedy Gonzalo.
1: Speedy.
3: Speedy Gonzalo. So you're gonna feed him by mouth. Watch here.
0: 항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물개들은 이미 마을의 유명 인사랍니다.
1: 우와.
3: You make a day.
1: Yeah.
3: You keep it.
1: Keep it
3: low, don't drop it. Don't keep it. It's so cool.
1: Speedy.
0: 그런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 하나가 보이질 않네요.
1: 진짜 강아지 같아요.
3: You know the big one?
1: Yeah, I know big one. Where's the big the
3: puppy.
1: Male? Yes.
3: Puppy still there, sleeping there.
1: Oh, really?
3: He drink too much yesterday. Friends.
0: 먹이를 주며 정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름까지 붙여 부르는 친구가 됐다는데요. 사실 이 물개들의 진짜 보금자리.

0: 바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듀이커 섬인데요.
1: Hello.
2: Hi.
1: Great. Thank you. 우와.
0: 허우트 베이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허우트 베이의 풍경.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3: 운이 나쁘면 5천 마리, 운 좋으면 한 8천 마리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듀이커 섬은 길이 100여 미터의 작은 바위섬이지만 오랜 세월 케이프 물개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물개들이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3: 저기 지금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물개? 해저 사이로?
0: 케이프 물개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얼핏 바다사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케이프 물개는 촘촘한 털과 작은 귀를 가지고 있죠. 또한 육지에서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 걷는 바다사자와는 달리 몸을 끌듯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지금 저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드는 그 물개들 보셨을 거예요. 이 듀이커가 여기에 공식 언어 중 하나인 아프리칸스로 이제 잠수구, 다이빙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물개들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냥하는 거. 그리고 저 지금 바위 사이사이에 까만 새들 보이실 거예요. 쟤네가 이제 가마우지인데 쟤네도 바다로 뛰어들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듀이커 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듀이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물개들. 그런데 케이프 물개들은 남아공의 수많은 섬 가운데 왜 하필 이 작은 섬에 모여 사는 걸까요?
3: 듀이커 섬에 저렇게 수많은 물개가 모여 사는 이유는 저기는 이제 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포식자들로부터 일단 안전하고 그리고 저런 해조가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런 해초 때문에 상어로부터 은신처도 되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해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벵겔라해류에 정어리나 멸치 같은 그런 풍부한 어종들이 많아서 쟤네한테는 뭐 뷔페의 인생이죠. 그래서 먹이도 풍부하고 해서 저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바다와 섬을 부지런히 오가는 물개들. 이들의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케이프타운을 뒤로 하고 남동쪽 해안을 따라 달립니다. 작은 어촌마을 스트로이스 바이를 거쳐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 아굴라스로 향합니다. 어쩐 일인지 작은 항구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 저희 지금 여기 스트로이스 바이라는 곳에 명물인 이 동네의 마스코트인 가오리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어, 있다. 저기. 저기. 여기. 우와. 대박. 우와. 가오리. 와, 진짜 있네요? 여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엄청 커.
0: 해변에서 이렇게 큰 가오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0: 남아공을 찾을 때마다 자연의 경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1: 가오리를 물 밖에서 이렇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0: 운 좋게도 지금이 만조 시간이라 가오리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1: 제가 가오리 떼를 한번 보겠다고 그 바다를 수없이 뛰어들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오면 발밑에서 볼 수 있는 건데.
0: 짧은 꼬리 가오리는 남아공 바다를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대형 가오리입니다. 원래 해안가와 얕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종이지만 이렇게 사람들 곁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체가 되면 몸통 폭이 2m를 넘고 무게는 30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다른 가오리에 비해 꼬리가 짧고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1: 가오리는 입이 바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속에 그런 개나 뭐 이런 조개류를 입으로 빨아들였다가 그런 진흙이나 이런 거는 뱉어내고 그건 먹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는 거는 그 바닥을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그 애들을 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오리 입에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있는데 그게 미세 전류를 감지해요. 그래서 생물이 내뿜는 온다. 생물이 내뿜는 미세 전류를 감지해서 얘가 바닥을 파는 거죠. 그래서 가오리가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플렁플렁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0: 짧은 꼬리 가오리는 숨어있는 먹이를 찾아내는 데 특화된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먹이의 움직임까지 감지해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주식은 조개류와 갑각류,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평소엔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꼬리에 있는 독가시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버리지 마.
1: 오.
0: 그럼에도 이곳에선 가오리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Be careful the tail. Yeah.
0: 해안가로 올라와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짧은 꼬리 가오리들. 오랜 세월 같은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온 덕분일까요? 사람의 손길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2: Jelly. But I touch him and he's like so smooth.
1: Yes, yes. You feel like jelly. Yes. 제가 사람이 만지는 거를 그냥 되게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어요.
0: 처음부터 가오리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이 건네는 먹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건데요. 이젠 신호를 보내면 가오리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라고 합니다.
1: So every day you feed them?
3: Yeah.
0: 가오리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보여준다는데요.
1: Is it your signal? Signal to call them?
3: I can call them from very far. Look at that.
1: Really?
3: Even when they're out of the harbor and the water is not rough,
1: yeah?
3: They can hear me and they'll come.
1: Why do you feed them always, every day?
3: I grew up here, so yeah? I grew up feeding them.
1: Wow.
0: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합니다.
1: Incredible.
0: 저도 한번 신호를 보내봤는데요.
1: 부르니까 와요.
4: 강아지다, 강아지.
0: 멀리에 있던 가오리가 금세 모습을 드러냅니다.
3: The boats when mm-hmm. they catch the fish mm-hmm. and they come near the harbor, like almost inside the harbor, mm-hmm. they gut the fish, like yeah. the guts and stuff out. Mm-hmm. So you can see here, mm-hmm. and because they gut the fish there, yeah. and the slipper, that is the food of the stingrays.
1: Oh.
3: So that's why they are mostly here. But the dog.
2: Well, how many days have you been feeding Tiny?
3: Not days, years, but.
2: Yes. How many years?
3: Since I was about 9 or 10.
1: 9 or 10?
3: So that's about 22 years.
0: Wow. 같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스트로이스 바이 사람들과 가오리들 서로에게 조금씩 곁을 내어준 시간은 아름다운 공존이 되어. 이곳의 바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1: 정말 수만 가지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0: 스위스 바이의 따뜻한 풍경을 가슴에 담고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1: 흔히들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륙의 끝은 지금 바로 여기 아골라스입니다.
0: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항해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목, 케이프 아골라스입니다.
1: 이쪽은 대서양, 이쪽은 인도양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인도양의 따뜻한 아골라스 해류가 만나서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0: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곳. 대륙의 끝에서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남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랑게반으로 갑니다. 파도가 거의 없고 바닷물이 에메랄드빛을 띠어 남아공의 지중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인데요.
1: 여기 이름이 디스트란들로퍼인데 이게 해변가를 걷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그 아프리칸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전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나눠 먹었던 그런 문화를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오늘은 바다가 아닌 이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이 해산물을 조리해 먹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곳인데요. 장작불에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구워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다행히 예약이 취소된 자리가 있어 음식을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1: 우와, 빵이 방금 구워서 완전

0: 오, 이게 지금 커트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퍼서 먹으라고. 와, 빵이 진짜 따끈따끈. 빵이 진짜 화덕에서 나와서 막 따끈따끈하고 몰캉몰캉해요.
1: 첫 번째 요리는 갓 구워낸 빵과 직접 만든 잼입니다.
0: 오빠 속속. 버터 향도 강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1: 빵을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두 번째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0: 와, 뽕아. 이제 맛있어.
1: 신선한 바다 향이 가득합니다.
0: 양을 되게 많이 주네요.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코스가 오늘 총 10가지인데 이게 거의 미슐랭 3스타급인 게 3, 4시간 동안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서부 해안가의 사람들처럼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서빙을 굉장히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1: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생선들. 특별한 양념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갓 건져 올린 재료에 약간의 불맛을 더할 뿐이죠. 음식이 완성되면 함께 나누어 먹는데요. 바다의 풍요를 이웃과 나누던 이곳의 옛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0: 하이. South Korea?
2: South Korea.
0: Yes.
2: When you say thank you?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There was a lot of people yeah? Wednesday from South Korea.
0: Really?
2: They heard me to say thank you.
0: Yeah?
2: Come.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Yes.
2: This is a soul song for you.
0: Yeah?
2: You know this one? When I find myself in the

0: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1: Take it to one of the ladies.
0: Okay. Thank you.
2: 이제 다시 식사를 해볼까요?
0: Thank you. We are three, so.
3: Okay, no problem. Is the red?
0: Yes.
3: It's for the birds.
2: 홍합 껍데기 하나로 순식간에 가시를 발라냅니다.
3: We do it. You can't give that to the birds. They're gonna
0: yes.
3: choke. They're gonna choke.
2: 정말 대단하죠?
0: 와, 싹 뼈가 싹 날아갔어요.
2: 상큼한 레몬즙을 뿌려주면 먹을 준비 완료. 와.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0: 와, 이거 숯불에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2: 맛있는 음식에 흥겨운 노래가 더해져 음식점은 어느새 축제의 장이 됩니다.

0: 웃고 노래하는 시간도 하나의 코스처럼 느껴집니다.
1: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평화롭고 진짜 꿈 같은 시간이네요.

0: How's it feel? How's it taste?
1: It's really lovely. We are just thinking, can we come to all these courses? Because they said there are 10 courses.
2: Yeah, 10 courses, yes.
1: Yes. No, this is now the fourth course, but we are enjoying ourselves.
3: Yeah.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님들은 언제든 바다를 만지고 눈에 담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음식을 맛보고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마저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바다를 감상하는 사이 또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빵, 루스터쿠크입니다. 서해안 사람들의 느린 식사법에 따라 음식이 완성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식탁에 오릅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생선구이 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자와 고구마가 자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넣어 만든 커리는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메뉴라고 합니다.
4: 게가 가득 들어있는 커리예요. 게살 카레.
3: 그야말로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4: 우와.
5: 되게 적당히 매콤한데 안에 게살이랑 생선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그리고 가재예요. 가재도 이렇게 반마리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3: 오! 음식을 먹으러 찾은 이곳에서 바다를 맛보고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0: 랑게반을 떠나 다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케이프 반도의 절경을 품은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케이프타운 남서부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체프먼 스피크 드라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대서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시각각 달라지는 다채로운 풍경 덕분에 이동하는 시간마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볼더스 비치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친구들이 산답니다.
1: 지금 저희는 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을 보러 갑니다. 여기 지금 덤불 사이사이에 펭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0: 아프리카에 웬 펭귄이냐고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곳은 아프리카 펭귄의 대표적인 서식지입니다.
1: 오이샤. 펭귄 사이즈에 맞게 저기 있다! 저기 보이세요? 저기! 역시 펭귄 눈높이에서 보면 보이는군요. 저기! 저기!

0: 바위 사이로 고개를 내민 펭귄이 궁금증이 생겼는지 경계심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1: 아, 나왔다, 나왔다. 아, 귀여워.
0: 흔히 펭귄은 추운 환경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펭귄은 벵겔라 해류의 영향을 받는 남아프리카 서해안과 남부해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바위 틈이나 덤불 사이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합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참 귀여운데요. 몸 길이는 60에서 70cm 정도로 생각보다 아담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1: 쟤는 아프리칸 펭귄이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아까 눈 위에 분홍색 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체온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온이 뜨거워지면 그쪽으로 혈류가 막 몰려가지고 이걸 열을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좀 더워지면 요 눈 위에 점이 더 진해지기도 해요.
0: 길 안내라도 해주라는 걸까요?
1: 얘는 아까 걔보다 좀 크네요.
0: 마치 따라오라는 듯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살펴보는데요. 호기심 많은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1: 여기다.
0: 해변 곳곳에 숨은 펭귄들을 찾아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1: 아, 귀여워. 바위에 쭈그러져 있어요.
0: 붉게 달아오른 눈가를 보니 아무래도 이 녀석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중인가 봐요.
1: 펭귄이 남극에 안 살고 아프리카에 사는 게 신기하잖아요. 얘네가 1980년대에 소수의 개체가 이쪽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볼더스 비치잖아요. 이 볼더가 이런 화강한 바위들인데 이런 화강한 바위들이 얘네가 파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포식자로부터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2-3천 마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0: 언뜻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가슴의 검은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1: 오요르르르.
0: 방금 들으셨나요? 펭귄 울음소리인데요. 당나귀 울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잭 에스 펭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1: 가도 될까? 가도 될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왠지 길 베껴달라고 뭔가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방금. 되게 신사 같네요. 여기 셀카존인가 봐요.
0: 기념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1: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진짜 귀찮은 거. 정말 세상만사 귀찮은 표정.
0: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 잠시 쉬고 있는 모양인데요.
1: 우와. 낮잠 시간이에요.
0: 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이지만 더위와 친해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저마다 그늘을 찾아 몸을 숨긴 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1: 펭귄한테도 천국이고 사람한테도 천국인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죠. 제가 남아공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0: 해변 한쪽에서 또 다른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0: 냄새가 어딘가 나직습니다.
1: 저희 집 강아지 닮았어요. 쟤는 라카이락스라고 바위너구리거든요. 네, 다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바위 틈에 살면서 뭐 이런 거 주워 먹고 다니는 애예요.
0: 작은 몸집 때문에 설치류로 오해를 사곤 하지만 사실 코끼리와 가까운 동물입니다. 펭귄들이 사는 볼더스 비치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물고기를 먹는 펭귄과 달리 입과 열매를 먹기 때문에 먹이를 두고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0: 새들이 하나둘 바다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슬슬 먹이를 찾아 나설 시간인가 봅니다.
1: 저기 저기 펭귄 수영하는 거. 펭귄 펭귄. 펭귄. 물에 보여요? 지금? 막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빠르죠? 펭귄을 바닷속에서 보면 정말 총알처럼 퓨욱 하고 날아가요. 아까 정말 빠른 거 보셨죠?
0: 펭귄들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고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 본 하루. 덕분에 남아공의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볼더스 비치에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케이프 포인트에 닿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은 아니지만 광활한 대서양과 웅장한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세상의 끝이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1: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그 옛날 등대예요. 이제 옛날에 이 높이에다가 등대를 설치해 놨더니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안개 끼고 했을 때 이 불빛이 그 배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등대를 저 아래쪽에다가 또 만들었습니다.
0: 몇 차례 해상 사고를 겪은 끝에 등대는 더 낮은 해안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등대는 더 이상 불을 밝히진 않지만 오랫동안 이 바다를 지켜온 케이프 포인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 여기는 케이프 포인트고 희망봉은 저기 끝에 보이시는 저 블록 태어난 곳이 희망봉입니다.
0: 희망봉 역시 아프리카 대륙의 끝으로 알려진 곳 중 하나죠.
1: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발견했을 때는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그 뒤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희망봉은 사실 봉우리가 아니라 곳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끝도 아니죠. 희망봉이 품은 반전 매력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나라.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0: 보이세요?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아, 꿈 같은 곳이에요.
1: 상담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14: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15: 그치.
14: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15: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6: 경제가 자기야, 고개 한 발 잡고 이제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17: 오, 정말 잘한다.
18: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아, 저

0: 멈춰! 응?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1: 가라.
0: 어? 안 된다고 했다.

0: 이것도 치워.
1: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2: 버러러.
3: 그럼 거기 서라고.
0: 뭐 하는 거야?
3: 거기 서. 너 잡히기만 해봐.
4: 버러러. 안녕. 우리 왔어.
5: 언제 왔어?
3: 거기서.
5: 크롱이 집을 다 어질러 놨어.
3: 크랑크랑.
0: 어디? 오, 정신없긴 하네.
2: 청소 좀 해야겠다.
5: 그래, 우리도 도울게.
3: 좋아, 청소하자.
0: 크랑크랑.
6: 이건 여기.
0: 크랑크랑.

0: 거기서 보면 못 잡을 줄 알고? 너 정말!
1: 얘들아! 안녕!
2: 통통이다!
1: 내려가자. 아이고.
2: 통통아, 괜찮아?
1: 괜찮아. 다들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이 말썽을 부려서.
3: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1: 그럴까? 아, 집이 왜? 무슨 일이야?
0: 크롱이 그런 거야.
2: 그만해.
4: 같이 치우자.
5: 예,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1: 내가 할게. 실력을 보여주지.
3: 어떻게?
1: 기다려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0: 성이 다시 쌓아졌어.
3: 어떻게 한 거야?
1: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이야. 다시 보여달라고? 알았어.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해보고 싶다고? 위험해서 안 돼.
3: 크랑크랑.
1: 아, 알았어,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
3: 크랑크랑. 크랑크랑. 꿀꿀 똑똑똑. 꿀꿀 똑똑똑. 예전대로. 크랑크랑크랑. 크랑크랑. 꿀꿀 똑똑똑. 꿀꿀 똑똑똑. 예전대로.
0: 커졌는데?
2: 뽀로로!
0: 우와! 루피도 커졌다!
2: 그게 아니라 뽀로로가 작아진 거야.
0: 뭐? 내가 작아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통통이 네가 그런 거야?
1: 그게...
0: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1: 알았어!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6: 이런,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2: 뭐야?
5: 뽀로로. 이번엔 뽀로로가 아기가 됐어.
2: 통통아, 어떻게 된 거야?
3: 뽀로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1: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2: 뽀로로, 아기가 되니까 왠지 귀여워진 것 같아.
4: 맞아.
7: 아기가 크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
3: 그렇네.
2: 내가 안아줄게. 왜 울어? 저쪽? 거기 뭐가 있는데? 크롱한테 가고 싶어? 크롱, 아기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거.

0: 신기하다. 아기가 크롱을 정말 좋아하네.
1: 그게 문제가 아니라 뽀로로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0: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
2: 실수는 안 돼.
3: 잘할 수 있지?
0: 아무래도 집에서 책 보고 주문을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2: 빨리 돌아와야 해.
0: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다녀올게.
1: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4: 친구들은 아기 뽀로로를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2: 아기야, 이거 좀 봐봐.
5: 마이마이야.
2: 부릉부릉, 자 갑니다.
5: 너요?
2: 자 받았다, 다시 갑니다.
4: 어느새 밤이 됐어요.
2: 아기가 졸린 것 같아. 재워야 할 것 같은데.
3: 잠들었어.
2: 다행이다.
1: 그럼 우린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2: 크랑. 밤새 혼자 아기 잘 볼 수 있겠어? 크랑 크랑.
3: 그럼 내일 봐.
1: 안녕.
4: 크렁이 아기 뽀로로와 함께 잠들었어요. 아기 뽀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Bruce knew.
1: (웃음)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3: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4: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3: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5: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3: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6: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3: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7: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8: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9: 파이어 로봇,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화이얼로보 출동이다! 네!
4: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10: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탄탄 액션.
0: 오호,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2: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0: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2: 얼마든지.
0: 야!

0: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1: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0: 뭐라는 거야?
1: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2: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1: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3: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1: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말도 안 돼. 눈앞에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1: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아! 레디 액션.
4: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2: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1: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0: 이 세나를 느끼게.
1: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5: 엄마, 저게 뭐야?
6: 새로 나온 영화인가?
7: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8: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9: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6: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9: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6: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 조직들이에요.
9: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10: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1: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0: 그럴 일은 없어!
2: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0: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피닉스 액션 드론건!
3: 그거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2: 맞아! 모두 발사!
1: 어림없지. 어?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된다.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0: 어떻게 된 거야?
1: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0: 똑같군. 일렉트로.
1: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2: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3: 진짜 실감나는데?
1: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3: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2: 영화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0: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1: 이렇게 끝낼 순 없어.
4: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기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키

0: 아소비.
1: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2: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일이야?
3: 어서와, 꽁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 하는 곳이야?
3: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3: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보자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3: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3: 물론이지. 그리고 슈퍼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3: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4: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0: 여기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부를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윙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졌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4: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는데.
4: 하지만 조심해야 해.

0: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1: 골든보이?
2: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3: 기다려, 루아. 슈퍼공지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오이론!
2: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3: 찾았다. 거미다.
2: 어? 어디가? 공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공지야. 어?
3: 재규어!

0: 큰일 날 뻔했네.
1: 하마터면 재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벌을 가져와야지.
0: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1: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0: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1: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꽁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슈퍼맨! 이쪽이야! 이쪽! 에바!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흰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1: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0: 이게 정말 통할까?
1: 당연하지.

0: 뭐야, 조심해야지.
1: 안녕, 친구.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0: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1: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2: 가보자. 해준 거야?
1: 구지형 루프 올가미 액션!
0: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벌을 찾아오자.
2: 뭐? 친구들이 위험한데.
0: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펑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어제 문어 가수 공연
1: 너무 좋았다.
2: 자, 우리도 문어처럼 멋지라. 준비 됐나?
3: 준비 됐다.
2: 좋아. 레.

0: 요정들 안녕.
1: 오, 지아 안녕.
2: 오, 우리 지아 요즘 늦잠 안 자고 잘 일어나네.
0: 그래야 유치원 지각 안 하지.
1: 오.
3: 요즘 유치원 재밌나 보다.
0: 맞아. 유치원에 친한 친구들 많이 생겼거든. 하정이, 담비, 예진이, 민지.
4: 우와! 아니, 그럼 유치원으로 바로 가지. 여기 왜 온 거야?
0: 갈 거거든. 가기 전에 둥둥댕이랑 놀고 가면 더 재밌다고.
2: 아! 그래.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0: 당연하지.
2: 흥!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니?
4: 어?
5: 어?
6: 나 오징어. 한때는 절대 싸우지 않을 줄 알았지. 나 문어. 한때는 영원히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지. 바로 이 친구랑.
4: 아니 문어 너 어제 공연장에서 아주 신나게 노래 잘하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6: 다 오징어 때문이야. 아니 이게 다 문어 때문이야.
2: 잠깐 잠깐, 너희 원래 사이 좋은 친구였잖아.
1: 예전엔 그랬지.
6: 아, 심심해. 아, 같이 놀 친구 없나?
7: 나

0: 그렇게 사이좋던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1: 아니 문어 얘가 가수로 완전 유명해지더니 다른 사람 아니 다른 문어가 됐더라고. 내가 무슨 다른 문어가 돼? 내가 적을 피하느라 배신을 잘 하긴 하지만 나 유명해졌다고 막 달라지는 그런 문어 아니거든. 아니라고. 여길 봐. 진짜 아닌지. 오늘은 문어랑 산호숲 놀러 가는다.
2: 아, 네네네. 여보세요? 아, 유치원 행사에 저 문어 가수를 초대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제가 좀 바쁜데. 아,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인기 가수 문어입니다. 아, 특집 쇼요? 날짜가 언제죠?
3: 가수가 되더니 바쁜가 보네.
2: 네네, 연락드릴게요. 바쁘다, 바빠.
1: 문어야! 그래도 오늘 산호숲엔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너랑 나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2: 그랬나? 어쩌지? 나 바빠서 못 가는데?
3: 뭐? 난 오늘만 기다렸는데!
2: 미안. 오징어는 좋겠다. 산호숲 갈 시간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0: 오징어 중 다리가 더 많은 건 누구일까요?
1: 내가 더 많아. 뭐야? 내가 더 많아.
2: 내가 더 많다고.
0: 잠깐. 정답은 노래로 알아보자고. 문어와 오징어 노래에 맞춰 다리를 하나씩 내밀어 주세요. 준비.

0: 오예! 봤지, 봤지? 아홉, 열! 오징어 다리는 모두 열 개!
1: 문어 다리는 모두 여덟 개!
2: 그래서 다리가 더 많은 건?
3: 오징어!
0: 내가 오징어보다 다리 더 적은 거.
4: 아, 문어야, 근데 아까는 왜 더 많다고 그런 거야?
0: 아, 오징어가 자꾸 약 올려서 속상해서. 내가? 내가 문어보다 다리 더 많지롱. 부럽지롱. 내가 그랬나?
5: 아, 그럼 오징어가 문어한테 사과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약 올리지 않겠다고.
0: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냐? 문어, 너부터 사과해. 잘난 유명한 가수라고 잘난 척한 거 너부터 사과하라고. 싫어, 너는 사과해. 다리 많다고 잘난 척한 거.
2: 소사 소사 맙소사. 얘네들을 어떡하지?
4: 자자, 얘네들을 어떡할지 딩딩이가 고민하는 동안
5: 우린 재미있는 게임하면서 좀 쉬었다 가자고. 동동이
4: 딩딩이가 함께하는
6: 문어와 오징어를 찾아.
5: 둥글둥글 문어,
4: 세모 지느러미 오징어.
5: 둥글둥글 문어들 사이 세모 지느러미 오징어가 숨어 있어. 다 같이 찾아보자. 시작! 오호!
4: 오징어들 속에서 둥글둥글 문어 찾기. 가자! 친구들.

0: 우리 불렀어?
1: 불렀어?
2: 오징어랑 문어가 좀 다퉈서 둘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생각하다 보니 너희가 떠오르지 뭐야.
3: 너희 둘 워낙 사이좋은 걸로 유명하잖아.
4: 그래 그래. 아니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뭐야?
0: 일단 우리는 늘 같이 걸어다녀.
1: 중요한 건 서로 속도를 맞춰 걷는다는 거.
0: 얘가 좀 빠르면 나도 좀 서두르고,
1: 얘가 좀 느리면 나도 천천히 걷고.

0: 그래, 우리도 나란히 걸을 때가 있었지.
1: 아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2: 맛있는 오징어징 오징어.
3: 상어한테 붙잡혔다. 문아야, 도망가. 난 팀이 뒤졌어.
4: 안 돼. 우린 함께 가야 해.
3: 에잇. 예.
2: 문아, 저 녀석이.
0: 그땐 그랬는데.
3: 문어, 너 다리 여덟 개지?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오징어도 다리가 여덟 개나 마찬가지야.
5: 에? 뭔 소리래?
3: 사실 우리 오징어는 다리가 모두 열 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긴 다리는 초관이라고 해. 우린 초관을 쭉 뻗어 먹이를 잡곤 하지. 그러니까 오징어는 다리가 여덟 개, 초관이 두 개야.
5: 어? 그럼 너도?
3: 만약에 누가 나한테 앞으로 다리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나도 다리가 여덟 개라고 할 거야. 내 친구 문어처럼.
4: 아, 감동이야, 오징어야. 우리 여덟 개의 다리로 나란히 사이좋게 다니자.

0: 나도 너희들처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1: 우리 여자들도!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볼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샤프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뽀로로 스마트 패드!
4: 레오미! 네, 주인님?
5: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4: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5: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6: 찌릿찌릿 전기.
7: 진짜 재밌겠다.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8: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7: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8: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7: 좋아.
9: 아, 저기가 바로 톱갱 감독의 새 영화 나 오디션 잡는다.
1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1: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슛! 슛!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니은,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1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2: 토끼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봐.
13: 어, 정말? 나도 갈래. 겁기야만, 겁기야만.
14: 토끼 감독.
7: TV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15: 아, 정전인가 봐.
7: 정전?
16: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7: 아,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8: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16: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7: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하, 정전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하. 아,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촛불 있잖아. 아!
19: 조심, 조심.

0: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잠아, 모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6: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7: 네! 자음!
8: 문!
7: 변신!

0: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 우와, 천지군의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0: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경부구나. 어, 저기도 지은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글!
0: 어?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의 힘이다!
0: 천지?
7: 번개의 힘이요. 천지군 번개! 으악!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7: 천지군, 번개!
0: 화연서?
7: 천지군, 번개!
0: 화연서!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6: 자.
7: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4: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 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0: 모험 마법진!
1: 치읓, 오, 이응, 충!
2: 치읓, 어, 니은, 전!
1: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1: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1: 어는 내가 쓸게. 흣! 쭉! 뿅망치로 어!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지읒이 어와 니은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5: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4: 아, 할아버지.
5: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4: 네.
5: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4: 그래요, 할아버지.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전기!
5: 전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4: 더 커져 하면 플러스
3: 몰라 그래?
4: 플러스
3: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5: 네모가 대굴

0: 불대굴
1: 블록탕 완성! 와!
2: 쓰러질 것 같다.
1: 괜찮아. 네모 블럭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3: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1: 좋아.
3: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4: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3: 그러네. 미,
4: 음! 이번엔,
3: 얍! 오, 또 오다!
1: 1, 2, 3, 4, 5! 우다, 우!
3: 이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5: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6: 난 이게 좋겠군. 어?
5: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6: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5: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6: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오? 그거 재밌겠는걸?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음, 종,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5: 뭐?
4: 응?
6: 자마 모모마,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6: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응?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7: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6: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8: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6: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0: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2: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3: 그래, 서두르자.
2: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네, 네 아야.
2: 어? 저기 니엠니엠이 있어요. 아, 저건 나무야.
3: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2: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은 못 찾겠어.
4: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0: 천지?
5: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6: 장아, 모험아, 어서 피해!
1: 네!
0: 어서 막자!

0: 흉망치노 지진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어디로 갔지?
2: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3: 없어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4: 응?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2: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6: 마법진! 모은 마법진!
2: 히읗, 아, 비읍, 합! 치읒, 이, 치!
4: 디귿, 아, 다!
2: 합시다!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우와, 네모가 됐어!
0: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7: 대단하구나 아이야.
4: 어서 글자를 찾자.
8: 돌아와 한글.
2: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0: 좋아.
2: 흉망치
0: 태극봉 합체.
9: 어와? 니가 맞나?
0: 에?
2: 오는 내가 쓸게. 헛!
0: 지연!
2: 뿅망치로 오!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6: 이은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래 만나 모 네모
10: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주사위도 네모,
2: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3: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4: 이렇게 놓으면
5: 블록 탑 완성! 와!
6: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어떡하지? 자, 엄마,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5: 와, 좋아요.
6: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더 네모, 네모.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5: 네모!
6: 네모!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놀이공원에 나타난 괴력공룡 바리오닉스! 잘 봐, 제이미.

0: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1: 네가 했던 대로 알았어.
0: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다시 해봐.
2: 어? 어, 조심해.
0: 졌다.
3: 루시오. 고마워. 루시오, 너 공룡 좋아하지, 그치?
0: 공룡이라 뭐 좋아하지?
3: 실은 산사우리오 놀이공원에 새 롤러코스터인 소닉사우루스가 생겼거든. 나랑 같이 가서 타보지 않을래? 방금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내가 낼게.
0: 공룡 모양의 롤러코스터라고? 좋지, 같이 가자.
3: 잘됐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보자. 안녕.
0: 안녕. 왜? 뭐가 그렇게 웃겨? 쟨 그냥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4: 오,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 걸까?
3: 빨리 와, 루시오. 이쪽이야.
0: 같이 가.
3: 엄청 재밌을 거야.
4: 오, 여기 진짜 멋지다.
3: 제일 먼저 뭐 타고 싶어?
0: 아, 소닉사우루스 타러 온 거 아니었어?
3: 어, 그건 나중에 타도 돼. 일단 가자.
4: 저기 있다.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흥미진진한데.
1: 당황해하는 루시오의 모습을 놓칠 순 없지.
3: 이쪽이야, 루시오.
0: 조심해. 아, 이건 뭐 하는 거야?
3: 이걸 돌리는 거야. 기분이 어때, 루시오?
0: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 굶고 나올걸.
3: 어서, 루시오. 다른 것도 타야지.
0: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4: 저쪽이야. 가자.
1: 스파이 임무 진짜 재미있는데.
3: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끼었을까나. 저기 봐, 소닉사우루스야. 딱 맞춰왔네. 빨리 앞자리에 앉아.
0: 앞자리? 아, 그게
3: 나 너무 기대돼.
0: 난 후회할 것 같은데.
4: 어? 진짜 공룡이잖아.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3: 가자.
5: 즐거운 시간 되세요.
3: 이번엔 바이킹 타러 가자. 우리 뭐 좀 먹을까? 삼계탕 어때?
0: 다 좋아.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라면.
6: 잠깐만, 얘들아. 저기 너희도 보여? 테사랑 루시오 뒤에.
3: 넌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해?
7: 아기 공룡이네. 나랑 같이 놀자.
4: 아기 파리오닉스? 공룡 모형이겠지 뭐.
1: 아니, 저건 진짜.
3: 백스가 보낸 공룡이 분명해.
4: 빨리 잡자.
7: 아기 공룡아! 안 돼, 나랑 같이 놀자.
3: 멈춰!
7: 안 돼!
3: 너희 쫓아, 난 루시오를 부를게.
0: 알았어.
3: 루시오! 공원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어. 어서 가자.
0: 야, 기다려. 화장실이 급해서 좀 다녀올게.
3: 알았어.
2: 우리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요. 어때요? 좋죠?
5: 넌 이게 재밌어!
2: 대장! 저기 좀 봐요! 아니요, 공룡 모형 말고 아래쪽이요!
5: 진짜 공룡이잖아! 서둘러! 빨리! 어서 잡아야 해! 이 빅 다이슨을 피해서 달아날 순 없을 거다. 됐어! 이제 사냥감을 주러 가볼까?
8: 오예! 공짜! 너 그잖아!

0: 다이노를 막아야 해.
1: 다이노 모빌에 출동시켜.
0: 다이노 모빌 출동.

0: 다들 어디로 가는 거지? 루시오? 루시오!
1: 됐어!
2: 패션은 루시오가 돌싸!
0: 좋아! 가자!

0: 정신 바짝 차려. 덩치가 큰 녀석이야. 다들 가자.
1: 가자.
2: 어지러운가 봐.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도 그랬잖아. 그럼 힘으로 로봇을 이길 수 없다면?
3: 녀석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기면 돼.
2: 다들 준비했지? 한번 해보자고.
3: 효과가 있는데 다 가지고 있어.
2: 지금이 기회야.
4: 돌아보자 이거지.